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이규현 교장은 항의문을 통해 교육의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울려 퍼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일체의 응원이나 표현을 금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연설에서 연쇄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943명, 부상자 규모는 1,57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니퍼 모레노 카니살레스 카라카스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은 사망자 수치가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으로 희생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집계에서 실종자 수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세계적 골잡이 음바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여섯 번째 골을 넣으며 프랑스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음바페는 스웨덴과의 32강전에서 전반 45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29분 쐐기골을 넣어 이번 대회 여섯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바르콜라가 두 번째 골을 넣은 프랑스는 스웨덴을 3대 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의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가 이란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지난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7,499.36에, 나스닥 지수는 1.52% 오른 26,213.72에 각각 마감하며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26% 오른 52,319.2의 거래를 마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기술주 강세가 이틀째 이어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카타르 외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한다며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며 대화 재개 불씨를 되살린 가운데 원유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2.92달러로 전장보다 0.3%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5월 19% 급락한 데 이어 6월 중21% 하락하며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6월 한 달간 하락폭은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55% 이후 가장 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주에 12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1도, 습도는 65%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최근에 다소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연 이틀 급등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이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관심거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책임을 지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전력 문제가 크죠. 반도체는 많은 전기가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산업입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속보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지역, 동탄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인 기흥과 구리도 포함됐는데요. 반응은 딱 이겁니다. 이제 와서? 이게 먹히겠어?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풍선 효과는 없을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매일 1억 원씩 오른다. 동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집값 이야기인데요. 급등세가 계속 반복됐던 동탄과 기흥, 구리시가 오늘부터 이른바 3층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토호제는 오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11호 대책 이후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우리 여기 나올 줄 알았잖아요.
1: 우리 예상했죠.
0: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1: 예상보다도 더 늦게 나오지 않았나.
0: 네. 그래서 기습 발표가 맞긴 맞는지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1: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이 늦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이죠. 10월 15일에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하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가 구역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나씩 했잖아요. 아, 조정 대상 지역하고 모르면 투기 과열 지구하고 네. 투기 지역하고 네. 토지 거래가 구역은 나중에 하고 지역도 핀셋으로 강남 3구하고 마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월 15일에는 다 적용을 했거든요. 오르지 않았던 노도강, 금강구, 수원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0: 화나셨죠 거기서.
1: 그러면서 네. 이제 명분이 뭐냐.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니까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풍선효과 차단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노도강 이들 좀 참아줄래? 라는 명분으로 전체를 규제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빠진 지역이 있었죠. 광교 신도시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광교 신도시에서 10km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0: 맞아요. 예.
1: 동탄 1, 2 신도시를 합하면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0: 크구나.
1: 대한민국의 최대 거대 예. 신도시에 GTX도 있고요. 예. 삼성전자 일자리도 있고.

0: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는 광교 신도시는 4만 세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왜 동탄은 빠졌을까가 일단 의문이었고,
1: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왜지?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0: 그때는 이제 통계만 본 거죠. 정량 요건만 보니까 화성시 네. 전체가 오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분구가 되면서 명분은 생겼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죠. 하남시를 묶었는데 왜 구리시는 왜 빠졌을까? 왜 용인 기흥군은 또 왜 빠졌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또 묶었다는 얘기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다. 도대체 뭐 한 거지? 묶었던 지역들도 올라가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 생기니까 11호 대책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동탄은 3월 4월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움직였어요. 네네.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1: 데이터상으로도 보여요. 그게
0: 데이터도 보이는데 예. 현장을 보면 더 잘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적어도 5월에는 묶었더라면 2%라는 급등은 막을 수는 있었겠죠.
1: 한 주에 2%. 네.
0: 그 정도의 급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또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숨 고르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은 다 놓치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야, 너무 비싸.
1: 2% 올랐다가 1.69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진화되는.
0: 예. 따라가기가 힘들어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안 올랐던 동탄 신도시도 이제 지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역주변만 올랐고요. 여기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들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뒤늦게 규제를 딱 묶으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쇼핑이 끝나고 다 돌아갔고 네. 이제 문 열고 장사 한번 해보려는 곳들은 지금 규제적으로 묶여버리니까 이쪽 지역들은 또 동탄 신도시 안에서도 또 화가 나는 경우들이 네. 생기고, 묶으려면 처음부터 묶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백화점 쇼핑 다 하고 나니까 백화점 문을 닫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3중 규제 지역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0: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부터 예. 살펴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팔면 최고 세율이 71.5%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2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3주택자 이상은 82.5% 네.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후에 동탄 신도시에서 이제 집을 파시는 분들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를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동탄 신도시에 집을 사면 2년 거주를 해야 규제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1년 전에 샀는데 어떡하죠? 규제 지역 지정 전에 사신 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체크를 예. 하셔야 되고.
1: 이제는 갭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0: 외울 그렇죠. 수 있네요. 그러면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출이 이제 무주택자들 비규제 지역 때는 70%까지
1: LTV.
0: LTV 예. 해 줬는데 그게 이제 40%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까지 이제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9억 아파트를 이제 산다라고 네. 했을 때 기존에는 70% 받으면 거의 6억 정도 6억까지 그렇죠. 6억 3천인데 네. 3천이 깎이고
1: 10억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 쉽게 계산?
0: 계산하기 네. 편하잖아요. 네. 9억이.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서 40%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그렇네.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이제 전세 대출도 막히게 되고, 3억 넘어가는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은 3억 초과되는 집을 살 수도 없고, 집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고, 가장 관건이 토지 거래가고요.
1: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0: 허락 받아야 되는데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7월 5일이에요. 또 그러면 7월 4일까지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면 토지 거래가를 또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안 가봐도 눈에 환합니다. 지금 아마 북새통일 겁니다.
1: 아, 실제로 막판에 마지막 어제도 전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해요.
0: 사실은 뭐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어요. 아, 대출 안 나오면 대출 한도 내에서 뭐 어차피 70% 받을 생각이 없었어 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지거래가는 다르거든요. 전세기구를 그렇죠. 살 수 있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7월 4일까지는 현장 부동산들 아마 최대 네.
1: 박해세의
0: 호황, 마지막 호황을 한번 즐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0: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오르다가 여기까지 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그 약간 전부터 처인구라든지 안양, 안산, 남양주 이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벌써부터 풍선 효과에 어떤 조짐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1: 조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더
0: 예.
1: 가시화 되겠죠. 지금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그때 생겼던 풍선 효과가 지금 안 생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0: 굉장히 강한 기시감이 느껴지긴 해요. 예.
1: 풍선 효과가 안 생기려면 조건이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 과잉, 수요 부족, 지방 같은 경우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의 수요 과잉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급에 또 주식까지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 과잉 지역인데 사지 말라고 하나를 막는다? 우리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하나 올라가서 때리면 다른 애가 올라오겠죠.
0: 네.
1: 단순히 생각해도 동탄 9만 묶었어요. 저는
0: 네.
1: 이번에 제 관전 포인트가 동탄구 옆에 병정구라고 있거든요.
0: 네.
1: 병정구도 주간 상승률이 6월 3주 차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 예.
1: 0.4%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0.1% 왔다 갔다 하는데 병정구도 묶을까? 라고 봤는데 또 병정구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0: 글로
1: 병정구로
0: 갈
1: 또
0: 수밖에 또 없겠네요.
1: 밑으로는 오산, 더 내려가면 평택. 구리 위에 뭐가 있죠? 남양주가 있습니다.
0: 네.
1: 남양주도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역세권에 살기 좋습니다.
0: 거기 좋아요. 환경도 좋고.
1: 당연히 구리로 향하던
0: 네.
1: 발길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겠죠? 기흥구 묶으면 처인구로 가거나 광주시로 갑니다.
0: 바로 옆에 있는데 뭐.
1: 이제 안양 동안구는 묶였는데 만안구는 이번에 안 묶였는데 만안구도 생각하겠죠? 우리도 조만간에
0: 네.
1: 올라가면 또 묶이겠구나. 다음 순서는
0: 빨리 하겠구나.
1: 우리구나. 그러면 지금 미리 사야 되겠구나.
0: 예.
1: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요. 동탄 신도시도 2% 나온 게 그냥 성과급 때문에 성과급 받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떤 심리냐면 제가 현장에 두 번을
0: 네.
1: 갔었는데 심리가 그거예요. 규제적 묶일 것 같아. 0.6% 될 때부터 묶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언제 묶일지는 몰라. 전격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아. 빨리 사야 돼라고 해서 지금 2%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마음이 초조하죠.
0: 또
1: 아,
0: 가파르게. 예.
1: 올라가고 규제 지역 묶이는 시나리오가 쫙 그려지니까 미리미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아마 지금 미리 움직이는 수요자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상대로라서
1: 네.
0: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예전에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할 때 미국 내에서 다 생산을 차단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생산 기지가 다 남미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1: 수요가
0: 문제인데
1: 있으니까 돈이
0: 수요가
1: 되니까요.
0: 있으면은 이 공급을 끊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좀 반대로 있구나. 아무튼 쉽지가
1: 네.
0: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토호제로 묶었더니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지난 전년 전년에 두 배를 웃돌았다고 해요. 이거는 수치적으로도 풍선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자연스러운 현상
0: 네.
1: 아닐까요?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요.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묶었는데 집값은 올라갔어요.
0: 네.
1: 그러면 규제적 지정의 효과가 뭐냐면 급등하는 걸좀 막는 효과가 있고요.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0: 네.
1: 그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률이 올라가고 규제 지역 안에서는 상승률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상승률이 줄어든다고 하락이 아니거든요. 180km 과속하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어. 브레이크를 잡아요.
0: 네.
1: 60km로 내려와. 그게 멈춘 거냐? 여전히 60km로 달리고는 있는 거죠. 규제 지역으로
0: 그쵸.
1: 지정이 되면 과속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일 뿐입니다. 달리고는 있다는 거고요.
0: 아.
1: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지정되기 전에 이제 노란불 들어왔으니까 빨리 달려야
0: 빨리
1: 되니까
0: 200km로 가야겠다. 이렇게
1: 그럼 이제
0: 되겠네요.
1: 속도를 올리는
0: 네.
1: 거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양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 토호제로 묶었어요. 집값 상승하니까 토호제로 묶고 서울 묶이니까 안 묶인 곳으로 가고 또 여기를 묶고 주변으로 옮기고 악순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전국을 다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전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아마도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아마 투어 한번 순회 공연 한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부가 수도권 골고루 균형 상승해 주려고 이렇게 규제 지역을 묶는 거 아닌가.
0: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1: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면
0: 네.
1: 사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수도권을 11호 대책 때다 묶었더라면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 12곳만 묶었을까가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결국에

0: 정량평가 엑셀 돌려서 그냥 딱 잘라서 상승률 얼마만 묶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번에는 또 뭐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정량평가 그러니까 가격 최근 3개월 상승분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1.5배면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우리가 정량만 보지 않고 엑셀 돌린 거 아니야.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개발 호재도 보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장 상황을 봤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5월
1: 그렇죠.
0: 타이밍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변명도 무색하고 지금 풍선 효과 생기면 또 규제해야죠. 뉴스 나오니까 YTN에서 보도할 거잖아요. 또 안양 만안구 올랐다 나오면. 묻고 하다 보면 이제 인천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까.
1: 거기까지도.
0: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또 인천 영종도에 이제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매물은 굉장히 많아요.
1: 거기 원래 이제 약간 노년에 보내시라고 만든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매물은 많은데 전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현상이에요 하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비규제 지역 약한 고리인 영종도에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호가는 작년보다 내려갔는데 전세는 또 없어요. 세입자는 또더 불안하잖아요. 집을 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외곽 지역도 생기고 집값이 저평가잖아요. 저평가 지역 약한 고리로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면 내년까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풍선효과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진짜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모든 걸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처럼 하던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결국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두번 해봤고 안 되는 걸 봤는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규제를 쓰고 있는가? 이게 답답하거든요.
0: 저도 답답해요. 이거 왜 이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애를 보게 되면 애가 공부 안 하는데 이제 이게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니까 달래야지 하다가 다음날 또 화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우리가 풍선효과 얘기를 했는데 풍선효과가 이제 안 올랐던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잖아요. 풍선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역풍선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갑니다. 왜? 동탄 신도시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었죠. 광교 신도시, 용인 수지, 분당은 규제 지역입니다. 동탄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대출도 나오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졌죠.
1: 그렇죠.
0: 다른 친구들은 발목이 잡혀 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리 양쪽 다리를 묶어뒀단 말이에요. 나는 다리가 풀렸어. 유리했는데 이제 같이 묶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야, 동탄에 20억 주고 살 바에는 광교나 분당이나 서울로 가는 게 컨디션이 똑같은데
1: 차라리 강남으로 살겠다.
0: 강남까지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뭐 영등포나
1: 네.
0: 성동구나 이런 데 사는 게 낫지 않아? 노량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라는 수요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규제 지역으로 돈 있는 분들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분들은 약한 고리인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지역, 규제 지역으로. 이게 강남 3구 보게 되면 송파구에 이제 거여 1단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 3구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억울했잖아요. 우리는 발목이 잡혔는데 마포, 성동은 풀려 있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서울 전체를 묶으니까 컨디션이 똑같아지니까 투자 수요가 송파구로 들어옵니다. 야, 똑같은 컨디션이면 송파구가 낫지 않아? 그래서 송파구 집값이 다시 올랐거든. 이게 역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모두 다 난리입니다.
1: 참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월세까지 문제고요. 이 전월세난 해소하기 위해서 토호제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0: 전월세만 바라보면 안 해야죠. 왜 안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가는 이제 전세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전세 주고 있어요. 팔지를 못합니다. 왜? 매수자가 집을 사려는 분이 입주를 못하니까 나는 이 집을 팔 수가 없어. 그럼 이번 8월에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한테 연장을 안 해줍니다.
1: 그렇겠죠.
0: 미안한데 연장 안 해줍니다. 왜요? 나 이번에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공실로 비워두고 한번 팔아볼래요. 세입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공실이 돼버리니까 세입자는 밀려나가는 문제들이 토지거래가 구역에 생기면서 10월 15일 작년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1호 대책 이후로 급감하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재건축 재개발 멸실도 있고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수요도 늘어나고 다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도 저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다주택자 또 규제하니까 또 약한 고리들 팔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

0: 보게 되다 보니 팔려면 전세 주면 안 돼. 한마디로 과거에는 전세 주는 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1: 네.
0: 옛날에는 전세금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금리도 높게 받던 시절이
1: 그래,
0: 있었고.
1: 그렇죠. 네. 고성장과 고금리가 있었으니까 전세가
0: 또 전세금
1: 있을 수
0: 빼서
1: 있었지.
0: 집을 하나 더 사. 그럼 네. 집값이 또 올라가네.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도 재미가 없고 전세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죠. 주택수 늘리면 중과세 맞으니까. 전세금 받아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월세로 돌려서 그냥 보유세 인상되는 걸 감당을 하든지 아니면 팔고 내가 실거주 입주해서 주거 의무 네.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전세 시를 말리는 정책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1: 참 답답한 노릇인데 아, 지금 서울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김영범 실장이 닥치고 공급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급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죠.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잠시 한숨 돌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부동산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이렇게 되니까 규제를 비껴간 인근 지역 수원 권선이나 안양 만안이나 남양주 같은 곳으로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피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마치 이것과 같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유사해서 만들어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이나 금주령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곤 했었어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풍선효과, 2번 온실효과. 1번 풍선효과, 2번 온실효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서어 우물정에 공구서어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어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풍선효과, 2번은 온실효과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

0: 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1: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누가 뭐라고 해도 서남권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국민 보고회를 주재를 했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 바람, 햇빛이 풍부한 호남이 최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재생에너지로 과연 반도체 단지를 돌릴 수 있을까라는 논란도 여전히 있고요. 오늘은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이 내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 시간이고요.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려면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라는 게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팹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이 최대 1.5기가와트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경남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남에서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1: 네. 그 호남에는 현재 그 발전력 자체는 풍부합니다. 다만 예. 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고요.
0: 예.
1: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6기가와트 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하나씩 수명이 다 돼서 멈춰 서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전력 공급 수단을 강구해야지만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남에 있는 어떤 원전 같은 것들, 한빛 원전이 있긴 한데요. 이 한빛 원전의 가동 연한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만으로 충족한다는 거.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전라남도 영광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6개가 있습니다.
0: 네.
1: 6기가와트 규모인데요. 작년에 1호기가 이제 설계 수명 만료로 멈췄고요. 그다음 9월이 되면 2호기가 멈추고 또 반도체 공장에 한참 돌아가야 될 이제 34년에 3호기, 35년에 4호기가 멈추게 됩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력이 줄어들고 결국 재생에너지 위주로 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기후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또 풍부한 지역이 사실 영남입니다. 그래서 경주, 울산, 부산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네.
1: 그래서 결국에는 영남에 있는 지역에서 호남으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추가적인 송전설로, 즉 동서축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광에 있는 원전이 수명은 다했지만 이거를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우리가 얘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한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국 그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을 재가동함과 동시에 영남에 있는 원전에서 호남으로 이 전기를 효과적으로

0: 나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호남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 원인, 그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이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용인 반도체 산단 여기도 15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아직 3기가와트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요 문제도 지금 발목이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 산단에다가 만든다는 이 데이터 센터 총 필요한 전력량이 최소 20기가와트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원전으로 치면은 거의 20기에 가까운 그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0: 네. 아무래도 원전은 좀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의 세월 3호기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에 부지가 확보됐는데 26년인 현재 가동 예정이고요.
1: 네.
0: 그래서 원전은 짓기로 결정하고 나서 실제 가동될 때까지는 25년 내지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고 결국에는 이 호남 권역에는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를 좀 배터리에 저장을 해놓는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플러스 ESS 배터리를 좀 활발히 설치를 해서 이쪽에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영광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영남에 있는 원전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남에도 천연가스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는 화석연료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짓는데도 시간이 한 2, 3년밖에 안 걸립니다.
1: 예.
0: 반면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로 호남에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천연가스 발전소 한 기가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0: 그건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 보통 500메가와트, 즉 0.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좀 큰 거는 1기가와트짜리도 있습니다.
1: 최소 20개에서 40개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ESS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SS 여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자체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ESS가 필수적인데 이 들어간 전력량을 생각한다면은 ESS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이 가능할까요?
0: 네,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펩 하나가 한 1.2기가와트 전기를 먹게 되는데요.
1: 예.
0: 태양광은 이용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3, 4시간만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태양광으로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적어도 하루 기준으로 본다면 그 1.2기가와트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한 7배에 해당되는 한 9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그 정도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한 1기가와트 설치하려면 2조 원 정도 들고
1: 예.
0: 또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2, 3일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과 배터리 모두 2,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을 설치를 해야 되면 이 호남에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의 양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설치된 양보다도 많아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태양광 플러스 ESS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원전도 활용해야 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활용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쓰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가마솥은 걸어놓고 뗄감을 어디서 구할지 이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니까 정부가 2038년까지 10.3기가와트의 전력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로 더 짓는 게 훨씬 더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작년 2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 2월 이후에 이

0: AI 붐이 일어나면서 AI형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한 상황이라서
1: 예.
0: 아무래도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 호남에서 늘어나는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뭐 거의 20기가와트 이상의 수요가 더 늘어나서 결국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올해 중에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그 발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만 갖고 하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발전원, 원전, 천연가스 등을 모두 활용하는 이 에너지 믹스 전략을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립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반도체는 태양광으로 못하냐 이런 반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한 0.01초 정도만 전압이 떨어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웨이퍼와 전부 다 오염되는 아주 예민한 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오름폭 위아래가 큰 신재생은 조금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요. 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4개 송전망 가운데서 20개, 37%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문제점 때문에 미뤄졌는데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아무래도 그 이 발전력이 풍부한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의 발전소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전력 공급이 원활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도 발전소가 충분히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에서도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요.
1: 예.
0: 아무래도 발전소가 풍부한 전남 남부 지역, 즉 여수와 광양에서 만든 전기도 이제 광주 인근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송전선로 공사에 과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서 영남에서 호남으로 가는 동서측 송전선로와 전남 남부에서 전남 북부로 가는 송전선로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이 광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속도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 사례들, 대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 반도체 산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통 한 10년 이상 동안 어떤 전력 수급 계획부터 먼저 완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정부의 전략과 그 반도체 앞서 선진국인 미국, 일본, 중국의 전략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다른 나라들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후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1: 네.
0: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반도체 공장을 일종의 좀 이전을 해서 짓는 그런 성격이라서 똑같이 발전력이 풍부한 근처로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거는 맞는데 다른 나라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좀 간헐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점에서 사실 큰 차이가 있어서 이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찌됐든 일반적인 경우와는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의 생존 조건으로 아리백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과거 대선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리백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0: 아리백은 이 기업이 소비하는 전기를 100%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자발적인 선언,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0: 지금 외국의 기업들 애플이나 MS 같은 빅테크들은 2030년 이후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재생에너지 필수적이긴 한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안 돼서 원전으로 해도 탈탄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리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0: 네.
1: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작으면서, 즉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0: 네.
1: 글로벌 빅테크 기업 어디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아리백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쏙 들어갔어요. 예.
1: 예, 왜냐하면 아리백을 요구하면 SK나 삼성 입장에서 공급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리백 요구가 쏙 들어가고 대신에 애플 정도는 그래도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으로는 얘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 재생에너지만 갖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전원인 원전도 포함해서 줄이자. 이런 요구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무탄소라고 하면은 원전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소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1: 네, 맞습니다.
0: CF100이라고 부르나요?
1: 예, 그렇습니다. 카본 프리 에너지에서 뭐 CFE100 혹은 줄여서 카본 프리 10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사실
0: 예.
1: 이게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우리하고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원전을 돌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을 많이 세워놨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죠.
0: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도 탈원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가는 걸 봐도 전력의 필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러 보시기에는 지금 호남에서 어찌됐건 재생에너지로 팹 가동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계획인 거잖아요. 선결돼야 될 과제는 뭐로 보십니까?
1: 네,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원전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도 울산에 있는 원전도 활용하고 영광에 있는 원전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전남 영광에 원전이 수명 연장에 성공을 해야 되고,
0: 예.
1: 또 영남에서 호남으로 송전선로를 깔때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아까 11차 전력 계획 같은 걸 봐도 지금 전력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원전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1: 네. 뭐 얼마 전에 그 대형 원전 2.8기가와트에 대해서 부지로 경북 영덕이 선정이 됐고요. 현재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또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계획에 초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
1: 또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과 미국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옆에 대형으로 지어서 이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우리는 호남에도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잡음이 큰데요. 아무래도 전력 계획이 현실성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풍선 효과였습니다.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마련이죠. 0490번 쓰시는 분, 1180번, 3474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3번 쓰시는 분,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답답하네요. 정말 저희가 비판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대안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만은 또 아는 길이라서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두 차례 실패했던 대책이 이번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0490번 쓰시는 분, 오늘부터 장마철이라는데 이번 장마도 잘 이겨내보아요 라고 하셨는데 날이 진짜 확실히 조금 흐려졌네요. 장마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주식회사 어제 처음 만드셨대요. 어우, 잘하셨습니다. ETF부터 해보렸는데 엄청 복잡하네요. 앞으로 생생경제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ETF 자주 다룹니다.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희도 어제 김동현 상무랑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ETF, 지수형 ETF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 ETF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온다고들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형 ETF, 그 다음에 산업형으로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06번 쓰시는 분, 저는 물류일을 해서 기름값에 민감하시대요. 오늘 기름값이 1800원대로 조금 내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1900원대, 2000원대에서 내렸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요. 지금 각국이 다시 재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기름값이 U자형으로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름값이 제일 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유가의 장기화는 일단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북부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여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 내내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많게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외 제주와 남해안에 80mm, 이외 충청에 5mm, 남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휴게소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청북나들목에서 평택분기점까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양산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도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고요.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며 반도체 투자 정책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내 갈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먼저 호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직접 광주를 찾아가서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까지 인용해서 호남 투자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 동서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까지 인용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5: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네. 뭐 다행히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다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정치권 일부에서 자꾸 이런 걸 지역주의로 편가르게 하고 왜 하필 호남에 결정했냐라는 계속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산업 개편과 우리 미래 먹거리에 어떠한 영향과 발전을 줄지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지지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 그다음에 지역주의하는 그 모습에 아마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20분간 준비된 축사 이외에도 추가로 이제 계속된 말씀을 하신 것은 예.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무역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미 맺어놓은 FTA마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자유무역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특히 안보, 국가 전략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오인되어야 되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 있어서 대통령께서 꼭 강조를 하신 거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있었던 저 설명에는 뭐 그런 비난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 일정이다 보니까 미리 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 것이긴 하지만 이 약속된 10분 남짓 이외 20분 동안 얘기 드린 것은 이렇게 국가 미래에 중요한 아젠다고 정말 향후에 몇십 년 혹은 수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그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 지역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 예. 네. 근데 저 프로젝트 발표 시점도 그렇고 또 양무호남

0: 그런 만큼 지금 대통령이 호남을 직접 찾아서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심이 담긴 후보한테 표를 집중해달라라는 표현으로 전 봤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비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호남에 차별이 있었다, 서름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야권에서 자꾸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라는 주장과 공격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호남의 차별, 호남의 서름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리면서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게 말하면 뭐 유인, 뭐 유도 이런 것이 있었다, 억압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이렇게 호남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두고 유도, 유인이라고 본인이 자인했다면 이것은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주장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역시도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면 침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태를 보인 반헌법적인 모습을 좀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서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호남에 대한 그 집중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누구보다도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이 투자 결정 과정의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사전운동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2: 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특히나 호남은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 민심에 대한 어떤 구애 이런 게 의도가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4: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권리당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당연히 예. 뭐 그 강성 지지층 분들도 호남에 많이 계시고 수도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다가 저희가 또 투자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전당대회 용이라고 하실 건지 예. 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저희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취지랑 뭐 다 이해는 합니다만 초일류 기업에 대한 고도의 경영 관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뭐 우리 저희 대담 전에 코스피 뉴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회사가 바로 두 회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4천조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정부가 팔을 비튼들 어깨를 비튼들 허리를 비틀든 그렇다고 이 투자 결정을 그런 전당대회 용으로 하겠습니까? 이 지금 저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요 대한민국만의 국가가 아니라요 이제는 초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하고 어떠한 곳에 무슨 어떤 뭐 판매를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도대체 외국인 주주 비중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연일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BC,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도 이 투자 규모와 투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AI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 같은 것을 연일 보도할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이 투자가 결정된다는 것에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무리 야당이고 정쟁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국가 미래의 산업이 달려있고 심지어 이번에 투자 결정은 이재명 정부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이제 10년을 걸쳐서 투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반도체 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산이 된 시기는 아마 제가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할머니 근처에까지 갈 때쯤에 네. 생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전당대회용 두 달 후에 전당대회용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식과 그런 신념에 뭐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뭐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꼭 그걸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0: 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상식과 또 신념, 아니 제대로 된 개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런 그 기업 팔 비틀기가 결국에는 미래에 청년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할 것이면 대안을 또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 그런 대안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니, 이건 국민의힘의 대안이 아니라
1: 네.
2: 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굉장히 기업들의 그 이익을 확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려했느냐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대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길래 호남의 투자를 결정했느냐,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이러한 반도체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다? 그럼 무언가 거리낄 게 있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저희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호남의 반도체가 가야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호남으로 가야 됐는지, 왜 대통령이 그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오고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 그것을 청와대가 증명한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전영현 삼성 부회장도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망을 좀 확대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호남에 있는 전력망, 전력 수요 자체로는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1: 네.
2: 그러한 대안이 없이, 그러한 그 공급망 그 마련한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예, 뭐 전당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0: 네, 잘
3: 같은데. 예.
0: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과의 비공개 회의는 수시로 일어난 경우가 많고요. 그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심지어 순방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의 비공개 회의는 저희가 아는 것도 말 못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니까 비공개를 하죠. 공개 회의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외교 이런 분들 다 비공개 회의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을 다 공개 회의하지. 기업에서도 이런 투자 결정 같은 걸할 때는 공개 회의하지 않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면은 기업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그걸 부적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의 얘기가 됩니다.
4: 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발언에 대해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5: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

0: 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1: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제주와 남부에는 올여름 장맛비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충청까지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중부지방에도 공식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아직 흐리기만 하죠. 대신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인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34도까지 느껴질 것 같아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부지방은 광주, 대구 26도 정도로 예년보다 좀 낮아진다고 하네요. 7월의 시작입니다. 찜통더위도 함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GTX-A 개통 호재, 또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이렇게 세 곳을 규제지역,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무엇보다 우리 실수요자들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빠숑 김학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 몽골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녹색 기적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19년간 시민과 함께한 인천시의 노력, 또 인천시 환경안전과 윤은주 과장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장 윤은주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간략히 안내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몽골 사막의 녹색 기적,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어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몽골 사막화 황사 방지 사업 추진협약, 자매결연도시협약, 인천희망의숲조성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ODA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인천시에서 몽골 사막에 녹색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해오셨던 거예요?
1: 네, 이 사업은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에 몽골의 사막화와 인천으로 유입되는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시민들이 3억 3,500만 원을 모아 2010년까지 3년간 몽골의 비양로로 섬긴 지역에 5만 2천 주의 나무를 심은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과 인천시가 협력하여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몽골 다신칠림섬 45헥타르에 6,300주의 나무를 식재한 것이 인천 희망의 숲 조성 1단계 사업이고,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간 울란바타르 성긴하이르 항구 100헥타르에 13만 9천주를 심는 인천 희망의 숲 조성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57헥타르에 25만 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0: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주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시민들이 실제로 3억 3천여만 원을 모아서 몽골 지역의 그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1: 몽골은 아직까지 유목민이 많고 염소 등의 가축들을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이것은 몽골의 토지를 황폐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조림지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가축들이 들어와 풀을 뜯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나무 아래 풀들이 지면을 덮는 것을 돕고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몽골의 강한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현상을 감소시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황사뿐 아니라 몽골 내 기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조림지 주변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몽골 국민들은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희망의 숲 조림지는 사막화 방지 현장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육 홍보 장소로 몽골 정부기관 단체에서도 나무를 심으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몽골에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진행되듯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정부와 몽골 국민의 변화와 노력을 보면서 우리 시는 19년간의 시민과 함께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이 몽골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희망의 숲 조성으로 내연기관 승용차 350대가 1년간 내뿜는 탄소를 상쇄하는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나무와 풀들이 자랄수록 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점점 늘어나 탄소 중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지난 5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또 식목 행사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면서요?
1: 식목 행사는 몽골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를 주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우리나라와 생태 환경이 다른 몽골에 나무 심는 방법을 배우고 사막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명이 몽골 칠사학기에서는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2년째 참여하는 학생도 있다 보니 작년에 만난 친구를 다시 만나 반가우기도 하고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아 행사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두 나라 학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 네, 미세먼지 저감부터 기후 외교까지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천 희망의 숲 사업 앞으로 계획 포부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1: 몽골 인천 희망의 숲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국제환경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국제환경기여와 기후외교의 상징인 인천 희망의 숲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시 환경안전과 윤은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도로가 좀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7월 1일 0시를 기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이것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에는 차를 세워두게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봄 중동지역 전쟁으로 기름값이 요동치자 석유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며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을 어긴 공무원이 2만 건 넘게 적발되고 부부끼리 차를 바꿔 타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불편만 컸다는 평가 속에 결국 오늘 막을 내렸는데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차를 쉬게 했던 이 제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부진, 2번 이부제,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1번 이부진, 2번 이부제,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끝났군요. 오늘부터 끝났습니다. 앞에 차량이 들어가죠. 차량 이것.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이제 요곳은 이제 홀짝으로 나뉘어서 해당하는 차는 도로에 나오지 않는 쉬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도 있었고 규정을 어긴 공무원들도 많았군요. 아, 그래서 7월 1일 오늘부터 이것이 풀렸습니다. 뭘까요? 1번 이부진, 2번 이부제,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루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전 야비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쉬어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품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6552번님, 그동안 너무 출퇴근이 불편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947번님은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개편 후에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는요, YTN 라디오가 개편되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10시 15분에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함께합니다. 7월 6일부터는 1시간 반, 90분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만나실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3049번님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군요. 5899번님은요. 배송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예, 7월 1일 오늘부터 이 제도 풀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 중동지역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석유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라고 하면서 도입됐던 이 번호 해당하는 끝자리, 차 번호판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제 홀짝으로 나눴습니다. 홀수와 짝수. 그렇게 해서, 일부의 차를 쉬게 했던 제도입니다. 차량, 보통 차량 이것,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부진. 2번, 이부제.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차를 계속 서게 두는 거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두는 이랬던 분들이 많은데 오늘부터는 다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들었다 놨다 데이 브레이크가 부릅니다.

0: 정부가 수도권 대표적인 집값 상승 지역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한 번에 묶이는 이른바 3중 규제입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거래만 얼어붙고 또 다른 풍선효과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빠숑 선생님 모셨습니다. 빠숑이 네. 그 열정이란 뜻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네. 네.
0: 보통 패션이라고 하는데.
1: 우리 앙드레겜 선생님이 네. 패션을 빠숑이라고 부르셔가지고 네. 저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빠숑이 더 뭔가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1: 그리고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애용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지역이 또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이렇게 되는데요. 3중 규제거든요.
1: 네.
0: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1: 일단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 규제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 되게 되면은 세금규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이제 조합원 자격이라든지 지위 양도에 대한 이런 자격조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조인 겁니다.
1: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가격 적인 측면들을 막기 위해서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이 70%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40%밖에 나오지 않고요. 뭐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제가 추정인데 뭐 은근슬쩍 부모님한테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불편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중과가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매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추가된 것이죠.
0: 동탄, 기흥, 구리 네. 왜 이들 지역입니까?
1: 많이 올랐고요. 네.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이것은 좀 이제 사연이 있는데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예요. 25년 동안 통계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문 들었던 건 뭐냐면은 동탄하고 구리는 작년에 지정해도 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작년 10월 15일 날 이미 규제 지역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왜 동탄과 구리는 제외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이에요. 아마 선거에 민감한 지역이라서 제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당의 지지가 좀 비슷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지정을 했거든요. 조건은 작년부터 이미 달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흥 같은 경우도 수치가 어느 정도 높긴 했었는데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지역이 용인 수지였습니다. 용인 수지는 이미 규제 지역이었었고요. 그래서 누르니까 풍선 효과로 기흥구로 수요가 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흥구는 올라갈 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오른 김에 규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예측이 돼요. 이제 기흥구 눌렀으니까 옆에 처인구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동탄 눌렀으니까 옆에 병정구로 갈 거고요.
0: 네네.
1: 구리 눌렀으니까 이제 남양주, 별내랑 다산으로 갑니다.
0: 예,
1: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한 달에 보세요.
0: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0: 네.
1: 문재인 대통령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이제 향후에 지정된 규제적까지 제가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진행자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풍선 효과 때문에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계속 이동해 간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자꾸 풍선만 누르고 있어요. 우리 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삽을 떠야 되는데 삽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풍선만 누르고 있네요. 정책이.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들 지역은 지난번에 묶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뭐 선거가 이제 끝난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호재 때문에 이쪽이 진짜 많이 올랐다면서요.
1: 반도체 호재는 일부 이제 좀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네.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산을 못 받았어요. 그 인센티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구매를 했는데 그보다는 지금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 어차피 한 채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보통 쓰는데 정부에서 공인한 좋은 입지, 좋은 지역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합격 통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제 규정이 지정이 되기 전에 몰린 것이죠. 다행히 오늘부터 규제 지역이었고 지난주까지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도 나오고 심지어는 대출 받아도 부족하는 분들은 갭을 끼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마 지난달까지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이들 지역에 그 지금 어떤 규제를 이제 묶인다는 게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바로 어제까지 뭐 계약까지만 적용이 된다. 네. 이러면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가요, 현장에서?
1: 저는 이제 이런 규제가 터지면은
0: 좀 술렁술렁 했어요.
1: 전화를 해보거든요. 네. 일단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0: 바쁘다.
1: 왜냐하면 한가할 때는 바로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아마 계약하거나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 그 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게 어저께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쏜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지적으로 네.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7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건수가 좀 많았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통계는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아마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5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4일이 남았습니다. 4일 동안 아마 전세를 끼고 사는 또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면은 대출을 또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일단 7월 4일까지는 거래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0: 그럼 7월 5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거래가 묶이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비수기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좀 관망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될 텐데 지금 뭐 기흥구라든지 동탄구라든지 구리시처럼 갓 묶인 지역들은 거래가 정지되고요. 그 안쪽 지역 원래 규제가 됐던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살아납니다. 왜? 그 지역에 눌러서 일로 퍼졌잖아요.
0: 네네.
1: 이쪽에 묶였잖아요. 다시 가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규제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었는데 이제 똑같은 규제를 받다 보면은 굳이 A가 있는데 B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중심부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미 규제를 받고 있던 지역들은 거래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풍선 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점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혹은 이제 처인구까지 수요가 조금 퍼지는 현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풍선 효과, 바람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1: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정부도 알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것이죠. 네.
0: 근데 지역별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 이제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기흥이다, 뭐 동탄이나 구리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역적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1: 그렇죠. 일단 입주민의 좀 직장분들 다르고요. 출퇴근한 지역들도 다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형태들도 다를 텐데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8호선 라인에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쪽 지역 아파트만 오르고 있습니다. 8호선은 잠실까지 와요. 그럼 잠실까지 오게 되면 2호선을 갈아타면은 강남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구리는 구리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권 일자리의 배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고요. 용인 기흥하고 화성 동탄은 아무래도 경기 남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벨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 자체 일자리가 많은데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기흥구 그 자체 일자리보다는 조금 주변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번 규제의 효과는 어느 지역이 가장 볼 수 있을까요?
1: 효과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가격이 그 낮아지는
0: 집값,
1: 것들.
0: 집값이 안정된다. 보통 이제 정부가 네. 원하는 게 지금 집값 안정이지 않습니까?
1: 안정인 것.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 지정한 곳이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래를 막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올라가는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은 것들이고 아마 한두 달 정도 막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좀 결국은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규제를 함으로써 풍선 효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옆 지역은 오르지 않았을 텐데 그 지역으로 수요를 좀 이렇게 취업 밀었다듯이 수요를 옮기는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인지 뭐인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대를 하기 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한두 달 좀 뒤로 밀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낙 집값이 오른 지역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를까 봐 이제 조금 이제 잡는 거, 조이는 그런 역할로 정부가 했다는 건데 소장님이 계속 처음 시작부터 강조하고 계신 거는 공급이거든요. 공급.
1: 그렇죠.
0: 공급에 대해서 그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지금 물리적인 공급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좀 입주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가 좀 몰린 지역들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 세 가지가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신규 공급이 적은 것은 일단 이번 정부 잘못이 아니라 이전 두 정부에서 인허가나 착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공급을

0: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조금 더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굉장히 좀 많이 좀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요. 3기 신도시 일정이 2년씩 더 밀렸다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고 네.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님이 2025년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도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한 단지도 입주를 못했거든요. 입주를 하긴커녕 계속 2년이 밀렸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만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뉴스 본 거에 의하면은 빠른 것은 2029년도, 30년도에 본격적인 입주니까 아직도 3년에서 4년 남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속도를 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조금 사업성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든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것들을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기나 인천에 좀 공급이 많이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광역 교통망을 좀 빨리 만들어서 GTX 같은 경우. 그래서 출근은 서울로 하지만 경기 인천에 살면서 출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수요를 분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과 비슷한 효과가 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광역교통망 두 가지를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이름이 그거거든요. 예, 그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네. 규제만 하려고 해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1: 왜 정부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는 걸까요?
0: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본인의 임기 내에서는 그게 제일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는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도 이게 돈이 필요한 줄 몰랐었는데 가끔 공공세미나 가면요. 결국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GTX A, B, C를 같이 시작을 해놓고 A만 먼저 착공하고 B, C를 착공 못했거든요. 돈이 없어요. 3기 신도시를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착공을 하다가 공사비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요. 중간에 돈을 계속 못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들한테 이제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공공 그 인프라 같은 거 까는 쪽으로 또 좀 공공 기회를 받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네.
1: 그러니까요. 제가 소장님 딱 모시고 나서 가장 먼저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뭘 여쭤봤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거래가 얼어붙겠는데 이러면서 정부가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0: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1: 맞아요.
0: 나는 집을 싸게 사고 싶고 내가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네. 개인들은 아마 솔직한 심정은 그걸 겁니다.
1: 주식과 어느 정도 일맥 쌍통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근데 네, 말씀하세요.
0: 근데 이제 정부는 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게 전체 거시 경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몰릴 때 좀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오르면은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부동산이 오르면은 전 국민의 반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지를 받는 쪽에서는 주식이 잘 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조금 줄이고 주식 쪽으로 계속 유동성을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유동성이 대부분 다 이제 워낙 큰 돈들이 움직이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지금 계속 이제 막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이게 투기가 아니고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주담대 대출이 나오거든요.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신용대출은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안전한 대출인데도 이건 줄이고 신용대출은 위험한 대출인데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부동산 그 정책, 궁극적인 그 시장의 목표를 할 때에 이거는 반반 나뉜다.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집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전세와 월세 시장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 있을까요? 이번 규제로.
0: 지금 저는 매매 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전세 월세 문제는 이건 순수하게 정책 잘못이거든요. 지금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전세 때문에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전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좀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자가로 실입주하지 않으면은 세입자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 서울 25개구랑 이번에 경기도 3개 지역이 추가돼서 15개 시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총 거의 40개네요. 이제 40개 지역이 됐는데 이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은 계속 나가야 돼요. 거래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전세 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들이?
0: 뭐 한 칸씩 밀려가는 거죠.
1: 그러니까.
0: 자가로 갈 텐데 그 지역에 자가로 갈 수는 없어요. 그 하급지에 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도 전세가 있느냐. 그 지역도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세가 아닌 월세 혹은 이제 월세 내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로 강제 매수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싼 아파트를 그냥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매매 시장에서는 그 이제 대출 묶이잖아요.
0: 네.
1: 전세는 어때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나요?
0: 전세자금 대출도 좀 축소가 되었고요.
1: 아,
0: 더군다나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있어요.
1: 네.
0: 여기는 아예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세 대출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풀어주는 것들보다는 더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요 맘때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더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오를 때까지 그냥 질러야 되나?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0: 최근 저는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하시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되게 합리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무조건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최근 통계를 봤더니 거의 반반이에요. 집을 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심지어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옛날보다 좀 증가했거든요.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는 집을 못 사니까
1: 그렇죠.
0: 합쳐갖고 돈을 사는 겁니다. 혼수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같이 합쳐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뭐 강남 가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대출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제력으로 집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소장님은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 인터뷰 할 때도 일단 사라.
0: 네.
1: 언제 살까요? 언제가 네.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0: 당연하죠. 예, 어저께 샀어야 되고요. 예, 내일보다 오늘 사는 게 낫습니다. 아직도 안 타시고 뭐 하시고 계십니까?
1: 네네. 그러면 그 살 지역을 고르는 네.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알려주세요.
0: 가장 좋은 것은요. 일단 내가 산다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팔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 있기를 기대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호재를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수치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매매에는 가수요가 있어요. 거품이 있을 수 있는데 전세가에는 가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들은 궁극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입지 중에서 일자리 옆이나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은 아마 산 가격보다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 네. 우리 소장님 시간이 훌쩍 갔어요. 최근에 책 내셨습니다.
0: 아이고,
1: 3040
0: 감사합니다.
1: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 책입니다. 오늘 책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심하지
0: 되는데.
1: 못했습니다.
0: 아니 저는 이거 광고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기회를 제가 놓치다니 한 번 더 초대시면 갖고 오겠습니다.
1: 광고가 아니라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부동산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0: 그렇습니다.
1: 무엇을 좀 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0: 네.
1: 간략하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인지 부탁드려요. 소개.
0: 작년에 한 10번 정도 20대, 30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것들을 이제 모은 책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오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고전 선입관을 깨드리는 것들이었었고요. 특히 정책 부분들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수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만의 인사이트란 기준을 만들어서 무조건 준비되면 바로 사라라는 것들.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지랑 상품이랑 뭐 가격 분석하는 방법들 데이터로 알기 쉽게 써드린 책이었고요. 말 그대로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20대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이해될 정도로 쉽게 쓴 책이니까 많이 좀 보시고 첫집 마련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불인이 우리 주린이란 말은 이제 익숙하시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불인이는 부동산 공부 처음 시작한 분들 이제 어린이와 합해서 불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불인이 많이 늘어났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차 사시는 분들이랑 매매 사시는 분들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 2030 분들 중에 특징은 아예 내 생애는 집 사는 거 글렀어, 틀렸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1: 맞아요.
0: 주식만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선입관을 깨드리고 싶었습니다.
1: 부동산 네. 공부해야 됩니까?
0: 해야 되고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매일 나오는 뉴스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저 같은 전문가 나오는 얘기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1: 그 말씀은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네, 하루에 두 번이라도 나오겠습니다.
1: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학렬 소장님의 책입니다. 3040 세대를 위한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책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6: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큐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내내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수도권에 5에서 60mm, 강원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28.9도, 대구 22도, 광주 19.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중북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가 현재는 여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아직 일부 구간에서만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마포와 용산, 강남과 여의도에서 밀리고요. 작업 구간도 많이 생겼는데 날이 더워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서 시설물 공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정체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오찬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선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와 조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최근 격해지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어제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고 늦은 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데 따라 곧장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24일 만에 새 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됐으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모두 1,0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등록서의 수정본을 내고 신청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전문매체 investing.com은 SK하이닉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DRAM 간접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내용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롭게 등록서에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인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지역 폄하 응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늘 배재고 야구부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소란 등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사회적 무리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서울시교육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943명으로

0: 입니다. 서울과 춘천 등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고 반면 광주와 대구는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모레까지는 예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는 저희가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YTN 라디오가 개편을 하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30분, 10시 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저희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0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SAT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요. 7월 1일이죠. 오늘 7월 1일 0시를 기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던 이것, 이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풀렸습니다. 이 제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에 차를 세워두게 하는 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홀짝, 홀수와 짝수 번호로 나눠서 시행하는 제도죠. 지난 봄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석유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라고 하면서 도입됐던 건데요. 좀 규정을 어긴 공무원도 많이 적발이 됐고 또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오늘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요. 뭘까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홀수 짝수로 나눠 차를 쉬게 했던 이 제도. 1번 이부진, 2번 이부재,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3106번님.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기는 해도 꼼수 부리는 건 어쨌든 대단합니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미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2765번님은요. 지금 중동전쟁 여파도 아직 안 끝났고 베네수엘라는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고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힘써야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3547번님은요. 이부진님이 거기서 왜 나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나올 수 있죠. 네. 물론 저희가 이부진님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5175번님 어쩐지 이게 실행하고 있나 맞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 중일 때도 별로 못 느꼈다. 그 효과를 못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별로 아까 뭐 적발도 많이 되고 꼼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유 그랬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보내주셨네요. 5804번님은요. 저는 이것 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았을 때 학교를 다녀서 국민학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하하하. 예전에는 예 그랬죠. 맞아요. 학교는 공간이 협소한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 오후로 수업을 나눠서 했었습니다. 맞네요. 정답 보내주세요.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서 홀수 짝수로 나눠 차를 쉬게 했던 이 제도 오늘부터 끝났습니다. 1번 이부진, 2번 이부재, 3번 이부자리, 4번 이북냉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청년들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청년재단과 함께하는 시간 슬기로운 청년생활입니다. 청년 정책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실 슬기로운 청년생활의 오마스터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0: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7월이에요.
1: 네, 벌써 7월이에요. 그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일주일 휴가를 또 지난주에 잘 다녀와서
0: 그러세요? 네,
1: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0: 네. 네. 올해가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1: 네, 믿을 수 없고 주변에 이제 제 직장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뭐 후배분들 보면은 9월 추석 전후에 휴가를 정리하고 이미 정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구나.
0: 와.
1: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1: 네, 진짜로.
0: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1: 또 한 살을 이렇게.
0: 자, 바로 이야기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6월에 바쁘셨죠?
1: 네, 6월에 사실 이제 저희 청년재단에서도 바쁜 일정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은 6월 11일에 국가 청년 정책 전담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민주당의 이제 청년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공동 주최해서 정책 토론회에 다른 이제 청년 기관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1: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요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4월 17일에 공공유관기관 업무 보고 현장에서도 청소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노인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농촌 5천원 담당하는 기관인데 왜 청년 담당 기관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6월 14일에 이탈리아 로마 수석 보좌관이 화상회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인가, 전담부서의 형태는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한 목소리로 나왔던 건 이제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놀랄 수 있는데 청년 담당하는 정책 예산이 한 3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오.
1: 굉장히 큰 금액이죠.
0: 그러네요. 네,
1: 굉장히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다.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서 거기에 뭐 200조를 넣는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 했지만 사실 체감되는 거는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눈에 똑 부러지게 보이는 건 몇 개 없거든요. 청년 정책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조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때때마중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공청회나 지금처럼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생기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성토하는 또는 이제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꼭 탄생하길 바란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청년재단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생겼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청년위원회라고
0: 네네.
1: 모든 위원과 위원장이 비상근 체제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문재인 정권에서 저희 청년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전환을 위한 주무관청을 이제 설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전담부서나 기관이 구축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청년재단 노동조합 임금 단체협약 체결했네요.
1: 네.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세부사항이 이제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 협상안과 또 세부적인 이제 복지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평생 이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거나 청년 간담회를 많이 해봤는데 사측의 입장에서.
0: 사측이셨잖아요. 사측이시잖아요.
1: 예. TV로 뉴스로만 보던 사측의 입장에서 제가 진행을 하려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0: 네.
1: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당연히 공감하는데 주어진 예산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이제 추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임금 인상 부분입니다. 이사장의 공백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임금 협상 자체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조금 적었다라는 이제 재단 직원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금 따라잡기 위한 임금 인상을 주도하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순간 사실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0.5일씩 4주 하면은 이틀 정도 출근하지 않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면 임금 상승에 또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4.5일제를 해보자라고 했고 직원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상황입니다.
0: 6월에는 청년재단과 청년 분야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또 오마스터님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휴가도 다녀오셨습니다.
1: 예.
0: 예. 자, 슬기로운 청년생활 오마스터의 월간 마스터 클래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의 치트키를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치트키는 뭔가요?
1: 오늘의 치트키는 이제 외로움과 고립을 좀 완화시킬 치트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사실은 나이대를 떠나서 요즘 사회의 전체적인 화두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1: 네.
0: 특히 청년 세대들은 더더욱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떻게
1: 그렇죠.
0: 보세요?
1: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령과 거의 무관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서 2년마다 사회조사를 하는데 202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외로움과 관련된 조사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13세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20, 30대에서도 3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답변했고 10명 중 2명은 평소 우울감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아마 상대적으로 더 고민과 외로움,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 외로운 싸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0: 네.
1: 예,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족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 취업하는 과정은 외로운 싸움이라서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36.1%.
0: 네.
1: 가구로 따지면은 804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장점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1인 가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아플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딘가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외로움과 고립을 좀 완화시킬 치트키를 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0: 네.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의 이런 외로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실제로 AI 활용을 하는 걸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뭐 10명 중 7명이 정서 관리를 위해서 AI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거죠. 나의 감정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AI에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외롭다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사주 진짜 많이 보거든요.
0: 아, 네네.
1: 일일 운세.
0: 맞아요.
1: 사실 일일 운세를 보는 이유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다음 주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불안감과 뭐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 불안감 좀 대비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늘의 제 운세를.
0: 저는 자주 찾아봐요. 앱이 깔려 있어요. 앱이 깔려 있어서 예.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눌러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오늘 뭐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요.
1: 아, 네.
0: 그럼 아침에 시작이 달라요.
1: 맞아. 기분이 좋죠.
0: 그럼요.
1: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지속되다 보면 또 그냥 보편적으로 대답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오늘 제 걸 찾아봤는데 7월 1일이라 새로운 출발. 이번 주 최고의 날 중 하나입니다. 7월의 첫날답게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표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기분 좋은 말인데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7월의 첫날부터 좋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7월 말에 마지막 날에 무슨 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오늘 1일에 세우잖아요.
0: 생각해보니까 보통. 또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근데 이런 것마저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AI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온라인으로 문답을 좀 주고받는다면 이 외로움 완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마스터의 첫 번째 청년 지원 치트키 청년 지원센터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청년 지원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방문할 수가 있고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종합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년재단과 같이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나 열린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하는 또는 이제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청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치트키 첫 번째로 네.

0: 청년지원센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전국에 한 250여 개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뭐 지원센터의 가장 큰 메시지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런데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떻고 대학을 졸업했는지 또는 대학을 재학 중인지 또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지원책이나 정책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하고 싶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창업 계획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창업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또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한 발짝씩 좀 다가가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청년재단에서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 산하에 이런 전국의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1: 뭐 정확히는 산하 기관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전국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가장 크게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자체 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무조정실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저희 청년재단 산하에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뭐 상위기관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원하고 연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청년지원센터 가고 싶으면 그냥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내 거주 지역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겠죠.
1: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52개 현재까지는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중인 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17개의 광역청년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지원 매니저와 청년들이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어서 어떤 상담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청년지원센터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네. 뭔가요?
1: 청년 종합상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그리고 어떤 기관에 가면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 이건 프로그램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이 프로그램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1: 그렇습니다. 각 광역 지자체별로 진행될 수 있는 종합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 그리고 청년재단 그리고 17개 광역 청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제 신청 가능한 곳도 있고 또 문의 후 안내를 해주는 또 광역 지자체도 있고 접수 예정인 곳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역시 청년재단의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분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청년지원센터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 청년분들 이 청년정책 종합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떤 내용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 모든 걸 상담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취업 관련된
0: 그렇죠.
1: 내용. 일자리 문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 관련된 문제.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또 월세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세 대출이라든지 각종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각 구별로 또 다르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담받을 수가 있고요. 또 복지 그리고 금융 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역시 종합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있으면 있다 또 없으면 없다 이런 속 시원한 답변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끙끙 앓지 말고 조금 용기 내서 네. 연락을 해보시면은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조나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주거, 복지, 금융 이 중에는 하나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간략하게 하나만 네. 한 가지 사례만 실제 변화된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1: 하나 말씀드리면은 광주에 거주한 26세 청년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까 전에 있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는 단계부터 그리고

0: 이걸 실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창업센터를 통해서 숙박형 창업시설도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알게 됐고 또 최근에는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데 그 도전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상담을 받고 지금처럼 대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난 창업하고 싶고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또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디어는 창업의 대상이 될까라는 것부터도
1: 아,
0: 저는
1: 맞아요.
0: 또 질문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뭐 지역 특화 청년 사업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요것도
0: 맞습니다.
1: 간략하게 사례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작년에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서울의 마포 청년 창업 지원 센터에서 나루라는 곳입니다. 고립을 넘어 연결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고립이나 은둔을 경험했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회 복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년 회복 페스타를 열어서 고립으로부터의 회복 과정과 방법을 실제로 공유를 했고요. 이 청년들이 단순히 이제 대상자를 넘어서 고립을 경험했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돕는 기획자라가 되기도 하면서 또 자부심과 또 나의 경험을 직접 당사자로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반가워하고 또 즐길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1: 청년들이 좀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맞아요.
1: 많은 것 같아요.
0: 보통 이제 시쳇말로 몰라서 못 타먹는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를
1: 맞아요.
0: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오프라인으로 지원센터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1: 맞아요.
0: 또는 뭐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라도 한번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청년지원센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청년지원 매니저
0: 예.
1: 어떤 분들인가요?
0: 뭐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을 통칭해서 청년지원 매니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최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가장 많은 정책들을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안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을 저희가 청년지원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종사자 교육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에는 1차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 8시간 동안 이어지는 굉장히 긴 마라톤 회의였고 마라톤 교육이었는데 이 지원 매니저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성실하게 임해 주셨고 또 이런 분들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예, 네, 그런 분들도 역시나 연락을 주시면 되고 혹시 방송을 보시고 나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 29일 수요일에도 2차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끝으로 30초입니다. 오늘
0: 네.
1: 시간 총정리하는 오마스터의 핵심 한줄 요약 부탁드리고요.
0: 네.
1: 청년들에게 띄우는 응원의 노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질문 있으면 손들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손드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손들어서 우리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혼자서 받지 마시고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응원의 노래
0: 네, 응원의
1: 추천해
0: 노래는
1: 주세요.
0: 저희가 이제 What You Music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수 제이미 씨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필선 씨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라는 노래 추천하겠습니다.
1: 네, 이 노래를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오마스터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SAT 정답은 이부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2008년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물러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며 당으로 복귀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내란 극복과 회복의 과정에서 APEC 성공 개최와 행정부 내란 청산 등의 성과를 예로 들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의 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장 유동수,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국방위원장의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이광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은 여당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출 일성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빠른 완수를 공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기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국민의힘도 동참해 왔다며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이끌고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의 참교육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차가운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폭주기관차처럼 파국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을 앉힌 것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뒤 산업단지 후보지와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헬기로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보고를 받으며 살펴본 뒤 광주 미래차 산단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과 태양광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인 해남 솔라시도를 들러 입지 여건과 전력 공급 기반, 지구 내 잔여 산업 용지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영호남 차별이나 누적 투자량을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옹호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이나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쫓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국이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모두 1,0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호황을 맞은 반도체 수출에 지난달 448.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증가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 전역에 삼중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두 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1호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58.65% 증가했습니다. 이들 18개 연접 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15%였던 서울과 경기도 전체를 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상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나 성과급 협약 백지화 내용을 담은 허위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강제 분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부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떠돌았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으며 내용 역시 모두 잘못됐다며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동안 투표소 근무자들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4도, 습도는 5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전 남편은 건설자재 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4살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에게 풀었습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갈수록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 역시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협의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3교대를 돌면서 저 혼자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사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빚이 많은 걸 고려해서 제가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포기하기

기로 했죠. 그 대가로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교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느닷없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9년치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무시하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이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 문제 다 매듭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9년이 지나서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갑작스럽게 9년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재산 분할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 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를 연계한 경우라도 네.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재산 분할의 포기와 규모, 양육비 미청구 합의의 내용, 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양육비 각각 별개인 거여서 뭐 물론 이제 뭐 명시적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니까 양육비 없는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합의서에 문구를 썼으면 모르지만 네, 재산 분할 포기했 다고 해가지고 양육비 뭐 이후에 청구 못하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에 예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해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는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 네.
2: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혼할 때는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양육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해 준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조서니까 어쨌거나 법원의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위한 어떤 금액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양육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대방이 청구를 해왔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9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 없는 걸까요?
2: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도 하고요.
1: 네.
2: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또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7년이 지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이제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2: 자녀가 4살 때 이혼을 했고 이후 17년이 경과했다면
1: 네,
2: 자녀는
1: 네.
2: 현재 21세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입니다.
1: 네.
2: 그렇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1: 네.
2: 현재 성년으로부터 네.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 분할 포기랑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그 효력이 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만약에 양육비 부담 조서 위해서 작성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조서의 효력은 생깁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육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의 양육비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양육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최근 온라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녀가 6개월 전부터 큰맘 먹고 예약해둔 해외여행을 취소할 처지에 놓였다는 건데요. 교수 개인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하필 기말고사 날짜와 여행 일정이 딱 겹치게 된 겁니다. A씨는 우리 아이 잘못도 아니고 교수 사정 때문 아니냐면서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수수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수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대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시험 방식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재량권과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 영역에 속합니다. 교수가 고의로 학생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일정을 바꾼 게 아니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만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거부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여행을 갈지 기말고사를 볼지는 성인인 학생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니냐, 학부모가 대학까지 개입하는 건 과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대학생은 법적으로 엄연한 성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무엇을 우선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까지 감당해내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경기도 여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여주와 홍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금요일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부와 충청권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를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목동교부터 금천교 일대로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짧은 말을 전했는데요. 팬들은 대표팀 주장에게 수고했다는 함성으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7: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8: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손흥민 선수입니다.
10: 대표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7: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1: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7: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6: 보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귀국 분위기는 홍명보 감독의 귀국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사이 엇갈린 공항의 분위기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13: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12: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14: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12: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6: 제주에서는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인데요. 비가 얼마나 내렸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장마 상황 전해주시죠.
15: 네, 저는 지금 용담 폭우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 지역에는 약하게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 기준으로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는 18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한라산의 지형과 강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산지와 제주 남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에 240mm가 넘는 비가 해안 지역에도 제주 동부 지역인 표선에 최고 11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

0: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에 이어서 중부지방도 이제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은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중부지방도 이제 장마권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더 발달해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권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레이더화면 보시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 지역까지 넓게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은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지방에 비를 뿌리다 다시 약해지며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제주도에 비가 약해지고 있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장마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든 것으로 분석하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서 중부지방의 장마도 평년보다는 6일, 또 지난해보다는 12일 늦게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올해 여름 장마는 대체로 예년과 또 지난해보다 늦게 시작하고 있지만 역대급의 기록에는 못 미치는데요. 중부지방에서 역대 가장 늦게 시작한 장마 시작일은 1982년 7월 10일이고, 또 최근 2021년과 2017년, 2014년에도 7월 지각 장마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기온도 많이 높았는데 수도권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체감온도가 특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걸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경기, 영서 지역의 폭염특보는 일단 오늘 오전에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누그러드는 건 아닌데요. 수도권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체감온도가 25도에 육박하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첫 장맛비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현재 중기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을 전후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장마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 사이 제주도 산간에는 200mm 안팎, 또 남해안 지역으로도 100mm에 육박하는 호우가 기록됐는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 중북부 지방은 곳에 따라서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계속 비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체전선이 당분간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고요. 우리나라는 무더위와 호우가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과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코스피가 한때 8,600도 돌파했지만 하락 전환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넘어서 1,560원 가까이에서도 거래가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했죠?
3: 네, 오늘 코스피는 1.36% 오른 8,591로 장을 열었습니다. 앞서 미국 반도체와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6월 수출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다가 이 중에서도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가량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 초반 8,600을 넘기기도 했던 코스피는 하락 전환에 8,20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과 함께 매수세를 보이던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서서 2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어제 유예조치가 종료된 리밸런싱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와 4%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등락 종목을 봤을 때 상승은 600여 개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0.86% 오른 924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어갔죠?
1: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549.8원으로 출발하고 다시 장중 1,550원을 돌파해 1,558원을 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1,55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가 위안화보다 엔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잦아진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환율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대화 재개 불씨를 되살리고 원유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소폭 올라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보유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매도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이 틈을 타서 활개치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74조 원 규모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일단 수치부터 틀렸다며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기금운용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을 재조정하도록 만들었다며 단기간에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와 납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 인터넷 지방세 신고와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정부 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등이 불가능합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해 그 안에 내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내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3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와 함께 다른 수출 품목 역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이 지난달 수출 실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2: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모두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도어베이스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 5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43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서 지난달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에는 20개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나란히 2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주요 수출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로 6월 무기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최근에 수출 실적 보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누적 수출액 역시 기록을 새로 썼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 2022년 실적보다 1,4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월간 수출액이 매달 늘어나는 추세 속에 상반기 수출이 이미 5,00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목표였던 7,500억 달러 선을 넘어서 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덕이 컸습니다. 상반기에만 1924억 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대비 162.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으로 기록됐던 지난해 1734억 달러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서게 됐습니다. 반면 양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조치 등 영향으로 1.1% 감소한 35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대미 수출은 지난해 대비 50.5%, 대중 수출도 64.6% 크게 늘면서 모두 900억 원대 수출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16.6% 증가한 3,5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109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이미 연간 최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5달 만에 추월한 뒤 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0: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에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2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1호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의 18개 연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158.65% 증가했습니다. 이들 18개 연접 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15%였던 서울과 경기도 전체 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어제 규제 지역, 토호 구역 그리고 신규 편입이 발표된 3개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구리는 1년 전보다 329.53%, 용인시 기흥구는 191.82%, 화성시 동탄구는 214.96% 각각 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서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동안 투표소 근무자들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인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에 상대팀 선수를 향해 지역 비하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팀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오늘 회부됩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 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 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 학부모들이 당초 오늘 광주를 찾으려 했지만 광주 일고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두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을 본 뒤에는 업주 측에게 오히려 따지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3: 대낮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4: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3: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위해서 이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화면은 들어오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현직 대통령 만나는 거니까 뭐 의제, 안건 이런 것보다 그냥 뭐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예.
1: 이번에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두 분이 오찬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0: 취임 후
1: 이후에.
0: 처음입니다.
1: 그 전에
0: 예.
1: 다른 행사장에서 이렇게 만났던 적은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측에, 그 청와대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자리를 그동안에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뒤로 밀렸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추측하듯이
0: 예.
1: 이 일정의 의미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현직 대통령 두
2: 박원석
1: 분이
2: 전 의원입니다.
1: 만나서 이제 신구 정권 간에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늘 그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메뉴까지 공개하면서
0: 예.
1: 이번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마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시고 나면 이제 통합 화합의 메시지가 나오긴 할 거예요.
0: 예.
1: 다만 그 통합 화합의 메시지가 정말 이 당내 갈등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지 그건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갈등이 증폭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을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필 이때 날짜가 잡힌 거잖아요.
3: 근데 뭐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양산에 가서 이제 책 판매업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0: 예.
3: 뭐 아주 뭐 스케줄이 하드 스케줄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맘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0: 예.
3: 서울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는 말 같아요. 하는 말이고 딱요 타이밍에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지금 전대 앞두고 양 계파 간의 갈등이 거의 내전 수준으로
0: 예.
3: 화해하기 쉽는 내전 수준으로 치달으니까 뭔가 좀 상징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저도 저 우리 박원석 의원
2: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3: 비슷해요. 그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봉합하는 듯한 모양새는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일단 그 끝나고 나서 아마 청와대 측에서 뭐 브리핑이 있을 거고요.
0: 예.
3: 나중에 또 후일담이 이거저거 나올 건데,
0: 네.
3: 이따 그 회동 직후에 발표될 청와대 브리핑하고는 다소 결이 다른 후일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0: 네.
3: 근데 저게 뭐 이른바 명청대전 뭐 김민석 총리 오늘 그만뒀죠. 이제 전 총리가 됐는데 김민석 대 정청래 대결을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0: 예.
3: 그냥 일회용 주사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0: 일회용 주사 정도 될 거다. 어쨌든 그 회동 자체의 의미는 언론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막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예, 이렇게 포옹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으로 오늘은 마주했습니다. 악수를 하고요. 지금 환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을 하게 되는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 강훈식 비서실장도 악수를 하고 있고요. 홍익표 정무수석도 나왔네요. 두분 표정이 오늘 유난히 좀 밝은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두
0: 예.
1: 분 간에는 갈등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깍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0: 예.
1: 문 대통령도 조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0: 중간에 한번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다가 지금 다시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이제 갈등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청와대를 찾아서 아마 문전 대통령도 전임자로서 현 대통령에게 뭐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문전 대통령 재임 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하고 국제 정세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때는 뭔가 화해 무드였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래서 문전 대통령이 그 중재자로서 나서기도 하고 평양에 그 능라도 경기장 가서 연설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거의 북한이 두 국가 선언을 하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모한 데다가 국제 정세도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이런 대결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나눌 말씀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이런 당내 갈등, 반목에 대해서도 아마 위기의식은 같이 느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청와대 상춘재 조금 전에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고 환한 표정으로 오늘 이제 노타이 차림으로 두분다좀 편하게 이제 만난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메뉴는 최고급 한우 갈비찜이 메인 메뉴라고 하고 화합과 통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통합의 의미로 비빔밥 준비하는 건 조금은 상투적이긴
2: 네,
1: 합니다.
2: 상투적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후식으로 디저트로 뭐 과일 화채도 화합과 통합의 의미다. 여러 가지 과일을 뭐 이렇게 섞어서 넣나 보죠. 네,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저 비빔밥 한 그릇 먹었다고 뭐 갑자기 뭐 화합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민주당 내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 투쟁의 본질과 두 전현직 대통령과의 그뭐 오래간만에 만남은 연관성은 있지만 그뭐그 영향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1: 손잡고 취재진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 악수와 이 모습, 그러니까 뭐 일회용 주사에 앞서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비유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진보 진영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상당히 클것 같아요.
0: 아니 정치가 설령 그게 일회용 처방이라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1: 일회용이라도 되면 좋은 거죠?
0: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두 분이 만나서 저런 장면들이 당과 지지층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당권 주자들이 조금 자중해야 될 대목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에 이 경쟁이 격화되는 건 어느 당이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총선 공천권이 걸린 그런 당대표 경쟁이잖아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국정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조금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 무슨 적자 논쟁이니 혈통 논쟁이니 이게 이제 과거에 아주 오래된 그런 유산을 가지고 논쟁을 할 뿐이지 미래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여당의 전당대회. 이런 점은 지금 당권 경쟁을 하는 주자들이 좀 책임 있게 전당대회 경쟁에 임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저렇게 회동도 하고 또 오늘 끝나고 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아마 그 메시지의 행간에도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사전에 메시지 조율도 좀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겠죠?
0: 그렇죠. 실무선에서 하죠. 할 거고 아마 끝나고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춘재 내부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안내하면서 테이블 자리도 안내하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지금 배석 없이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2: 그러네요.
1: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추후에 이제 뭐 완전히 다 전해지진 않겠지만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신조 전 의원님, 이 모습을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2: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굳이 오늘의 저 회동이 당권 주자들에게 어떻게 유불리를 안겨줄 것인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확실하게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현직 대통령 만남 아니에요. 그럼 전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무슨 각을 세우거나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0: 그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고 역대 저런 전현직 대통령들과의 자리에서는 뭐 덕담과 그다음에 현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되겠다. 아, 국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끝나고 청와대 쪽에서 브리핑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현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넌 왜 청와대하고 각 세웠어?
1: 예.
0: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굳이 유불리로 따지면은 저거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한 오늘 예. 이벤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그냥 이 장면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훈훈함을 주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임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스타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굳이 한 명이 두 번을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김민석 전 총리도 이제 당권 주자로 나서는 마당에
1: 예.
2: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1년이긴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당내 의견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단 말이죠.
1: 예.
2: 그리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여권 입장에서는 애초에 예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 부산 뭐 북구 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여기서 패한 거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 이번에 연임을 도전하는 예. 거고 당연히 도전하는 뭐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난 1년간의 정청래 대표 체제의 말하자면 한계랄까
1: 예.
2: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이제 공세에 나서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민석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어서 국정 2인자인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만으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거는 총리를 지낸 사람답지 않다.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1: 예.
2: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누구나 일한다고 얘기하겠죠. 다만 그와 관련돼서 미래의 어떤 비전 같은 거를 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국무총리를 지금 정권의 2인자를 막 지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1: 예.
2: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더 포지티브한 경쟁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슨 혈통 논쟁에 혹은 뭐 적장자 논쟁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당권 경쟁을 치른다면 그에 대한 역풍도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2: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지냈던 그런 위상에 맞는 그런 경쟁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일성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안 된다가 아니고
1: 예.
2: 어떤 점에서 내가 이 시점에 당대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담소를 나누는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사에서 고비고비마다 직함은 달랐지만 계속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관련 화면 보여주시죠.
3: 기득권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4: 문 대통령은 반갑게 이 후보를 맞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은 시작됐습니다.
5: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6: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8: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지금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지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신조준 의원님, 네. 보니까 두 분이 예전에 많이 젊었네요.
0: 그렇죠. 뭐.
1: 직함을 달리하면서 참 네. 오래도록 정치 고비고비마다 만남을 이어왔고 만날 때마다 원팀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인연은 뭐 표현을 하자면 어떤 인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 사실은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되는 게 2018년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때도 조기 대선이었죠. 예. 그때는 이제 경쟁자였잖아요. 경쟁자였고 이제 대통령
6: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0: 된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관계였다가 나중에 대통령과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계. 그 다음에 당선인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 온 거죠. 그런데 사실 두 분의 관계가 초기 과정에서는 썩 그 뭐랄까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껄끄러웠습니다. 뭐 해경군 김 씨 뭐 그 트위터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이른바 친명과 그 친문과 친명 그때부터 이제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요. 또 좀 이재명 그 대통령에게 아픈 그 손가락이 그 대북 불법 송금 관련돼서 지금 재판 예. 수사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재임 중에 그 북한에 여러 번 갔는데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데리고 가면서 경기지사 이재명은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예. 결국 그 쌍방울을 통한 그런 접근. 을 하는 그 배경이 됐다라는 점에서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썩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었던 예. 거죠. 근데 예. 그 이후부터는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나름대로 관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럭저럭 네. 유지가 되는 관계라고 하셨는데 브로맨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치 흐름에서는 좀 앙금도 있는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뭐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특히 저런 이제 리더들 간의 관계라는 게 과거에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한때는 동지였다가 또 경쟁자였다가 또 갈등도 했다가 협력도 했다가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과거에 경쟁도 했다가 또 협력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 후임자가 돼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파의 수장의 위치에서 두 분 다 떠난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정파의 수장이 더 이상 아니에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거고 또 그걸 지향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폭이 더 많을 거라고
6: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현재 지금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평가하고 혹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혹은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한테 조언을 구할 부분도 있을 거고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갈등이나 뭐 두 분이 경쟁 이런 사이가 아닌데 근데 지금 전당대회 전개 영상을 보면 예. 뭐 그런 멸칭에도 그 나타나듯이 마치 전직 대통령을 특정 어떤 정파의 수장인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도 그와는 다른 어쨌든 주류를 교체하려는 그런 흐름의 그 수장인 것처럼 이렇게 좀 그 비화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1: 그건 오해다 뭐 이런 얘기할까요?
2: 아니 두 분의 생각과도 다를 거예요. 예. 제가 뭐 대통령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그냥 가늠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파의 수장 노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예. 거고 그 좁은 정치 구도에 본인 스스로도 갇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느끼는 위기감이 좀 비슷한 것도 예. 있을 거고 당이나 어쨌든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선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공통 분모들을 모아서 오늘 아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아무래도 오늘은 당내 통합과 그리고 또 대통령직에 대한 그런 뭐 정보 공유라 그럴까요? 뭐 조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내 개파 갈등이 더 격해지기도 했었죠. 어떤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9: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6: 유시민 작가입니다.
9: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

0: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예요.
1: 이런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그 뭐 심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좀 표명한 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2: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은퇴해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만들어서 동네 분들과 같이 이제 어우러 사는 삶을 살고 계신데 난데없이 뭐 문조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갑자기 부활한다더니 뭐 정치를 한다더니 그거 뭐 싹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4: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혼동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문과산점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불만을 반영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5: 그러니까요. 오늘 저 회동이 끝나면서 예. 그 뭐 문조로 시작되는 그 다섯 글자 중에서 예. 앞에 문은 좀 분리가 될 것 같아요.
4: 문이 빠집니까?
5: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예. 니들 대장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시작되는 분이 오늘 거기서 빠지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네 분은 아마 계속 갈 수 있어요. 예, 문 다음부터 나오는 조자부터 시작되는 여기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거기서 싹 좀 분리되는 그런 효과. 그게 또 지금 청와대 정무팀의 전 노림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쪽 그 정청래 진영의 전력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저 이 유시민 작가께서 의도는 정청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 거의 정청래 후보에게 치명상을 안겼다고 좀 봐요. 그게 왜냐하면은 증축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이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건데 그 민주당의 난닝그대 빽빠진 논쟁이 있었어요. 2004년 총선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04년 총선에 그 호남 동교동계 중심의 민주당을 깨고 예.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시민 예. 그분이 이제 그 등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국회 등원하다가 빽빠지 입었다고 빽빠지의 당사자가 이제 유시민 아닙니까? 예. 그때 그 유시민 의원이었죠, 당시. 그 유시민 의원은, 예, 지금은 뭐, 그, 왜 저 증축하라는데 재건축하냐고 지금 따지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동교동 중심의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하는데 앞장선 거는 그게 증축이었나요? 재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빽빠지 입고 재건축한 당사자가 유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니들 증축만 해야지 왜.
4: 재건축하냐? 예.
5: 그럼 지금 나는 이제 꼰대 기득권이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 꼰대 기득권으로서 자기 그, 이거 밥그릇 안 뺏기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특히 이제 청년층에게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치명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4: 건축학개론이 결과적으로 정 후보에게, 네. 정 후보가 아니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이른바 뭐 문조로 시작하는 그 단어에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공식적으로 일종의 탈퇴 선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6: 아니 거기에 참여 선언도 하신 적이 없어요.
4: 참여한 적도 없다.
6: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묶는 게 맞습니까?
4: 예.
6: 그리고 뭐 친문의 부활 이런 식의 이제 오해라면 오해고 어떤 의도라면 의도로 그런 이제 멸칭까지 등장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되신 분이 친문을 부활해서 뭐 하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일 때도 정파의 수장 역할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과거에 추미애 윤석열 이른바 추윤 갈등 때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많은데 안 하셨어요. 그냥 당에다 맡겨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너무 현직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 예.
6: 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다시 정파의 수장 노릇으로 돌아가서 친문의 부활을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 예. 대통령은 아닐 거예요. 문 대통령의 뜻도 아닐 거고.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멸칭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을 거기다 묶는 거는. 그리고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이제 큰 스피커고 저분의 이제 영향력이 큰 것도 사실인데 본인이 현실 정치를 떠났고 어떤 현실 정치의 결과를

0: 책임질 뿐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여권의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비평가로서 어떤 이제 비평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그 김어준 씨하고 나와서 했던 그 얘기는 너무 선을 넘는 얘기였습니다. 용역평론가, 무슨 촉보평론가, 그 얘기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종의 용역과 철거 그 폭력배들을 동원했다.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게 의심되는 점이 있더라도 지금 국정운영 1년차밖에 안된 현직 대통령에 향해서 해서는 안될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그럴 거라면은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하셔라. 그게 저는 그 저런 얘기를 하는 것에 합당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떠나서 지금 여권 전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저런 식의 자중질환을 벌이는 게. 물론 이제 본인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인사부터 뭐 사법개혁 지체,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게 과연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철거 용역업자라는 식의 규정을 할 만큼의 문제였나. 아니, 문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에 기용됐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걸 왜 이제 와가지고 거기 묶어서 마치 지금 여권 내 이상기류, 대통령의 변심, 대통령의 이상행동의 근거로 얘기할 문제인가요?
1: 뭐 참다 참다 얘기했다 뭐 이런
0: 근데 그 참은 게
1: 뉘앙스일까요?
0: 뭘 참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 여권 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어떤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된 그런 유산 정치의 그런 그 정서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나 두려움, 뭐 서운함, 그런 것의 반영인데,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정운영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파의 수장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든 포용이든 국정의 성과로 말하는 게 대통령 직위지, 자신들의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두분 오늘 표정이 유난히 밝은데.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0: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소식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4: 김원수.
1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주에서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현재 강수대가 약화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전남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예, 폭염주의보 내려진 여주는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사이 3차선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는데요.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사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이 부근이 혼잡해 보입니다. 현재 야구 여파로 마포대교에서 판남대교 북단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업무 중에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린 적 있으시죠? 딱히 부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멜로디. 예전엔 노래 한 곡을 만나기가 참 귀했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아 좋아하는 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돌려듣고요. 그 한 곡을 만드느라 누군가는 좁은 녹음실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노래가 온 동네 사람들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멜로디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도 만듭니다. 버튼 하나면 몇 초 만에 한 곡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계가 몇 초 만에 한 곡씩 뚝딱 만들어내니까요. 흔해진 시대에 그 귀하던 시절 노래를 만들던 사람을 오늘 모셨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7월에 이제 7월이 아니죠. 7월의 첫 번째 날이고 2026년 이제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마이티 라디오 개편 예고 들으셨을 텐데요. 이 온웨어 AI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마감이 되고 저와 담당 PD는 아침 새벽 6시 20분으로 갑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얻는 게 맞습니다. 그 시간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음악에 대한 얘기, 노래에 대한 얘기,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음악과 이야기했었죠. 오늘도 그 음악인데 K-POP의 원조인 대중음악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누구나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 감정과 그 기억과 경험을 음악가들은 한땀 한땀 손으로 영원히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거든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에어가 그 주인공을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온 나라가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도 숫자 3개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20.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20살 무렵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김완선, 그 앨범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가장 무도해, 나만의 것. 지금도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그 노래들이 20살 청년의 손끝에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숫자, 6.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 곡을 쓰는 작곡가, 앨범을 빚는 프로듀서, 직접 노래하는 가수, 드라마와 영화에 음악을 입히는 음악감독,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한평생 6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새로운 자리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숫자, 하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병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무대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과 한 팀으로요. 그 팀 이름이 팀손입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한 사람의 인생,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소년이 전자기타를 처음 손에 줍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던 시절, 소년은 혼자 줄을 튕기고 또 튕기며 소리를 익혀갑니다. 그 떨림이 한 사람 음악 인생의 첫 페이지였어요. 두 번째 장면, 20살의 녹음실. 좁은 방에 청년이 기타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후렴 한 소절을 두고 벌써 몇 시간째예요. 그렇게 밤을 새워 만든 노래가 이듬해 거리마다 라디오마다 울려 퍼집니다. 한 세대가 함께 부른 노래가 이 청년 손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그 청년은 이제 머리가 희끗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큰 병도 넘겼고요. 오늘도 제자들 곁에서 기타를 잡습니다. 노래를 만들던 손이 이제 노래 만들 사람을 길러내고 있어요. 이 세 장면에는 한 가지가 흐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몸이 아파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음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노래를 만들던 손이 이제 사람을 길러냅니다. 오늘 그 손의 이야기를 모셨습니다.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 에어가 K-POP의 원조격인 아티스트들의 얘기를 아티스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칭찬을 듬뿍 담아서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에어의 브리핑 잘 들었죠?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손무연 교수, 사실은 기타리스트.

0: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밥상에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 메밀배추전이 오르는데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어탕과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골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자리를 추진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미뤄지다 오늘에서야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나올 통합 메시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만찬도 이어갑니다. 경남 통영 살인사건 용의자가 20여일째 붙잡히지 않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가짜 얼굴 사진이 SNS에 퍼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별채에 있던 남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CCTV 속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30에서 40대 남성으로 파악됐을 뿐 이렇다 할 단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SNS에 통영 강도살인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얼굴이 또렷한 사진이 퍼졌고 이는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경찰이 공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이재성, 김승규 등 선수 13명과 함께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앞서 30일에는 이강인, 김민재 등이 홍명보 감독과 먼저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에 그쳐 32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공항에 나온 팬들은 비판 대신 고생하셨어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라며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손흥민은 귀국 전 SNS에 여러분의 사랑에 끝내 보답하지 못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야구에는 불꽃야구 2 배재고 편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청룡이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며 7월 6일 예정이던 배재고 편 방송을 취소하고 7월 13일 성남구 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기는 지난달 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려 SBS 플러스로 생중계됐던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자, 뭐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왜 죄송합니까? 팀 손으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만날 분도 팀 손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렸지만 손흥민과 동급 K-POP 아티스트죠. 손무현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교수님 모실 예정이고요. 또 그 배재고 야구 응원, 예전에는 저도 그 축구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해서 아는데 노래 불렀거든요. 이런 거 뭔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알고 청소년들이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좀 좋은 노래, 또 이거 노래 만드신 분 모셨으니까 좀 예고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응원가 하나 만들어달라고 이분한테 부탁할까요? 예,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라디오에서는 항상 가까이 듣잖아요. 저희도 뉴스앤뮤직뿐만 아니라 뉴스와 복잡한 시사 사이에도 음악을 다 끼웁니다. 그 음악에 보면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끌고 가는 핵심이 바로 기타 선율인데요. 대한민국에서 12 지신, 네, 자축유묘 진사 이거 아니고요. 12 G 기타의 신입니다. 12 기타의 신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의 손에서 많은 음악이 만들어졌고 80년대 90년대 K-POP의 인기 씨앗도 성장했고요.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팀 손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학생들과 함께 K-POP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어떻게 그려갈지 고민하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입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밋밋해요. 네. 제가 너무 멋있어하는 기타리스트 손무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0: 교수님 사실은 또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 라디오 스튜디오 익숙하시죠?
1: 예, 뭐 되게 자연스럽게.

0: 저는 사실 YTN 라디오는 처음 출연하는데
1: 네.
0: 와보니까 되게 쾌적하고 물론 뭐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방송 친화 게스트 친화적인 그런
1: 네.
0: 스튜디오인 것 같아서 일단 좋네요.
1: 예, 이분은 녹음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스튜디오 안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0: 마이크도 비싼 거 갖다 놓을 수
1: 예,
0: 있어요.
1: 마이크 비싸다는 거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팬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고요.
0: 네.
1: 워낙 제가 12지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전설적인
0: 아이 뭐
1: 연주자이시기도 한데
0: 과찬이십니다.
1: 청취자분들께 아유 지금 저 손무현은요라고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저는 20세기에 데뷔를 해서 21세기 현재 오늘까지 이제 30년 정도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고 있는 작곡가 연주자이기도 하고
1: 네.
0: 또한 20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초빙이 돼서 20년간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1: 예.
0: 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쨌건 음악이 너무 좋아서 30년간 음악을 잡고 놓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 얼마 전 예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뭐,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폭발하던 시기에 사실은 그 무대를 이끄신 분이고요. 지금 좀 저희가 음악을 하나 깔면서 토크를 할게요. 이
0: 네.
1: 노래 들으시면
0: 이거
1: 이거 리메이크 곡으로도 들었는데 하실 거예요. 네.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0: 네.
1: 이거 모르시는 국민들 없거든요.
0: 감사하죠.
1: 워낙에 유명한 곡을 작곡도 하시고
0: 네.
1: 작곡만 한게 아니잖아요.
0: 편곡까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거의 프로듀싱을 하신
0: 연주도 다
1: 거예요.
0: 예, 다 했죠.
1: 예. 이 노래 들으면 춤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왜예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전자 기타를 현란하게 연주하시는 모습이
0: 네.
1: 유명한데 잠깐만 이 음악 저희가 30초만 들려드릴게요.
0: 네.

0: 네, 베이스가 매력적인데요. 이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 오늘 화두가 AI에 관련된 얘기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음악 그래서 미디라는 어떤 단어가 이 뮤지션 업계에서 강타할 때예요. 미디라는 걸
0: 충격이 막 올 때였네요.
1: 컴퓨터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네. 그 시기가 곧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이제 기타만 치고 있다가 아, 미디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아 앞으로는 이 미디로 음악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좀 수월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시장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사실 그때 좀 느꼈어요.
0: 아니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뭐 신대철, 손무현 당대의 기타리스트 같으면 네. 무슨 소리야 라이브로 세션에서 녹음해야지 네. 이게 약간 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야 컴퓨터로 하자 이렇게 되는
1: 컴퓨터로 한다 그래서 라이브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네. 적절히 잘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지금 들으시는 피에로는 울보고츠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연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제가 기타만 좀 친 것밖에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목소리는 김한선 씨의 목소리죠.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89년도 9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야, 그 꼬맹이가 참 당돌하게 뭔가 시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우리 손보영 교수님이 뭐 윤상 씨나 돌아가신 신해철 이런 분들하고도 음악적 교류 혹은 영향을 서로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1: 맞아요.
0: 이분들이 사실은 이른바 전자음악이라고 표현하는
1: 1세대죠.
0: 1세대시잖아요. 네, 교수님 포함해서
1: 네.
0: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질문 연결해서 이어갈 텐데
1: 네네.
0: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곡들 중에 아마 X세대 분들은 이거 딱 들으시면 이 부분이 이 교수님 거라고 하실 건데요. 잠깐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서태지 아이들 곡입니다.

0: 서태지 팬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서태지가 이렇게 랩하면서 기타하고 기타를 불러주는 장면 그 뒤에 연주입니다.
1: 예, 뭐 내 모든 것 그 아마 서태지 1집에 있을 거로 네, 맞아요. 생각이 들고 지금 틀진 거는 라이브 앨범에 있는 것 네, 같은데 난 알아요도 제가 연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게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태지

0: 씨의 10대 후반에 정말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때의 장면들이 아직 기억이 나네요.
1: 예. 연주면 연주, 작곡이면 작곡. 뭐, 오늘 또 저희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춘기 방황할 때,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0: 그 사람
1: 그
0: 위에.
1: 거리마다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졌었거든요, 90년대 초에.
0: 사실 그때는 뭐그 음악을 듣는 매체 미디어라는 게 사실 라디오 내지는 공중파 TV 그다음에
1: 맞습니다.
0: CD가 초창기였을
1: 없습니다.
0: 때니까.
1: 비쌌어요. 생일선물 하나
0: MP3는
1: 주실
0: 없었을
1: 때고.
0: 때고.
1: 테이프
0: 맞아요.
1: 시절이고.
0: 그냥 왜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는
1: 맞습니다.
0: 카세트
1: 워크맨.
0: 뭐 그걸로 음악을 들었을 때라 명동거리 같은 데는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오픈을 해놓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호객행위를 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들을 많이 트셨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아껴둔 사랑을 위해 이 곡도요. 잠깐 저희가 밑에 한번 깔아드릴게요. 뭐 곡은 만드신 작편곡하신 손명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왜이 음악을 제가 언급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그냥 귀로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영상과 다른 콘텐츠와 합쳐지는데 이 곡도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0: 그러니까 그
1: 유명했었고요.
0: 당시에 이제 M본부에서 청춘 드라마였던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1: 네.
0: 드라마의 주제가였어요. 네,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영상음악을 시도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음악까지 연결이 됐죠. 제가
1: 맞습니다.
0: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든지
1: 네.
0: 신라의 대법원 이런 거 하게 됐는데 가요만 쭉 하다가 이렇게 영상과 음악이 붙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라는
1: 네.
0: 사실 뭐 제가 영상음악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 일하면서 영상음악을 배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1: 그
0: 같아요.
1: 주유소 습격 사건에
0: 네.
1: 그 이렇게 갑자기 즉흥 잼 연주처럼 막 이렇게 저기 생수통 두들겨 그건 혹시 프로젝트
0: 제 곡이죠.
1: 와 여러분 그 광복절
0: 쨍하고 헤드라인이라는
1: 그러니까요 광복절 특사 또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곡 이제 영화들을 보시면 그또 신라의 달밤
0: 네.
1: 전부 다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을 손명 교수님 하셨는데 굉장히 음악에 대한 기억이 남아요 스토리보다
0: 뭐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발표했던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미디어 친화적인, 그러니까
1: 네.
0: 그뭐 CG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께서.
1: 이렇게 음악을 쭉 들어보면 이제 와 이분이 그걸 다 했다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본격적인 얘기도 들어갈 겁니다. 음악을 뭐 김한선의 이 공전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90년대 TV 또 영화와 이어지는 곡들을 작곡을 하셨는데 음악의 어떤 내가 곡을 만들 때, 그 곡의 어떤 특징, 혹은 DNA, 이런 게 있나요?
0: 뭐 그런 거, 특징, DNA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음악들을 학습해서 사실 요즘 AI가 그런 걸 대신하고 있는데
1: 네.
0: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음악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곡을 만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곡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자체 검수를 해요.
1: 네.
0: 만약에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우리 아버님이 부른다라는
1: 네.
0: 가상을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하면 아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겠구나.
1: 네.
0: 아 그러니까 누가 불러도 그냥 딱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멜로디의 진행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 아 이게 상업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자체적인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했어요.
1: 와, 아니 그게 제일 어려워요.
0: 어렵죠.
1: 시인들께서도 네. 아주 쉽게 툭 던지는 시 모두가 이해할 만한 시인데. 제일 어렵잖아요. 김성월의 시도
0: 그러니까요.
1: 그렇고요.
0: 그러니까 사실 대중예술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철학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렇다면 그 공감을 어느 포인트에서 찾아야 되느냐가 대중음악 작곡가로서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게 요즘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 뭐 아쉽게도 여러분 축구가 금요양이 되는 바람에 네.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입니다. 뭐 BTS를 필두로 많은 아티스트들. 그러면 그 저력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을까요? 네,
0: 저도 참 요즘 이 후배들이 해내는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1: 네.
0: 사실 뭐 빌보드 차트 1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BTS의 호텔 캘리포니아
1: 네.
0: 뭐 이런 노래들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네.
0: 그런 거 세월이 물론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너무 이 후배들이 전 세계의 대중음악 시장에 정상의 위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1: 네.
0: 이게 지금 현실.

0: 사실인가 하는 정도로 놀래고 있고요.
1: 예.
0: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아, 좀 늦게 태어날 걸.
1: 아,
0: 이런
1: 그랬다면
0: 생각도
1: 예,
0: 해보고
1: 글로벌
0: 그런데 너무
1: 팬데믹을
0: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1: 예.
0: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음악적인 본질에 부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1: 네.
0: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연결되어 있고요. 뭐 비틀즈부터 시작해서 롤링스톤즈 수많은 음악들이 또 한국을 와서 또 지금 BTS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AI와 K-POP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AI가 일단은 영화계에서도요. 이제 별도의 세션으로 경쟁을 합니다. 다만 스토리도 AI가 만들고 다 AI가 한건 우리도 인정 안 해. 근데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은 건 인정할게 이런 분위기인데 음악계는 어떨까요?
0: 아, 일단 영화 말씀 나누셨으니까 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OTT를 열어서
1: 네.
0: 새로 저 개봉된 그 드라마를 보는데
1: 네.
0: 회상 장면이 다 AI들은.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 영상은 AI에 의해서
1: 맞습니다.
0: 저기 생성됐습니다.
1: 워터마크가
0: 예,
1: 데이터
0: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사용하는 거죠.
1: 사용했다고. 네.
0: 예술에서도.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은 아까 제가 미디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순수 음악에서 이제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네.
0: 정말 미미했어요. 그
1: 예.
0: 당시에는. 근데 점점 뭔가 음악도 다변화되고
1: 네.
0: 다양화되고 또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테크닉적 기술적인 것들 그냥 좀 음악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음악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AI까지 왔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대생들이 왜 시험 볼때 옆에 전자계산기 놓고 시험 보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있습니다.
0: 일반적이진
1: 오픈북
0: 않지만.
1: 테스트도
0: 예.
1: 있고요.
0: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뭔가 답을
1: 네.
0: 만들어내듯이 AI를 잘 사용해서 보다 조금 더 표현력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 네.
0: 본질은 얼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주선율, 주
1: 네.
0: 멜로디에 대해서 작가의 철학과 감성이 포함됐느냐. 그것까지 AI가 이제 관여하게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주선율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작가의 주선율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AI가 그걸 포장하는 역할에서 뭔가 액세서리 역할을 할수 있다면 그건 좋다고
1: 90년대 초, 80년대에 뭐 이분도 10대 때부터 선배은 교수도 혼자서 기타를 열심히 껴안고 이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더 앞서가시는 답변을 하면 학생들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긴 했었거든요.
0: 학생들은 당황해요.
1: 당황해 하나요?
0: 당황해하죠. 그러니까
1: 네.
0: 우리 교수님이 그 AI에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어떤 과제를 낼때두 가지로 내요.
1: 네.
0: 하나는 AI로 일단 먼저 해봐라.
1: 해봐. 와.
0: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지만 제 과목은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분석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80년대 흑인 음악에 관련돼서
1: 네.
0: 네가 직접 써봐. 두 번째고
1: 네.
0: 첫 번째로 쓰기 전에 일단 80년대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내서
1: 와.
0: 일단 생성을 해봐라.
1: 네.
0: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저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1: 네.
0: 어떤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1: 네.
0: 한번 뭔가 거쳐서 아 필터링 돼서 흑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귀로 확인하고 오시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네.
1: AI가 이제 앞으로 추론 시장으로 간다. 저희가 박영선 전 장관하고 필요사 AI의 백준호 대표 모셔서 얘기했고 어제는 또 정해지 지휘자, 차세대 지휘자 불러서 AI가 작곡한 곡을 AI 지휘를 가르치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손모현 교수님 모셔서 현장에서 일단 AI와 무조건 같이 협업을 시작해 본다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DJ로 복귀를 했는데 첫 멘트가 나는 신해철이 아닙니다. 나는 신해철의 확률입니다. 이랬어요. 이 추론과 확률의 영역은 그동안 복잡했던 뭐 화성, 대위, 막 음악의 여러 가지 뒤에 깔리는 스트링 이런 것들을 AI가 뚝딱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확률적이고 추론적인 거지 독창적이냐.
0: 그렇죠.
1: 그것도 어렵잖아요.
0: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건 네.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 해결해야
0: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주선율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리로 따지면 좋은 재료를 확보를 해놔야 그다음에 어떤 그렇죠. 완성된 네. 셰프에 의해서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요리 재료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다면 아무리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1: 팀손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네. 직접 음악을 만들고 또 발표도 하시잖아요.
0: 네네.
1: 같이 AI도 지금 충분히 활용하도록 시키고 또 아마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요. 뭐 모타운의 음악을 비롯해서 80년대 여러 뭐 또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 그렇게 시켜오면 제자들과 협업할 때 어떠세요?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제자들이 듣고 계십니다.
0: 그 정확하게 그 핵심을 해오는 제자들도 있어요.
1: 네.
0: 멋지게. 아,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구나.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분명히 80년대 흑인 음악을 만들기로 했는데 트로트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1: 아, 그러니까 AI 같네요. 뭐,
0: 예, 그 AI가 가질 수 있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1: 맞습니다.
0: 저는 생각해요.
1: 시켜보면
0: 예,
1: 좀
0: 불안한 것 같아요.
1: 네. 예. 아, 이런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조차도 하나의 예술일 것 같고 이런 선생님이 또 같이 이끌어갈 때 제자들도 많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좀 이제 뭐 AI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셨으니까 기타를 뭐 아주 집안에서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네.
1: 형제들
0: 네.
1: 뭔가 체계적으로 부모님이 손무연 기타로 커 이렇게 하신 건가요?
0: 아니요, 그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신데 세 분 다 네. 이제 관악기를 전공하셨어요.
1: 관악기요.
0: 예. 저는 이제 딸 셋의 얻은 귀한 아들이라서 음악을 안 시키셨어요.
1: 왜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데.
0: 음악 안 시키셨는데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누님들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
1: 네.
0: 어깨너머로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이 흐르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 네.
0: 제 의지랑 관계없이 음악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저는 치게 됐는데 결국은 누님들은 다 이제 시집가면서 음악을 그만두셨고 저만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요. 또 이름 있는 곡들과 뭐 연주자로서 부모님이 그래도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0: 네네.
1: 과거에 음악을 배우신 제가 스토리를 봤더니
0: 네.
1: 우연히 그 이른바 한국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중현.
0: 저한테는 정말 결정적인.
1: 거기를 이렇게. 무작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10대 시절부터 막 가서 옆에서 대선배들 옆에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도제식으로 크신 거잖아요.
0: 너무
1: AI 시대랑 너무 달라요.
0: 운이 저는 정말 그 당시에 10대 때 제가 했던 그런 음악을 잘하기 위한 행보들이 운이 너무 잘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뭐 그 연습실에 가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신윤철 씨라고 신중현 선생님의
1: 네.
0: 차남.
1: 네.
0: 그리고 그 친구랑 친해졌더니 그 윤철이 형, 신대철 형님.
1: 신하위의 리더.
0: 알게 됐고.
1: 네.
0: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안방에 신중현 선생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1: 와 전설들을 그냥 편안하게 근데, 친구 집 가서.
0: 근데 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제가 그때 갔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현 선생님 그러면 이제 기타로
1: 네.
0: 뭐 끝장을 보신 분이잖아요.
1: 아, 대한민국 모든 분이 아신 따라라라다 따라라.
0: 아,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 집에 가서 네. 놀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1: 아, 역시 프론티어네요.
0: 그때 만드신 노래가 김하선 씨의 리듬 속에 그 춤을.
1: 와.
0: 훗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또 김하선 씨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역사에 그 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행운이었고.
1: 그래서 AI의 확률보다는요. 네. 음악가의 집요한 운명이
0: 그런
1: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절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해요.
1: 사실 오늘 뭐 AI로 앞으로 K-POP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앞으로 업계 어떻게 진출하느냐 네. 이 얘기보다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요. 17년에 한 번 또 쓰러지셨는데도
0: 네, 네.
1: 지금 전혀 네. 그런 티가 안 나요.
0: 한 번 잠깐 쉬어가라는 그 신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고난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금 제 마음속에 교만이라든지 나태함이 좀 올라오면 그때를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됩니다.
1: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손병현 교수님 얼굴 보면요. 네. 물론 안경을 쓰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0: 위플래시.
1: 거기 네.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거기 드럼을 배우는 학생과 아, 그 앞으로 AI 시대는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장면인데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I 네. 때문에 뭔가 이 물론 뭐 많이 생태계가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간인 것 같아요.
1: 네.
0: 뭐 미디어라든지
1: 맞습니다.
0: 또 상업 간단하게 이제 음악이 본격적인 거 말고 좀 상업적으로 좀 이용 더 이용될 수 있는
1: 네.
0: 그런 데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저 역동적으로
1: 네.
0: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수 예술이 그러니까 음악적인 게 예술적인 게 발현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좀 다자하고 도구로서 간단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대중 여러분들도 AI를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S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1: 맞습니다.
0: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뭐 음악적인 끼라든지 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핸드폰 하나로 랄랄랄라 하면 음악이
1: 맞습니다.
0: 만들어져요.
1: 그러니까 네.
0: 아 이렇게 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하지만 프로페셔널들은 이 위에 어떤 것들이 더 저 디테일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음악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깊어지고 시장도 더 고급화가 될 것 같아요.
1: 역시 위드 AI의 답을 같이 갖고 계시고요. 좋은 음악이 아니라 좋은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AI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S 그걸로 늘 음악 3분짜리로 저희 인터뷰를 요약해서 음악으로 만들어 드리잖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복잡한 시사 예, 예. 경제 얘기를 해도 저희는 3분짜리 노래로 그걸 만듭니다. 가사는 좀 웃기죠.
0: 예.
1: 뭐 관세가 어쩌고 트럼프가 이러는데도 노래로 전달 드리거든요.
0: 예.
1: 그거 살짝 들려드리면서 또 오늘 교수님이 추천한 곡이 있습니다.
0: 네,
1: 스테이시 켄트. 재즈 여성 보컬이죠.
0: 예, 재즈 보컬리스트고 여자고. 근데 이제 그 보컬도 보컬이지만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마르코스 발레라는 네.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 전문가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 여름으로 시작됐잖아요.
1: 네.
0: 여름의 보사노바라는 삼바, 여름의 삼바라는 제목의 삼바 디 베라오라는 원제가 있고
1: 네.
0: 영어로는 소 나이스라는 타이틀로.
1: 네.
0: 네, 뭐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들어본 것 같다 그러실 거예요.
1: 왠지 시원한 칵테일 하나 놓고 있을 것 같은 그런
0: 갑자기
1: 음악.
0: 급 더워져서 오늘 PD님이
1: 네.
0: 저한테 선곡을 의뢰하셔서
1: 네.
0: 상큼하게 갖고 왔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음악가가 선곡한 음악을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쉽지만 얘기는 여기서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YTN 라디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분들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손무현 교수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비밀인데 저도 손끝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저도 저녁마다 기타를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 노래 제목이 손입니다. 에어가 우리 AI 진행자가 직접 곡을 저희 방송 주제를 던지면 가사까지 써서 노래를 만들거든요. 오늘 주제는 손무현 교수님이 오셔서 노래 제목이 손이라는 게 더 의미심장하네요. 노래 들어보시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와, 6305님, 저 손무현님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전화 노래 대회 나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네요. 와, 이렇게 YTN 라디오에서 또 만나시다니요. 그 프로그램 이후에 한참 뒤에 생긴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2008년에 귀국했는데요. 네, 오늘은 손무현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AI와 K-POP과 음악, 또 음악인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추천해 주신 곡 So nice. 예, Samba de Varao 인가요? 예, 브라질어 이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곡입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노래로 만나보죠.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0: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4: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5: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4: 어,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5: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3: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3: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4: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5: 뭐라고? 11조?
3: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3: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6: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0: 입니다. 누군가에겐 십일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십일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십일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또한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0: 한발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 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 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공동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돈 중에서만 십일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계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일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빡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십일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 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0: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고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0: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1: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0: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들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 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0: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리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간 소송, 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경기도 여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여주와 홍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6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금요일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는 주말에는 남부 충청권에 비가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대관령 5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 쪽 으로 좀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 지나 여의하류 나들목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를 차단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6: 너무 재미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10: 여러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열되는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11: 네, 청와대입니다.
10: 네, 전현직 대통령들의 만남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춘제가 있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참모들 없이 단둘이 상춘제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간 뒤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오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건 취임 1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아직 오찬 대화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와 조언이 오갔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적이 있는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조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과 맞물려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만남이 최근 격해지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명, 친천 갈등이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 세력 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오늘 만남을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당내 상황을 고려한 건 아니란 입장인데 오찬 메뉴로 비빔밥, 모둠떡, 과일 화채 등 통합의 의미가 담긴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만남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여식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고 한 총리도 열심히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과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요성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점에 선 자신이 가장 부합하지 않는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비해 당의 역할 폭과 숙제의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고 이제는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9: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선관위는 여야가 합의로 의결하면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제 검증 절차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0: 민주당 주도로 일부 이루어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는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12: 네, 국회입니다.
10: 네,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 지금은 정회 중인데 주요 내용 어땠습니까?
12: 네, 1차 기간 보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함께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도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선관위가 규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질타가 잇따랐는데요. 선관위가 자료 요구에 미흡하게 대응하거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계획 등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을 놓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진상규명위 보고서는 사전 통보가 아닌 직전 통보라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의 욕설 진위 여부를 놓고도 맞붙으면서 주질의는 1시간 반이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강동원 사무총장 대행은 여야 합의 의결만 있으면 선거 소청과 함께 집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참관인과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 답한 점이 주목이 됐고요.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해 거취 결정을 할 건지 따져 묻기도 했는데 위 의원은 현 상황에서는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 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9: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국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12: 네, 어제 민주당 주도로 10곳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선출되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전체의 사임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임 조처에 민생 외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첫 조치였다며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고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3: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0: 민주당이 강탈해갔다 유감을 표하면서 내일 예정된 의총을 통해 대응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 다수당의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을 표합니다.
0: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걸 언급하면서 결국 대통령 공소취소 완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뒤 산업단지 후보지와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헬기로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남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보고를 받으며 살펴본 뒤 광주 미래 차산단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과 태양광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인 해남 솔라시도를 들러 입지 여건과 전력 공급 기반, 지구 내 잔여 산업 용지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충남 아산, 모레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과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 행사를 엽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은 전국이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4: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에 시작부터 제주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제주 지역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비가 소강 상태라고요?
5: 네, 저는 지금 제주시 노영 근린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장마비는 약하게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전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 기준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 18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라산 지형과 강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산지와 제주 동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에 230mm 넘는 비가 해안 지역에도 제주 동부 지역인 표선에 최고 11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려졌던 강풍과 급변풍특보도 정오를 기해 모두 해제됐는데요. 현재까지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1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3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다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일 장맛비가 이어진 만큼 하천과 계곡 주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4: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 학부모들이 당초 오늘 광주를 찾으려 했지만 광주일고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4: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서도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에게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7: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대표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6: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0: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2: 네, 어제 홍명보 감독, 오늘 주장 손흥민 선수의 귀국 분위기 완전히 달랐습니다.
3: 네,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에서 격려로 바뀌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5: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4: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6: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4: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등 일부 선수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는데요. 전날 야유와 고성이 오갔던 홍명보 전 감독의 귀국길과 달리 팬들은 선수들을 위로했습니다.
1: 네, 또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배재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대표팀 이제 점점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팬들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3: 동네에 뭐 축구 모르는 사람도 왜저 사람을 넣지? 왜 저렇게 하지? 다들 답답해 하셨잖아요. 이해 못할 기용을 하고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좀제 마음이 좀더 불탔습니다.
4: 사실 선수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할 것이고 또 선수들의 그 앞날과 커리어와 다음 월드컵까지 응원하고 파이팅 하려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0: 네, 선수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할 때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귀국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2: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두가 웃으면서 귀국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고요.
0: 예.
2: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독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 성적을 내지 못한 건 못했고
0: 네.
2: 그리고 또 누구의 잘못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팬들이 느끼는 것은 선수들은 열심히 했고, 다만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그동안 감독 선임 과정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부분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후에 보였던 태도까지도 결국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팬들이 대부분인 게 느껴집니다.
1: 네, 자, 오늘 새벽에 팬들의 격려 속에 귀국한 손흥민 선수, 아쉬운 심정과 또 팬들에게 남길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하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말씀 한
6: 네.
5: 부탁드립니다.
6: 개인적으로 아쉬움 남는 점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5: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6: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6: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손수호 변호사님도 축구를 정말
2: 네.
1: 사랑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2: 네.
1: 있는데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고 뭐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밖에 안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사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5천만 명입니다. 네, 전 국민이 모두가 축구 감독처럼 다할수 있고 또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했을 때도 또 감정 표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 단순히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실력과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외에서 보여줬던 많은 성적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도 믿고 따르고 팬들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여론의 질타가 전 감독을 이제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도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겠죠. 그리고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을
1: 예.
2: 겁니다. 그래서 장문의 SNS 글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본 많은 팬들 역시 그래, 선수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 역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입구 장면에서의 좀 말을 아끼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0: 예. 뭐 이제 손흥민 선수 SNS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죽기 살기로 뛰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의 다음 국제대회가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러진 아시안컵이더라고요. 네. 이제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뛰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감독 선임부터 돼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예측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뛰기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확인돼서 네. 일단 다행이고요.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현재 공석입니다.
0: 그러게요.
2: 예, 전에도 크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후에 임시감독 체제로 A매치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안컵은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를 자처하고 있지만 우승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우승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또 축구팬들이 강하게 이제 염원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을 계속 못 내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왜냐?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후에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회장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후에 새로 뽑힌 회장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새로 감독을 또 영입을 해야 되고 예. 선임하고 그럼 그다음에 그 새로 뽑힌 감독이 선수단을 새로이 구성을 해서 훈련을 하고 대회에 출전해야 됩니다. 너무 빠듯해요.
0: 그러게요.
2: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회장이 언제 물러나고 또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누가 회장으로 당선되느냐 여부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이 11명의 선수가 움직이는 것만이 축구가 아니라 그 전 준비하는 것도 다 축구고 또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걸러내고 고르는 것도 축구고 예.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전부 다 축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좀 옳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 네,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말씀하신 행정 절차를 사실상 대한축구협회에서 모두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홍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했던 말들 과정들 중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그런 말들이 좀 재조명받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물론 화도 많이 나고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참 지적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예. 조금 더 진정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해보자면은 확인된 사실관계는 현재로서는 판결문에 있는 겁니다.
0: 예.
2: 그런데 두 달 전이죠. 4월에 행정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1: 예.
2: 페이지가 61쪽입니다. 또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축구협회는 항소해서 현재 2심 절차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1심 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은 크리스만 전 감독 선임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자세히 나와있고요.
0: 예.
2: 또한 지금 많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하나하나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혜성 위원장이 예.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일단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정혜성 위원장이 항의 차원인지는 몰라도 사퇴해버립니다. 그러자 공석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은 회장이 없지만 위원장이 없지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차기 감독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1: 예.
2: 이거 잘못이다라고 판결문이 지적을 했거든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갑자기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 감독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홍명보 당시 울산현대 감독이 승낙을 하고
0: 네.
2: 그다음에 이임생 이사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버리고 그 후에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1: 예.
2: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중징계해라 라고 하는 게 문체부의 감사 결과였고
0: 네.
2: 여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거든요.
1: 예.
2: 일단 1심에서. 그렇다면 이임생 이사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뭐 물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 후에 지금도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팬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어떤 분노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0: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홍명보 전 감독의 불공정 선임 논란에 대해서 2년 전에 당시에 홍 전 감독은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8: 홍명보 당시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7: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9: 답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7: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서 임명이 됐으면
7: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9: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0: 네,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좀 문제가 커지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감독 선임 절차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경찰 수사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2: 네, 좀 전에 홍명보 전 감독의 발언을 예.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발언입니다. 적어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은 저 발언은 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또는 오해했을 수 기억이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거나 예. 또는 법률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판결문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연 그 당시에 잘못된 과정이 덮어지겠느냐. 이번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축구 팬들도 설령 결과가 좋다더라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다 드러내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이 단순히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앞장서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 외국 유명 감독들도 후보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현지에 가서 유럽에 가서 직접 면담도 했고요. 또 면접도 했고요. 그리고 서류 관련된 서류 문서들도 다 존재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홍명보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면접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행이 됐거든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령 홍명보 감독이 가장 적임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공정하지 못하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

0: 라는 부분들, 또한 이임생이사가 단독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 다른 외국 감독 후보들과는 다릅니다. 외국 감독들의 경우에는 참관인도 있었어요.
1: 예.
0: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홍명보 후보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공정했다, 불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조금 전 국회에서의 홍명보 전 감독의 발언,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본다면은 틀린 말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남아있는 자료들이 당시에 명확하게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지금 분석이셨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홍전 감독이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또 정명규 회장도 월드컵 끝나면 사퇴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0: 이거 생각을 한번 좀 이게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의 지적도, 아니 수사를 빨리빨리 했어야지, 2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수사 뭐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건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경찰이 은연중에 의도했던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아, 행정법원에서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보시죠. 그거 나오면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사실관계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즉 국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가지고, 또는 문체부의 감사 등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더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충분히 할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난처할 수 있다, 난감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 한번 시간을 끌어보자.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미 한참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 위반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범죄냐, 정말 업무 방해냐,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냐, 경찰이 검찰로 이거를 송치해야 되는 것이냐,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1심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자료를, 허위 자료를 내가지고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협회가 독단적으로 이제 수백억 원의 융자를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느냐는 사실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경찰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이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그래,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수사기관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 네, 다음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됐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3: 아니, 저기를 해라는데. 아니, 그게 야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없고.
4: 아니,
3: 괜찮아요?
4: 예, 그래.
5: 제가 요새 순방 다녀보니까 꼭 그렇게 보는 쪽을 모시라고 그러던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우선 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임 후에 처음으로 지금 청와대를 방문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5: 아마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이게 좀 모르신 것 같아요, 그죠?
3: 그래요. 하여튼 뭐 그동안 우선 이 국정 운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신 그 노고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먼저 위로와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로서는 얼마라도 힘든 기간이었고 또 힘든 만큼 그 보람을 더 크게 느꼈을 네.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종식, 국가 정상화, 또 민주주의와 국격 회복 이런 아주 중대한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낸 것만 해도 아주 큰 업적입니다. 인수위 역시 출범을 했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밀어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그런 막 이어지는 그 외교적 난제들에 대해서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 외교적 자세로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아주 큰 다행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률, 네. 수출실적, 그리고 세수증가, 주가, 지수 같은 이제 거시경제의 지표들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AI에 관한 네.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아주 크게 높아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마음들도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측면에서도 근래 거두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역대 민주정부가 아주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이제 박차를 가셔서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지역까지 잘 아우러 네. 주시고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 네. 이런 일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를 꼭 기필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모로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북한에서 아직까지 호응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 위에서 더 큰 성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라고

0: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근래 말씀하셨던데 역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정부의 성과를 잇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크게 채워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당부를 하자면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이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좀 공개적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런 마음 드릴 겁니다. 그러나 좀 먼저 일을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일정이 좀 너무나 경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도 그다음에 또 부처 장관들도 아주 힘이 들지 않을까.
1: 그건 맞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길게 가야 되는 거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재라는 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한숨 돌리면서 일정 관리나 건강 관리를 좀 더 이렇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이제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어르신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보통 아니셨는데 그때 이빨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0: 지금도 뭐 이빨 치료는 계속됩니다.
1: 네.
0: 아마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깨끗일지 모릅니다.
1: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이제 이 현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선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성과들 그 기반 위에서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는데 당연히 좋은 점들을 더 키우고 부족한 거는 채우고 또 새로운 걸 더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주정부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또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는 이 국가를 책임지는 민주정권이 또 재탄생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더 또 이 국민과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역사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남짓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력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쨌든 5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성과들 그게 엄청 많이 훼손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외교 안보 남북관계, 경제, 문화, 뭐 볼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정상화한 위에 이제 또 새로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느끼면서 정말로 많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 더하기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잘 못 느끼죠 사실. 잘 못 느끼긴 하지만 엄청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많이 훼손되고 나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사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

0: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죠.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제 조언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의외로 이번에 한번 모셔야지 그러다가도 뭐 이게 또 꼬이고 여러 차례 또 우리가 협의도 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자주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이 흔들려가면서 각 부처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해서 생각 이상의 성과들이 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정말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발전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 지역 균형발전에 정말로 애 많이 쓰셨는데 정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말은 하고 정말 절박하지만 몰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이번에 인공지능의 이 정말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상상 이상의 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또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됐고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폭증이 되고 공급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이 꽉 차버렸잖아요. 이제 수도권이 사실은 그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꽉 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호남밖에 없는 상태. 정말 운이 좋은 측면도 있고요. 그것도 많이 준비한 결과물이기도 한데 그 성과는 역시 이게 이어져온 우리 민주정부의 성과가 또 다시 나은 새로운 과실이죠. 그 점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남북관계는 매우 어렵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해외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또 남북관계도 이렇게 대면하면서 느낀 게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적대감, 대결의식이 우리가 한두 해 이렇게 뭐 정성 들이고 입장 바꾸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계속 그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북쪽을 이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쌓여있고 그러나 우리 정부, 민주정부들이 해왔던 소위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남북 평화 공존 정책은 뭐 끊임없이 해야죠. 그것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주요 세력이 됐는데 아무 누구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카메라 없어지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에 그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정부 때 그 이 서남해 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0: 그렇죠.
1: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많이 이제
0: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1: 그러려.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그쪽에 다른 발전 동력이 없어서 그렇게 간 건데 그게 지금 뭐 이제 기반이 돼서 아리백 산단이 그쪽으로 가고 이번에 뭐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그 메가 프로젝트가 그로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어쨌든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그거는 또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전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대화했잖아요.
1: 그러려. 네,
0: 의심을 해가지고 막 수사하고 이렇게 도망갔다는데
1: 계속 이어가기만 했으면
0: 지금 훨씬 쉬웠겠죠.
1: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비율이 됐을 텐데 아쉽고요. 아까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보신 것처럼 오늘

0: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또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2: 홍익표
1: 대통령과
2: 청와대
1: 문재인 전
2: 정보수석입니다.
1: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오찬과 산책을 함께하며 그간의 소회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두 분은 국민 주권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유능하고 더 성공한 민주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남부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도약대 삼아 대한민국의 콘텐 정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둘째, 두 분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주권정부가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격 회복과 민생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공감하셨는데, 특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로 청년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두 전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0: 네,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문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하고 산책까지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두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 네, 민주 진영 단합에 대해서 절실히 좀 공감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앞서 이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의 조언을 자주 듣고 싶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또 이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3: 네.
0: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같이 전해드릴게요.
2: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현장과 회동 결과 브리핑을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교통안전 1분 터.
1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문제는 어느덧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요. 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28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16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세에서 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과 부처 간 이견 등을 수렴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해나갈 방침인데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 수행 등 성범죄와 집단 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올 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현재 충청권과 강원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 전남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여주와 홍천 33도에 체감 온도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에서는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관악 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 터널 이용하실 때는 사고 난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향 성모병원에서 서초역 구간은 지금 3차로 막고 집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도 이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제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제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제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논란이 된 배제고 야구팀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오늘 회부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는 배제고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오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배제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제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3: 한때 장중 8,6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넘겨 1,560원까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했다고요?
4: 네, 오늘 코스피는 1.36% 오른 8,591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 초반 8,600을 넘기기도 했던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회수해 8,30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도세였던 기관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서 5천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어제 유예조치가 종료된 리밸런싱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와 2%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등락 종목을 봤을 때 상승은 600여 개, 하락은 200여 개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0.86% 오른 924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었죠?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549.8원으로 출발하고 다시 장중 1,550원을 돌파해 1559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내려서 155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가 위안화보다 엔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잦아진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환율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대화 재개 불씨를 되살리고 원유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소폭 올라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보유 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이 틈을 타 활개치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74조 원 규모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일단 수치부터 틀렸다며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올랐다고 바로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또 떨어졌다고 바로 사들이는 기관이 아니라며 매도 폭탄을 거론하며 조장하는 과도한 공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와 함께 다른 수출 품목 역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

0: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서 지난달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에는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전기기기와 자동차, 화장품 등 18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나란히 2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주요 수출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로 6월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 최근 수출 실적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누적 수출액 역시 기록을 새로 썼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 2022년 실적보다 1,4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월간 수출액이 매달 늘어나는 추세 속에 상반기 수출이 이미 5천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목표였던 7,500억 달러 선을 넘어서 1조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금년도 1조물 가능성
3: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2: 5월 발표 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0: 또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역시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덕이 컸습니다. 상반기에만 1,924억 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대비 162.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으로 기록된 지난해 1,734억 달러를 상반기에 모두 넘어서게 됐습니다. 반면 양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조치 등 영향으로 1.1% 감소한 359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 대미 수출은 지난해 대비 50.5%, 대중 수출도 64.6% 크게 늘면서 모두 900억 원대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116.6% 증가한 3,5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났고 반도체 장비 도입 비용 등도 포함된 탓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1,109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이미 연간 최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5달 만에 추월해 매달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1: 지방세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지방세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는 오후부터 가능해졌지만 지방세 신고나 납부 확인서 발급이 제한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민원인들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장애 정도가 어떻습니까?
4: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서 지방세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애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방정부 민원창구나 무인 민원발급기, 위텍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나 신청,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세 납부 역시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복구됐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곳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전체입니다. 당장 지방세 신고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우선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모레죠. 오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내일 사이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 납부 기한을 모레인 3일로 연장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은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면 수기로 신고 접수할 수 있지만 증명서 발급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텍스는 시스템 통합 작업을 하느라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30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모두 두 차례 중단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0: 빚어지면서 언제쯤 복구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당장 이번 달부터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 환전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일주일 단위의 단기 육아 휴직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이번 달부터 1월 1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뺀 평일에는 은행 간 외환 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열립니다. 수출입 업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 건데,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우 앞으로 급한 이슈가 터져도 한 차선 방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역시 지금의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 한도로 전환합니다.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대상 기업도 지금의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한 달 이상 사용해야 받던 육아휴직 급여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써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지금의 3개월에서 최종 6월분으로 바뀝니다. KTX와 SRT 등 모든 철도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도 다음 달 출시됩니다. 이와 함께 LTE 이용자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하고, 나에게 맞는 행정 업무가 뭔지를 대신 찾아주는 AI 정부 24 서비스도 하반기에 본격 제공합니다. 또 오는 9월까지 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고,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 이용자에게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적용하는 것도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3: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로나 시설물 등은 많이 복구됐지만 아직 일부 피해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또다시 장마가 찾아오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4: 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용추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이 1년 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던 곳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용추계곡도 지난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던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동안 많은 부분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폭우 피해 당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주택이 창문과 집안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집안에는 장롱과 그릇 등 생활용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인근 주민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 왼쪽을 보시면 모래를 담은 커다란 자루를 쌓아 무너진 뚝을 임시로 보강해두기도 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 일부 등산로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잔해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니 계곡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까지 들어서는 도로를 보강하거나 쓰러졌던 전봇대를 다시 설치하는 등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3: 네, 주민들의 걱정도 크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복구가 진행됐지만 아직 완벽하게 복구가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걱정들을 하지도 임시 해놨으니까는 그게 도로 떠나갈까 봐.
4: 주민들은 지난해 폭우 당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졌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근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식당 일부가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로 복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등은 올여름 수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용추계곡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남부와 제주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도 공식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1: 하지만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만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6: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중부지방도 장마권에 접어들었는데 서울

0: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 대신 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9도까지 올라 있고요. 아직 습도가 많이 높진 않지만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 시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도 장마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부와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0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더위 속 전국 내륙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내일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 주 후반 다시 북상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2: 오늘부터 어선 승선원이 외부 갑판에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0: 네, 만약 단속이 되면 승선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해경 경비장이 아침 조업에 나선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대원들이 배 위에 올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4: 외국인분들도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도록 좀 많이 좀 교도해 주십시오.
3: 해경이 어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확인하는 건 7월부터 의무화된 전면 착용 때문. 시행 첫날 울산 해경에서 어선 67척, 선원 110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보니 적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5: 조끼가 있으면 약간 불편해요.
6: 이거라고 어선 선장입니다.
5: 그거라고 저 돌리는데 이 줄이 걸리면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 생명이 우선이니까.
3: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서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모든 승선원이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선장은 착용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고 적발되면 승선원은 물론 선장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개정 이후에 해양경찰청을 비롯하여
6: 한덕찬 울산해양경찰서 경비함 정장입니다.
7: 그래서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최근 3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가운데 사망이나 실종자는 225명, 이 가운데 어선인명피해가 181명으로 80%가 넘습니다. 모든 어선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확대한 만큼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8: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느끼고 즐기면서
6: 가는 거죠. 멕시코 원정 응원단입니다.
8: 또 12번째 선수로서 응원도 하고

0: 원인을 따셔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1: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0: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1: 네, 같은 대표팀 또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3: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떤
4: 조호태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입니다.
3: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2: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5: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4: 서형우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5: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2: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네, 관련 내용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0: 네. 자, 32강 탈락의 그 충격이 가시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연일 이렇게 문제점들을 짚어보게 되는데 어제 오늘 공항에서의 그 팬들의 마음이 달랐던 이유를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는 과정과 태도라고 짚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7: 그리고 또 리더와 선수단은 분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좋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 소속팀에 돌아가서 구슬땀을 흘렸고 이 대회를 간절히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 대회에 이어서 연속으로 참여하는 월드컵일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누군가에게는 또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고 또 멋진 모습으로 경기를 누비고 뭐 세계에서 우리 축구도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은 저는 간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선수단의 어떤 노력까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0: 네.
7: 그리고 우리 선수단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정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해당식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발할 때 박수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박수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수들에게는 뭐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뭐 팬들이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얘기는 뭐 들을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선수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팬들도 뭐 그런 다른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뭐 전해지는 바로는 이제 비행기표 문제 때문에 선수단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귀국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첫날 귀국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7: 저는 뭐 설마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0: 예, 그렇죠.
7: 네, 그런데 우리가 A조였기 때문에 경기도 빨리 끝났습니다. 다른 조 상황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갑작스럽게 또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가장 좋았겠지만 뭐 현실적인 분명히 어려움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7: 그렇게 해서 선수단이 나뉘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와 또 전 감독이 따로 들어오면서 여러 이야기거리가

0: 나오곤 있지만
1: 네.
0: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1: 뭐 비행기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선수 기용 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홍명보 전 감독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 손흥민 선수는 모든
4: 홍명보 당시
3: 사람들이
4: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3: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그 의견에 저는 존중을 또 해야 되는 게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얼마만큼
4: 2013년 8월 발언입니다.
3: 도움이 될지 얼마만큼 많은 기량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저 역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계속
4: 2025년 8월 발언입니다. 홍명보 감독입니다.
5: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팀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만은 지금 뭐 시작부터 뭐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뭐 그런 결정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는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홍명보 전 감독의 과거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서 전해드리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축구협회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해 왔었는데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경찰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2: 네, 앞서서 시민단체가 지난 2024년이었죠.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위법하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경찰은 그동안 정몽규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기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걸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하겠다라고 경찰 측에서 밝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이제 속도를 낼지 좀 관심인데 앞서 이제 들어왔던 그 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보였거든요. 사실 물론 뭐 특정 선수를 편애한다거나 뭐 이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월드클래스라고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0: 2013년 8월 발언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홍명보 전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끊이지 않는 이야기거리가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때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 당시에 홍명보 전 감독의 인터뷰로 유추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대표팀에 안 뽑히다가 홍명보 전 감독이 당시에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죠. 그때 발탁을 했던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를 꾸준하게 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도 홍명보 감독이 왜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아직도 납득은 잘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당시에 한동안 손흥민 선수가 안 뽑히다가 갑작스럽게 저 얘기를 하고 나서 발탁을 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는 당시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당시에 저런 인터뷰를 했는지는 당시 상황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장 관련해서 이거는 얼마 전에 얘기인데 그 워딩을 보면 사실 해석이 정말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해서 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의 화법 자체가 인터뷰라든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안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화법과 그리고 또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만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0: 보면 손흥민 선수도 온전히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겠냐라는 추측들이 지금 무성한 거거든요.
1: 가정을 전제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출전의 빈도라든가 출정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일관성이라든가 꾸준함이 없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손흥민 선수 쪽에 계속 또 공격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건 아니면은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는 2선에 배치가 됐을 때 비단 손흥민 선수에게만 벌어졌던 현상은 아니고요. 네, 우리는 이 평가전부터 그 원스트라이커로 뛰는 모든 선수에게 양질의 패스가 전달되지 않고 누가 그 자리에 나서도 고립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코칭 스텝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캐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선수의 변화, 그리고 선발로 뛰던 선수를 교체로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교체로 들어가서 월드컵에서 활약을 잘 하지 못했던 선수를 다시 한번 3차전에서 뭐 선발로 기용한다거나 네, 이런 처방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단이 잘못된 끝에 나온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저는 뭐 가정을 전제로 뭐 손흥민 선수와 계속 홍명보 전 감독 사이에 껄끄러운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 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남아공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허탈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는데 많은 팬들이 같이 좀 아쉬워했었거든요. 근데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는 계속 활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1: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전에도 이 월드컵이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이 있었을 뿐이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던 걸로 아는데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NS의 메시지 역시도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물론 다음 월드컵도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르긴 합니다. 하지만은 열린 결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0: 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축구협회 수사와 관련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감독 선임 과정, 그러니까 벤투 감독 과 재계약이 무산된 이후로 계속됐던 그런 논란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 정확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1: 일이 점점 커져가고 유야무야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파울로 벤투 감독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준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32개국 체제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렇다면은 그 프로젝트가 한번 거기서 끝날 수는 있어요. 벤투 감독과 같이 간다고 해도 뭐 저는 찬성이었고 그리고 뭐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이견이 있다거나 제반 여건이 맞지 않거나 하면은 감독과 축구협회의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이건 비단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집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프로젝트를 돌아보니 이러한 부분이 잘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된걸 이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채우면 우리 팀이 더잘 될까? 다음 프로젝트가 더 성공리에 끝날 수 있을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절차, 그런 단계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네, 외국인 감독의 성공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 다음 감독은 그냥 외국인 감독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외국인 감독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감독으로서 전 세계에서 이 감독 수명이 끝난 예. 위리겐 크린스만의 선임이었습니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납득할 만한 선임의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크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고 모두가 한국 축구를 망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축구를 망쳤어요. 그리고 나면 망친 축구를 다시 되살리려면 정확한 진단 또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또 다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어요.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정말 국내 감독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치켜세우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감독 후보군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깎아내렸습니다. 네, 그 결과가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됐고
3: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 결과에 대한 진단을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전 남편은 건설자재 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4살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에게 풀었습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갈수록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 역시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협의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3교대를 돌면서 저 혼자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사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빚이 많은 걸 고려해서 제가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죠. 그 대가로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교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느닷없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9년치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무시하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이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 문제 다 매듭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9년이 지나서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갑작스럽게 9년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재산 분할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 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를 연계한 경우라도 네.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재산 분할의 포기와 규모, 양육비 미청구 합의의 내용, 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양육비 각각 별개인 거여서 뭐 물론 이제 뭐 명시적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니까 양육비 없는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합의서에 문구를 썼으면 모르지만 네, 재산 분할 포기했 다고 해가지고 양육비 뭐 이후에 청구 못하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에 예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해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는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 네.
2: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0: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원 할 때는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양육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조서니까 어쨌거나 법원의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위한 어떤 금액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를 할수 있으니까 양육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대방이 청구를 해왔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9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 없는 걸까요?
0: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도 하고요.
1: 네.
0: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또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7년이 지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이제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0: 자녀가 4살 때 이혼을 했고 이후 17년이 경과했다면
1: 네.
0: 자녀는 현재 21세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현재
1: 네.
0: 성년으로부터 아직 몇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분할 포기랑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그 효력이 또 제한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만약에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조서의 효력은 생깁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육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의 양육비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양육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최근 온라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녀가 6개월 전부터 큰맘 먹고 예약해둔 해외여행을 취소할 처지에 놓였다는 건데요. 교수 개인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하필 기말고사 날짜와 여행 일정이 딱 겹치게 된 겁니다. A씨는 우리 아이 잘못도 아니고 교수 사정 때문 아니냐면서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수수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수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대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시험 방식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재량권과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 영역에 속합니다. 교수가 고의로 학생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일정을 바꾼 게 아니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만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거부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여행을 갈지 기말고사를 볼지는 성인인 학생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니냐. 학부모가 대학까지 개입하는 건 과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대학생은 법적으로 엄연한 성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무엇을 우선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까지 감당해내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에 접어드는 7월입니다. 오늘 장맛비 영향을 받지 않은 중부 내륙은 후텁지근합니다. 경기도 여주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여주와 홍천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 중부 내륙 햇볕도 강하게 내릴 쯤에서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2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양재 나들목 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양재 나들목에서 한남 나들목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당내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5: 상대방을 향한 멸칭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해지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홍민기 기자.
6: 네, 청와대입니다.
4: 네, 오늘 오찬 회동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노고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 나아가 빛의 혁명을 함께한 세력과의 단합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넘어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며 민주정권의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려면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까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친명, 친청,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이 밖에 오늘 회동에서 나온 다른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죠.
6: 네, 취임 1년이 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춘제가 있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이어 참모들 없이 단둘이 상춘제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가며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는데 먼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해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해 서운함을 드러내는 다른 지역도 아울러달라고 했는데요. 특히 어제 광주 행사를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최근 너무 경무를 하는 것 같다며 한숨 돌리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여식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고 한 총리도 열심히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5: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서도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7: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8: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9: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7: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4: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 캡틴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5: 네, 같은 대표팀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0: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11: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그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10: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12: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10: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전 대통령 간 회동에 일단 당권 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서 민주세력의 역사, 시대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말했고요.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단합, 확장과 성과라는 두 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관련 내용을 못 들었다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가 대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며 당권 경쟁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도 반박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임고문 위촉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윤리위 국면을 앞두고 날선 발언이 잇따르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 이후로 사실상의 반장동혁 진영이 형성돼 당권파를 겨냥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시에 거론된 김재섭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징계한 심의를 예고한 윤리위를 겨냥해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한다고 직격했고요.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젊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건 당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징계 국면이 지나친 분란으로 이어질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원내 부대표인 박충권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의 최소한의 기강 확립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해결이 좋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대표를 당장 끌어내리자는 분은 소수고 기강 확립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분란을 너무 키워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도 시작됐죠.
0: 네, 앞서 오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선관위가 규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여야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강동환 사무총장 대행은 여야 합의 의결만 있으면 선거 소청과 함께 집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참관인과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점이 주목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해 거취 결정을 할 건지 따져묻기도 했는데 위 의원은 현 상황에서는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선관위 운영 실태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1,400만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일주일 뒤에 선관위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비율은 17% 수준인데 선관위는 40%가 넘는다며 실무 볼 사람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극심했던 송파구 선관위와 또 올림픽공원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1: 네, 종합특검이 내란 부화 수행 등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 그리고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0: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금년도 1조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
2: 산업통상부 무역투자 실장입니다.
1: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세계 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치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제주와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내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춘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는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내륙에는 강한 햇볕도 내리쬐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장맛비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9도, 습도는 47%입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흔히 열매, 결실과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계절을 물어보면 가을을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나고 있는 이 계절, 여름도 그런 계절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뜻의 순 우리말 열음이 변해서 지금의 여름이 된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 힘을 다해 초록을 키워내고 결국엔 그 귀한 결실을 보는 계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까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에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2026년 이 여름, 내 인생 가계부 위에는 과연 어떤 소중한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알찬 열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여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재무 과수원 제대로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그렇죠. 흔히 인생을 계절에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두 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체감상으로는 좀 가을 정도 돼가지고 뭔가들 이렇게 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서 뭔가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아직 씨 뿌리는
1: 네,
0: 시기다.
1: 맞습니다.
2: 한 평생 뿌리기만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제가 1년 12달 4계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변함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저는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따뜻한 봄날을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아,
0: 매일 돈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재무 설계하는 우리 전문가 분들도 거두어드린다라는 이 만족감을 참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조금씩 비축을 해가다 보면은 현명한 겨울나기가 가능하겠죠. 오늘도 두 분에게 풍족한 노후 대비를 위한 알찬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실 거죠?
1: 네.
0: 좋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3.

5번입니다. 우물정 0945 5번 이쪽으로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점검, 재무 점검, 보험 상담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관련된 고민들 적어주시면 전문가 도움 도와드릴게요. 우물정 0945 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650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보장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고민입니다. 무작정 기존에 들어뒀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제 보험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기존의 것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자, 굿모닝 굿라이프의 재무 설계 명장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1: 사실 올해로 제가 19년째 이제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이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와 어떤 상담을 하냐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험을 조정이나 해지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지금도 아마 많은 고민을 갖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험 해지하기 전에 보험 리모델링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2: 네,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100% 찾진 못할 거예요.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은 보험 해지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보험의 유지 기간을 체크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 조정이 필요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근에 2년에서 3년 사이 가입한 보험하고요. 한 13년 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 납입기한 7년밖에 안 남은 보험. 이 둘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은 보험은 조금 더 해지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거죠.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은 10만 원짜리 보험을 해지하고 추가로 5만 원짜리 보험을 30년 납부를 가입을 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긴 했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이상으로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당시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리나 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나 아니면 향후 납입해야 할 잔여 보험료까지 계산을 좀 하셔야 하고요. 납입이 오래된 보험을 굳이 해서 손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뭐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주계약을 감액을 해서 보험료 자체를 줄여서 좋은 보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나 아니면 중복된 보장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번 일당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특약만 조정을 한다면 좋은 보장은 그대로

0: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의 해지가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가입한 지 얼마 안된한 2, 3년 정도밖에 안된 보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지를 결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지가 오래된 그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했다는 손해도 막심할 수 있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귀한 특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두분 팀장님이 이거 짚어 주셨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 암 진단비랑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다.
0: 맞아요.
1: 그 시기가
0: 맞습니다.
1: 언젠 거죠?
2: 대략 2019년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9월 정도까지, 그 사이에는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거의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한 7년 전 정도에 가입이 가능했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보험이 내가 가입한 좋은 특약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보험료 조금 부담되고 아니면 새로 나온 게더 좋다라는 권유에 덜컥 해지하고 가입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꼭 해지 전에 전문가의 상담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험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더 효과적인 보장이 있는지를 파악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 보험의 암 진단비 그리고 급성신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한 3천만 원씩 있어요. 근데 여기 암 진단비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유지 기간이나 보험료 등을 따져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런 진단감을 일부러 감액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는 이제 보완의 의미로 보장 범위를 넓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지 하고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때는 기존 보험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이 암, 뇌출혈, 신경색인데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또 암, 뇌출혈, 급성신경세.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증액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전체 내역들을 좀 따져보고 보험을 정말 해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군들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상품군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내 입장에서 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해지를 결정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세 번째는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상품군을 결정할 때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품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에 대한 설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꼭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2: 최근에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과거에 건강할 때 가입한 보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상담하느냐에 따르겠지만 그 상담하는 분께서 이 보장의 범위가 또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리를 권유받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비싼 또 간편보험으로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는 건데 물론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이유는 그 사이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의 혈관계 기저질환이 안 좋아져서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도 아니고 뇌졸중 정도면 뇌경색과 뇌출혈 합쳐진 그래도 중간 정도의 보장이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좀 저렴하게 가입했지만 보장의 범위가 뇌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정리를 해서 또 보험료가 비싼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래서 보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장의 범위를 그 특약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체크해 볼 수도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소비자가 혼자 판단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요. 보험해지 전에는 보험에 유지기간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유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무작정 해지가 아니라 남은 기간 감액이나 특약 삭제를 통해 그동안 냈던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보자. 다음은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 상담 후에 꼭 따져봐야 된다. 끝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내 건강 상태, 그동안 내가 작은 질병, 질환으로라도 병원을 다닌 바가 있다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은 훨씬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고민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어떤 분께 어떤 내용으로 써주신 사연일까요?
1: 네, 제가 서두에 보험은 어떤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40대 여성 청취자분은 올해 초에 지인으로부터 재무 상담이나 보험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일부 정리를 하셨고 신규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는데요. 지난달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당시 보험의 리모델링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행했던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는지가 되게 궁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뭔가 더블 체크를 하고 싶으셨나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더블 체크. 네. 과거에 진행을 했지만 현재도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재 청취자님은 이혼 후에 자녀 한 분과 생활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합계 보험료는 매월 62만 원으로 현재 청취자님의 수입의 한 20% 정도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험료는 소득의 한 10에서 12, 3% 정도를 권해드리는데 일정 부분 좀 많이 넘어간 상태고요. 보험료로 따지면 일단은 4건에 43만 원이었고요. 고등학생 자녀분의 보험료는 3건에 19만 원이나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2건의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암 통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는데 아무래도 남편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족력에 따른 암보장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암종신보험 그리고 암통원비, 암입원입당 등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고 아직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릴 테니까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대비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이유도 납득이 되고요. 암 가족력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암 치료받고 생존해 있을 때 충분하게 생활비도 쓰고 치료비도 쓸 수 있게끔 가입하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소득 대비 지금 보험료가 높아요. 한 20% 이상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두 분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1: 이번 청취자님 상담을 통해서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과 공감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암과 이 가장의 사망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암보장을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에 가입한 보험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기존 유지 중인 보험 중에 80세까지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효과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암 종신보험을 통해서 4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제 19만 원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종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암보장도 종신을 받지만 그 외에 사망보장까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담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암 진단 시 통원이나 입원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로 가입한 암 통원비, 암 입원비에 대한 보험이 매월 5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발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상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보험들에 되게 혹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더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2: 네. 사실상 암이 발병됐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암으로 통원도 하고 입원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 암 통원, 암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암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 이당으로 25만 원. 그리고 암 직접적인 치료로 통원 이당 5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A보험사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3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당시 설계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암 진단 후에 한 10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일단 25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암 진단 받고 나서 통원을 한 10회만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네 하고 선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니 저도 내용을 맞아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보험료 저렴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입원이나 통원할 때 보상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청취자님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보험 해지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1: 맞아요. 우리가 앞서도 알아봤죠. 보험을 변경을 해야 될 때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종의 복습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주관식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다이렉트로 공부를 잘 하셨는지.
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보험 해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유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가 많다면 납입 기간 얼마 안 남았으면 일단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셔라. 두 번째, 요거 대체 가능한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끝에가 뭐였죠? 내 건강 상태 체크해봐라. 아직 좀 살짝 컨닝 해봤어요. 어쨌든 요것까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수장 양수진 아나운서의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0: 아, 당당하진 못했어요.
1: 살짝 컨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자, 한 가지씩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선 신규로 가입한 지 6개월 정도로 된 이 보험은 보장기간이 좀 짧고 납입해야 할 기간이 길죠. 두 번째, 이 보험을 대체해서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암통원비 특약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해서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현재 대학병원의 암 진단 후에 평균 입원 기간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짧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더라고요.
0: 되게 짧게 입원하네요.
1: 그렇죠. 그럼 암에 대한 입원비 1일당 25만 원은 최대로 만 10일 정도를 했을 때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죠. 그렇죠? 반대로 암 주요 치료비는 1,000만 원을 동일 기준 40세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비갱신형으로 90세까지 보장안을 만들었을 때 A보험사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가 2만 3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상욱은 저희 청취자님께 이 암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2: 네, 굿모닝 굿라이프 코너 속의 코너. 자,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정확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 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선 뭐 특약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이 진단받고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 등을 연관 1회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암 수술까지 했다면 암 수술비 1,000만 원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암 통원에 대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갱신형이었다면 이번에 이 새로 해드린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암 통원이나 암 입원비는 이 횟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암 주요 치료비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시 각각 진단금을 연간 1회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저 김충남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정상욱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든든합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한 보장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뭐 암 진단받고 평균 입원 기간이 매우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써야 되는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로 각각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가 훨씬 더 대체 가능한 좋은 보장안이라는 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그것도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줄이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진짜 중요한 팁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1: 네.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너무 좋은 치료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핵심 기술 중 한 가지는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복강경 로봇 수술은 다빈치와 레보아이 로봇 시스템입니다. 정말 신경, 그러니까 정밀한 신경 보존이나 그 다음에 좀 흉터나 회복 시간 등 통증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한번 수술할 때 비용이 700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레보아이 로봇 수술 비용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 비해서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는 비율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이 아니고 다빈치만 적혀져 있다면 레보아이 수술을 했을 때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0: 보죠, 보죠.
2: 네, 코너 속의 코너 우리의 선택은 자 바로 앞서 소개한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이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다 안 가리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0: 네.
2: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암 치료비 중에서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비급여 로봇 수술이나 표적 항암 등 이런 비급여 항암약물의 비급여 항암 방사선까지를 좀 부담 없는 보험료로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암 진단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완할 때 이런 주요 치료비로 보완한다면 암에 관련해서 가족력이라든지 신규 보완을 하는 분들은 좀 꼭 기억해 주셔서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같은 것들을 하나만 특약 단독 가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분처럼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일부 또 추가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 청취자님 그 고교생 자녀 때문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청취자님 총 종신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6개월 동안 한 168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향후 6,500만 원 이상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보험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0: 우선 청취자님의 사망보험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청취자님이 70세가 되는 시점, 자녀분 나이로 30세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순수 소멸성 보험으로 정기보험 형태로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매월 보험료가 2만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총 480만 원의 비용을 쓰고 1억 원의 사망 보장을 7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망 보장은 이걸로 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가족력을 통한 이 암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3천만 원과 추가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고가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드렸습니다.
1: 네, 추가적으로는 자녀분 보험도 기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아쉽게도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과 암통원 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좀 보험료를 줄여서 청취자님과 동일하게 보장안을 구성했음에도 총 보험료는 12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국은 청취자분과 자녀분 기존 62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매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드렸고 소득원의 한10% 정도로 적정한 보험료까지 맞춰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의 내용은 종신 사망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까지 더 높은 사망 보장의 정기보험으로 보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생존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건강보험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드렸습니다.
2: 좋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통해서 보험의 디테일을 살린 개선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30만 원 가지고 청취자님이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2: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보험 점검 통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지출 아낄 수 있던 청취자분, 보험료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또 풍성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요?
0: 청취자님은 이번 상담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19년 이상을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나가야 할 보험료 대신 이 기간 동안에 청취자님이 노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님도 일부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매월 30만 원과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준비 자금으로 15만 원의 추가 저축까지 잘 하고 계시고, 최근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 변경되는 현금 흐름에 조금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서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아마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가성비 떨어지던 보험 막 그냥 꾸역꾸역 유지만 하시다가 전문가 만나서 보험료 낮추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상담까지 싹 해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요,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보험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차이로 몇십 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너비는 가장 넓게, 보장의 기간은 가장 길게.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으면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상품들이 우리 가정의 오늘의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본조비의 Alway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 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현재 충청권과 강원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 전남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강원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여주와 홍천 33도, 도의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산 쪽으로는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나 뒤로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퇴근길 점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의 고장 차량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영동대교 지나 여의하루 나들목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의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여권 내부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여식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고 한 총리도 열심히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홍 감독 등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귀국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여정이 끝나버린 현실이 얼마나 허망하게 다가오겠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냈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며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인 여러분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를 향해 지역 비하 구호를 외친 배재구 야구팀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대회 광주1구와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남은 청룡기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는 내일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예정된 순천효천고와 경기를 비롯해 청룡기 잔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2-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기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왔지만 자숙의 의미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모두 1,0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호황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448.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20개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며 8,300대로 밀려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73.07포인트, 2.04% 내린 8,303.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3.17포인트, 1.44% 오른 929.3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84% 내린 314,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6.74% 하락해 311,500원까지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3.4% 내린 256만 원에 마감했으며 장중에는 5.58% 하락한 250만 2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608억 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1,378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 1조 8,650억 원 줄었다가 2월 523억 원 늘었고 이어 3월 1,364억 원 감소했다가 4월과 5월 각각 1조 5,670억 원, 3조 5,2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충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33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 전주 30도, 대전 31도, 창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이 평소보다 더 높게 밀려올 텐데요. 해안가 가까이는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만 반복하다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1: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3: 오늘 청와대 상춘제의 식탁 위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두 전현직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포옹과 또 비빔밥 한 그릇으로 당내 계파 갈등의 앙금이 완전히 씻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심감 인심을 둘러싼 물밑 주도권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특별 진행을 맡고 있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깊어지는 갈등 국면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까지 다양하게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은 수요일이죠. 여의도 한약방 시간입니다. 달달달달 여러분들의 이 체력과 건강을 보양해주는 한약방.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정욱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저하고는 또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이라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비빔밥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또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서 과일 하체까지 나왔습니다. 배석자 없이 해동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저도 먹고 싶네요. 네, 정전 의원님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빔밥 과일 하체.
3: 아니 뭐 비빔밥을 100번을 먹으면 뭐 하겠어요. 진짜 화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처음에 포옹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 포옹보단 진정한 의미의 포용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아무도 오늘 하루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 당락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그 그림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며칠 전에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논란 있는 그런 예. 방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0: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중요한데 김주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서정우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민어탕도 드셨습니다. 이 민어탕의 민어가 백성 민자인데 백성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식구로서 힘을 합치겠다. 비빔밥 화채로 뭔가 좀 표현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간이 2시간 가까이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배석하는 사람 없이 이 두 분이 2시간 가까이 이 거의 독대 형식으로 예.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사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서도 발언들을 보면은 남북 대치 상황, 외교 관련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필을 하셨고 향후에 이런 외교 문제, 남북 우리 대치 현황과 관련된 그런 현황에 관련해서 문제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능력과 재능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1: 예.
0: 들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 이렇게 훈훈한 의미만 있는 걸까요? 뭐 전당대회 이야기 또 정청래 전 대표는 명문정당의 기풍을 다시 만들어지길 이런 또 메시지도 만남에 대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 뭔가 민감한 이야기 또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 지금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된 이야기 오가지 않았을까요?
2: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깊숙한 이야기 할 만큼 신뢰가 없어요. 둘다 이게 그냥 허허 웃으면서 껴안고
1: 네.
2: 끝난 거예요. 소리 장도 웃는 겉으로는 이게 허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해도요 칼을 감추고 있거든요. 결국 이 둘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1: 예.
2: 지금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1: 예.
2: 근데 이재명 대통령 노골적으로 그 김민석을 밀고 있고 그다음에 문조 틀레유 하면서 정청래 쪽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만났을까? 오늘 중요한 게 처음이라잖아요.
1: 네.
2: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1년이 지났는데 처음 만난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난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전당대회 개입 문조 틀레유가 자꾸 하니까 문 대통령이 만나서 좀 중립 좀 지켜주세요. 정청래 밀지 말고 이런 게 의도로 저는 이것도 당무개입이다.
1: 예.
2: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게 둘 사이 간격은요. 결국에 그대로입니다. 절대 원팀이 될수 없어요.
1: 우리가 또 7월부터는 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새 진행자가 오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멸칭은 좀 써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구체적 사람이나 구체적 방법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진영 내 균열과 서로에 대한 멸칭, 근거 없는 비방이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서정우 변호사의 분석도 있었고 또 김주호 전 대변인의 분석도 정홍인 전 의원께서는 그럼 오늘 왜 만난 겁니까?
3: 보여줬잖아요. 포옹하면서 밥 먹으면서 민어탕 먹고 민어가 여름에 제철이죠. 그래서 그런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2024년에 총선 때도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자 그때도 어떤 회동이 있었어요. 두 사람 간에.
1: 네.
3: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화합 비슷한 얘기를 그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비명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얘기는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방법은 지금 없죠. 한쪽에서는 정청래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김민석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거기서 그 접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까 멸칭을 얘기했지만 멸칭에서 앞자리에 나올 뿐이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 김민석 안 되겠다 아니 정청래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바꾸자 한다 해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들을까요? 또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그 소위 권리당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1: 예.
3: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지켜볼 뿐이죠. 이 중요한 시국에 여당에서 이러한 어떤 당권과 관련해서 이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보기에도 안 좋죠.
1: 김주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원내대표단을 초대를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을 가집니다. 오늘을 기침으로 해서 뭔가 전당대회의 구도, 판세,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0: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신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가 성공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면서 당내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고 그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이를 오래 방치하면 실제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분열상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원팀으로 다시 한번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 다만 8.17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저희는 이번에 경쟁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다. 진검승부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조용히 전당대회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3: 아니 근데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면 뭐 해법이 나와요? 당 지지율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 않던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지금 당권 투쟁이 있는 거고 물론 당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현상이에요. 사실이고 다 당권 투쟁 세게 붙었죠. 국민의힘의 당권 투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강도와 그러한 민감성이 있는 데다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나가는 김민석 총리를 얼마나 칭찬해요.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자고 하면서 박수까지 쳐주고 그런 일련의 그 행태를 보면 아 대통령은 김민석 전 총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밀고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 예. 서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밀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뭐 오늘 이 만남도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2: 그렇죠. 이게 뭐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아마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당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뭐 1년 동안 무슨 성과 냈죠? 제가 볼 때 뭐 강훈식 비서장 특사로 몇 번 가는 것던데 김민석 후보가 뭐 자살 많이 막아서가 뭐 생명을 구했습니까? 그게 김민석 공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억나는 업적이 없어요. 검찰개혁 하나 뭐 제대로 이게 보안수사권 두는 것처럼 1년 들고 있더니 어이 그냥 우리 원래 입장이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럼 총리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띄우고 있잖아요.
1: 예.
2: 이거 그러면서 이게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한 것처럼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니까 당내 분열이 생기고요. 본인이 분열의 원흉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우리 하나 됩시다. 화합합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1: 김철 전 대변인 뭐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에 공감하세요?
0: 아이 뭐 근데 사실은 뭐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 국민의힘은 같이 겸상도 못 하잖아요. 밥이라도 좀 먹고 그런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카톡방 들어왔다고 장재욱 대표는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 식사하고 회동하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 한 정당에도 다 계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1: 예.
0: 그게 분당으로 갈 것이냐 막 죽지 살기로 막 제명하고 구속시키고 그게 국민의힘의 문화고 저희는 싸울 때 싸우지만 또 손잡을 때 잡는 그 정치 정무의 묘가 아직 살아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손을 잡을 때는 잡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3: 아니 저 국힘 네. 얘기는 어차피 좀 이따 할 거니까.
1: 이따 할 겁니다. 네.
3: 네. 주어진 주제에 우리가 네. 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고요. 예.
1: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3: 네. 하세요.
1: 네네.
3: 저 진행한 게 아니에요. 예, 예. 훈수를 좀 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당에 들어가면 정당 지지율 낙하를 맞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최대의 숙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 전 대표가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 직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 캠프를 꾸렸는데 이걸 김철 전 대표께 여쭤보고 싶어요. 종합상황실장은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의원. 그다음에 조직 이재명 대표 시절에 조직 사무부총장 경험이 있는 황명선 최고위원. 그다음에 다 이 이른바 친명 인사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윤종군 의원, 그다음에 김태선, 김우영, 전원수 의원.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전원수 의원이죠. 근데 이렇게 면면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 아주 화려하지는 않네요.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염태영 의원하고 황명선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선 기초단체장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경선했을시나 대표 선거했을 때 굉장히 조직가로서 호흡을 맞춘 그런 분들이고, 특히나 이두분다 전당대회 출마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적이 있는 그런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들이니까
0: 전투력이 있다.
1: 백전노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윤종근 의원, 김태선 의원은 당직자 출신이고, 특히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수행실장을 했고,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실의 정무실장을 했고, 전은수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공천에서 사실상 현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캠프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 사실상 뭐 종합 상황실장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삼선 의원들이 맞는 경우도 제가 못 봤어요.
0: 근데 이 인선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사람들이네요.
1: 거의 뭐 김민석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라 그래도 이상하게 없는 그런 인선 아닙니까?
2: 아니,
1: 제가
2: 그걸
1: 봤을
2: 어떻게
1: 때는.
2: 김지호 대변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1: 아니, 뭐
2: 아니,
1: 그렇습니다.
2: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금 그 김민석 이름만 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다시 나오는 줄알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인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석청대전이라고 안 그러고 명청대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 김민석 전 총리의 존재감이랄까? 이건 무슨 캥거루도 아니고, 완전히 지난번 최고위원 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의 후광을 상당히 처음에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0: 맞습니다.
2: 도와줬잖아요.
0: 그
2: 그죠?
0: 인터뷰에 왜
2: 맞아.
0: 그
2: 안 올라가냐고.
0: 김민석 후보 안 올라가는지
2: 예,
0: 모르겠어요. 하고
2: 그래가지고
0: 난 다음에
2: 1등으로
0: 급부상을
2: 그냥
0: 합니다.
2: 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도로 볼때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정청래 대표가 또한번 대표하는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구나. 아마 전 국민이 다알것 같아요, 그거는. 예.
0: 이른바 이 명청대전에 또 전면에 나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이 김민석 전 총리의 행보가 또 발빠릅니다.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는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서정변호사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3: 아마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잖아요. 이번에 그왜 집주인의 동의도 안 받고 정축만 하지 뭐 이게 재건축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맹비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김민석 이번에 후보가 내가 이게 유시민하고 맞장떠서 한번 토론해 보겠다 이 말은 결국에 전당대회 구도를 정청래 정도는 패싱하고 가볍게 뭐 유시민아 내하고 싸움 아니냐 이렇게 자기 또 이게 그 이슈를 돌리면서 정청래를 패싱하는 원래 센 사람끼리 붙어야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누가 봐도 이게 그 제가 보기 진보 진영에는 최고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토론 제안한 건데 아마 유시민 후보가 안할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굳이 뭐 여기 그 유시민 작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면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급이다 나는. 김민석 내 급이 아니다. 이래 피할 거 없고요. 자, 조금 전에 주제 중에 의원들이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 전당대회는 의원이 하는 것에도 실제는 당원이 합니다. 저번에도 박찬대하고 붙을 때요. 의원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박찬대가 많았거든요. 솔직히 양문석 의원은 그랬잖아. 아니, 형답지 않게 왜 정청래 편에 섰냐고. 그때 몇명 없었어요. 근데 호남에서 60몇 프로 하면서 압승했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김민석이 많을 거야. 그러게 전당대회는 당원이 한다. 그러니까 의외로 정청래 선전할 겁니다.
0: 정청래 선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선전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

0: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파멸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한미 FTA 때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1: 아니, 지금 일단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보다 훨씬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잘한다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는 그 어떤 자신의 정치 색이라든지 진영을 빼면은
0: 예.
1: 상당히 파이터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지금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건데, 아까 그 제가 아침에 뭐 프로에 나갔을 때
0: 예.
1: 나오신 그 평론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적통을 찾고 서로 파멸을 하면서 마치 또 전선이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분명한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파멸을 하면 이것저것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최민희 의원까지도 지금 그 참전을 해가지고
0: 예.
1: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0: 2002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한미 FTA 뭐 이런 거 공격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친노무현계가 아니다, 정동영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 지금 최민희 의원이 정동영계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동영계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해서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건지
0: 예.
1: 옆에서 보는 사람도 한참 재미있다가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근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송영길 의원은 많이 싸워본 그 커리어가 있어서 그런지
0: 예.
1: 잘 싸운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0: 발을 뺄 수가 없다. 김조선 대표 혹시라도 여차직하면 친명 쪽의 주자가 김민석에서 송영길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2: 아니, 저희가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0: 예.
2: 어차피 뭐 양자가 올라오는 거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런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 총리,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공격을 하고 네가티브를 하면은 후보자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게좀 떨어집니다. 긍정적 이미지를 안 줘요. 근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약간 김민석 총리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를 자꾸 부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주니까 사실상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자신의 이미지가 하락할 그런 부담스러운 논쟁에서는 좀 벗어나서, 아까도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직격했잖아요. 나는 뭐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 현 정권,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대단한 사람의 공격도 내가 대신 막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사실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협업을 하시는 건지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호흡이 잘 맞춰서 원투펀치로 날아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0: 서
2: 듭니다.
0: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원투펀치, 친명 쪽에서는 김민석, 이 송영길 원투펀치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뭐 사실 검증이 된건 아닙니다.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언론 보도에서 일부 보도가 있고요.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하다가 도움을 주고 난 이후에는 뭐 외교부 장관 발탁설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3: 그렇죠. 이게 아마 1차까지 완주하겠죠. 호남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청래 지금 대표가 호남에 표가 많으니까 김민석이 약하잖아요. 익산에 이사 갔다 해서 이게 호남표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은 이제 광주 대동 고등학교고 유일하게 그 호남의 적자죠. 예. 그러니까 아마 호남표를 좀 얻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3등하면 결승에서 이제 그 화끈하게 김민석 밀어주고 그러고 본인은 바로 이게 외교부 장관 가는 거죠. 저는 내정됐다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송영길 외교, 안규백 국방, 정동영 통일, 외교안보가 전북의 5선, 6선 전북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외교안보가 참 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송영길 이분이 돕는다고 돕는 게 자살골도 있어요. 뭐냐. 한미 FTA 있죠.
0: 네.
3: 한미 FTA를 네 반대했지 않냐. 이게 정청래 띄워주는 겁니다.
0: 오.
3: 한미 FTA 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떨어졌어요.
0: 예.
3: 파병하고. 이거 오리지널 이게 진짜 좌파들 있죠. 코어 지지층. 이 사람들에게 한미 FTA 되게 반대합니다.
0: 아.
3: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군대 파견하고 한미 FTA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3: 지지율 떨어지고 저는 이게 정청래를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강성 지지층은 이래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좀 끊길 수도 있어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여의도 한약방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이게 이른바 사실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진 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이 김민석 전 총리도 일단 국회에다 맡기겠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 전 총리가 5월 내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지난 5월 내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 그런데 친청계에서는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 시절이었죠.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이게 어느 게 진실입니까?
7: 저도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죠.
2: 근데
0: 아니 이렇게 되면은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아니, 김민석 전 총리인데 당이 오히려 이게 뭐 정청래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 관련된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2: 아니, 일단은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이 이슈를 크게 키워서. 당원들에게 어필하려는 거고 어떤 분은 또 이 이슈를 그냥 같이 흐름을 타서 큰 이슈로 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국민 먹고 사는 문제야 뭔 큰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끼리 얘기지. 그리고 뭐 5월 달에면 어떻고 7월 달에면 어떻고 8월 달에면 어떻습니까? 10월 전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정부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면 당에서 법안 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도 아닌데 집권 여당으로서 저런 얘기를 가지고 언제 당신이 그 말 했잖아. 난 아닌데 언제 했어. 이거는 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담가들이 그 옛날 얘기 하자 말라 그러고 누가 무슨 얘기한지 따지지 말자 그러고 그냥 저희가 수준 높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0: 서정욱 서변호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당대회에 미칠 어떤 부분적인 영향이든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우리 백년대계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네. 이걸 정청래 원래 대표가 이용해 본 거예요. 강성 당원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런 식으로 글자 몇 자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이걸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만든 거에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는 이거는 김민석 전 후보가 그 거짓말한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사건 존치 이야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이야기했고 또 이게 외부 그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일관되게 보안사건 없애자 했잖아요. 이걸 지금하고 당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는 뭐 김민석 총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정부의 방침이 보안사건을 좀 두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선명히 없애니까 개딸들 당원들 표를 의식해서 그럼 우리도 없앨게. 이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은 저는 김민석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이게 최대 이슈가 되는 게 국가적 불행입니다. 이거야말로 정파적 이익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0: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오늘도 여기 마셨으니까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일단 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11개 상임위원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 일단 이렇게 이 원 구성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우리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결정한 부분과 서영교 법사위원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1: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위원회 전부 사임을 했잖아요. 불만의 표시로. 그러자 11개의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특히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그 선출할 수 있는 선출됐잖아요.
0: 예.
1: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김용민보단 낫지 않다는 식으로.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그 11명 물론 다선이니까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됐겠지만 대체로 친명계인 것으로 보여져요. 예? 지금 낯익은 그런 이름도 있지만 물론 이제 친명계라 하더라도
0: 김영진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1: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네.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 여론이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금 그 서영교 의원도 참 활약이 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의 와중에 소위 조작기소 뭐 특검법 해가지고 이 안에 공소취소를 포함하는 누가 주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기여도가 작동을 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사위의 위원장들을 보세요. 예. 이게 일종의 학습효과인데 거기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야당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자괴감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성토하든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이걸 뭐 누가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소동을 어쨌든 주도해가지고 한 사람은 당대표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금 경기지사가 되고 또 한 사람 다시 법사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난리 법석을 떨면 그래서 뭔가 이것이 권력과 좀 이렇게 그 소구력이 있으면은 내가 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일련의 학습효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7개를 남겨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명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형식 논리 그거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몇 년 전처럼 그래 니네 다 해가지고 뭔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오만함을 국민들에게 더 호소할 것인지 그 남은
0: 국민의힘은 일단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김재 대변인.
2: 아 저는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재경 정무위원장을 가져간 배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토위하고 보건복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를 확보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는요. 직원을 400명이나 더 뽑았고 그리고 전속 고발권도 폐지하고 정말 경제개혁, 불공정 관행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뭐 지금 보면 재당협회가 공중분해되고 밀가루, 설탕 단합하고 불공정 행위했던 그런 기업들이 철퇴를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 삼전 닉스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돈이 아, 뭔가 좀 불로소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흘러가지 않게 세법도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더 서정 변호사한테 바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3: 예.
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소까지 한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3: 그때 그 1차하고 2차 시도가 있었잖아요.
0: 예.
3: 그런데 1차 때요. 그때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직권남용밖에 못하니까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쇼핑을 영장을 쇼핑해가지고요. 중앙지법에 안 가고 이 서부에 가가지고 이순영 판사가 형소법 110조 적용 안 된다고 볼펜을 쭉쭉 써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영장 들고 오니까 저기 다툼도 있고 이래서 의원들이 그냥 가가지고 체포하지 말라고 그냥 구호만 외쳤던 거죠. 몸싸움을 하거나 이게 없어요. 그러고 이제 첫 번째는 경호처하고 협의하다가 돌아갔고 두 번째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체포돼 갔어요.
0: 예.
3: 이 의원들이 뭐 경찰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폭행 협박으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논란도 있었고 적법한지 안 한지. 그러고 그 실제 집회만 구호만 여러 명 줄 서가지고 쭉 외쳤지 경찰하고 직접 몸싸움하거나 막은 건 없다. 그런데 왜 이걸 체포방해로 입건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는 제2종합특검이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 수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법 왜곡죄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거는 개파 관계없이 권영진은 대한과 미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든 비주류든 이거는 일치 단결해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0: 알겠습니다. 자,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에 나섰습니다. 징계 정치. 징계 대상은 친한계 친한동훈계를 비롯해서 소장판 모임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 한 뭐 인원수가 무려 20에서 한 30명이 되고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른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 선거운동을 뭐 도왔다 또는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이 윤리위원회에 해부됐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이게 돌파구가 될까요?
8: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그리고 희소 자원의 뭐 권위적 분배 이런 말 쓰잖아요.
0: 예.
8: 전문 용어로. 근데 숙청, 징계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번 뭐 한두 번 소수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권파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당 내에 다수 의원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느냐.
0: 네.
8: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징계해갖고 확 압박을 주면 상대가 밀려나간다라는
0: 예, 예.
8: 그런 학습효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0: 예,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 기술적인 문제로 정현님 마이크가 지금 뭐 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달받았는데 네. 다른 분께 기회를 좀 드리고 잠깐 뒤에 살펴봐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제가 네, 국민의힘이니까 네. 이게 2, 30명을 뭐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징계는 최소화 될 거고 많이 안 왔는데 한 명은 꼭 욕하고 싶어요. 제가 바로 이게 김재섭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정말 이게 저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게요.
0: 네.
3: 뭐냐면 이게 윤리위원회가 지도부의 사냥개라고. 아, 윤리위가 징계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어떤 징계할지도 모르는데 윤리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에요. 당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봉사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냥개가 뭡니까? 아니 윤리위원들이 지금 징계도 어떤 징계할지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게 김재섭 의원은 정말 저는 부적절한 발언했다. 윤리위원을 사냥개로 한 그 부분이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고요.
0: 예.
3: 또 한 명은 다음에 진종호 의원. 이분은 뭐냐 한동훈 도우려고 집을 얻으려 해서 부산에. 근데 여의도에서 국회의정 활동해야지 부산에 집을 얻으면 한동훈 선거운동을 할 겁니까? 따라서 저는 진종호 정도 김재섭 정도는 좀 이게 그 따끔하게 일벌 뺏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내 이 상황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6일 이제 윤리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만 해도 이 징계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0: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사퇴할지 여부가 상당히 또장 대표의 거취에 중요하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의원 징계에는 신중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0: 이 상황에 대해서.
1: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죠. 정당이라는 데가 검찰도 아니고 준 사법기관도 아닌데 뭐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징계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장제원 대표 체제는 정권을 잡았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다 구속시켰을 거야. 다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징계 정치, 구속 정치, 검찰 정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퇴행의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진행 중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정 의원님,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더 극한 대치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 장동혁 대표를 또 홍명보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명보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 한동훈 의원이 이 본인이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자
1: 네.
0: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는 그 어느 방송에서 두 사람이 2024년 총선에서 아마 장동혁 의원의 그 지역구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응원을 오니까 장동혁 그 의원이 당시에 그걸 사람들은 깨방정춤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고 뭐 그런 장면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제가 상당히 민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텔레그램 방이었습니까?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서 인사말을 나누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한 행태도 사실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적어도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갖더라도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대인의 모습이라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그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뉴노멀이라고 조롱을 담아서 얘기하던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소위 정치권의 홍명보다라는 말은 굳이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한동훈 의원이 요거 한마디를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그두 사람의 관계에 불을 지르는 그런 형국을 만들기도 했죠. 이두 사람 아까 누구와 누구를 왜 토론시킨다 그랬잖아요. 김민석이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두 사람 토론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수의 재건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자기가 성찰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도 그렇고요. 그동안의 그 행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아직까지도 의원들 다니면서 이 사람의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0: 알겠습니다.
2: 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퇴진.
0: 서명 선생님,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또 사퇴시킬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사퇴할 가능성은 뭐 제로다. 본인 스스로도 이거 절대 안 한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도 이렇게 각오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그 사퇴 시킬 방법은 지도부가 선출직 4명인데 제가 알기로 그 신동욱 의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언덕이 지금 사태가 지도 와이식이면 본인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예요. 본인이 뭐 이게 상당히 보수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두 분이 사퇴할 가능성도 제로다. 결국에 그 강제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내년쯤에 장동희 대표 스스로 내 임기를 내가 좀 몇몇 단축해서 우리가 전당대회 좀 조기하자.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해서 총선 준비하자. 장동희 결단에 의해서 조기 전당대회는 될수 있지만 떠밀려가 내려오진 않을 거다. 떠밀려 내려오면 바로 비대위 가면요 한동기에 장악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한약방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57분 날씨와 교통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8: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7: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8: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 이어 오늘도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도까지 비가 내리면서 중부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장마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대신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일부 영남, 호남 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최대 60mm, 지역에 따라서는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까지 대전 31도, 청주 32도까지 오르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30도, 안동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내부순환 후 성산 쪽으로 홍진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고장차 주의하셔야겠고요. 전체적으로 성산대교 쪽 으로는 정릉터널에서 홍진문터널까지, 반대쪽으로는 지금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려 통과합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게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영동대교 주변으로 그래서 밀립니다.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들어가는 게 답답하게 묶여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더디게 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의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여권 내부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에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 민주 세력의 역사와 시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줬다며 단결과 통합으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단합, 범민주 진보개혁 세력의 협력, 국민 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개를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걸 두고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토론회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재작년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또 강탈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포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첫 출근길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대격변 시기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했다며 정부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또 AI 첨단 산업 투자는 더 과감히 추진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인노무사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공인노무사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공인노무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40주년 기념사에서 공익 목적의 법률 지원과 권리 구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제2의 노동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68%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배추도사 배종찬이 진행합니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전현직 대통령 해동 평가와 전당대회 앞둔 당내 상황 등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합니다.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오늘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회동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었죠. 비빔밥과 과일 하체와 함께였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합니다. 고 의원님.
2: 네, 반갑습니다.
1: 잘 지내셨죠?
2: 안녕하세요. 예, 예.
1: 네, 일단 이 오늘 청와대 만남이 참 궁금합니다. 비빔밥도 나왔다고 하고 또 네. 과일 하체, 민어탕 이 음식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궁금한데 뭐 통합과 합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2: 예, 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두 분 대통령께서 내주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겠죠.
1: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이 국민들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길만한 장면인데 왜 일찌감치 좀 진행이 안 됐을까? 6개월 전에 네. 또는 뭐 9개월 전에라도 석 달 전이라도 빨리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2: 그러게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2: 뭐 거기까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만나신 게 저는 참 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내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
1: 예.
2: 또 경기로 봤을 때도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황을 맞으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폭증하고 있고 또 자산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이셨던 분에게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 예.
2: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참 좋은 시점에 두 분이 잘 만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 만남이었다 말씀 주셨는데
2: 네.
1: 오늘 뭐 오고 간 내용에 대해서는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특정인 또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게 배석자 없이 이 두 분만 이렇게 또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누구보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어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고민정 의원이실 거다. 왜냐하면
2: 아이고, 예.
1: 대변인을 하셨으니까요. 네.
2: 네.
1: 자, 이 메시지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간지 대체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2: 네.
1: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합을 이야기했고 또 이재명 네. 대통령은 또 외연확장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담긴 어떤 의미, 정치적 의미, 뭔가 네. 팔을 전대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2: 그게 참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1: 네.
2: 이제 언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의견을 그렇게 이제 분석한 것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 내용이 나온 걸 보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모두의 대통령이구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정부로 이제 탄생을 했죠.
1: 네.
2: 그렇게 5년을 쭉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혹은 또 윤석열에게 정권을 이제 빼앗기면서 이제 복귀하면 할수록 들었던 생각은 촛불 연대를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진짜 그 뼈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또한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기체 혁명에 대한 그런 연대와 통합들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는 그 니즈가 두 분의 대통령께서 딱 맞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그래서

0: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완수해내지 못했던 그런 촛불 연대를 이번 이재명 정부가 통합으로 이루어낸다면 저는 민주진보 진영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당내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진보개혁 세력들과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국민 통합까지 갈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한반도 평화라든지 선도국가로서의 박차를 가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당내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그렇게만 두 분의 말씀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줍잖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셨던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두 분께서 많이 나누셨구나 하는 메시지로 전해봤습니다.
1: 고민정 의원께서 워낙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문조 땡땡땡, 뭐 한강 땡땡땡 이런 서로 간의 비방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될까요?
0: 사라져야 합니다. 아마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두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 최소한 당원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혐오와 멸칭을 썼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그것이 막아지고 바꿔질 수 있다 하는 당부를 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더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들어야 될 사람은 저희 이제 1번으로는 저희 정치인들이고요. 2번으로는 이제 당원들이신 것 같고 또 3번은 국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전당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꼭 들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세간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친명과 친청으로. 친명과 친청으로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은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나요?
0: 그래요? 처음 듣는
1: 아니,
0: 얘기인데요?
1: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0: 아닐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유치한 수준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또 일각에서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이가 썩 좋았을 것 같지는 않다. 2017년에 대선 경선 때도 상당히 좀 치열했었고, 뭐
0: 네네.
1: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0: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지도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양산에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눈 말씀이라든지 분위기나 이제 비공개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저의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형님하고 막내 동생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동생 챙기듯이 계속 뭐 건강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이제 험난한 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막그 걱정과 이런 것들을 또 토로해놓기도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의 모습이 참 형제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1: 의원님께서 최근 인터뷰에서 당내의 수박 멸칭과 혐오가 휩쓸었을 때 유시민 작가는 어디 계셨냐 이렇게 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른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당내 갈등의 전면에 나섰다라는 또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이제 유 작가님도 하나의 의견을 내신 거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낸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두분 대통령께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당내에 있는 혐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제 종지부를 찍자. 그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제 SNS 글을 올리신 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 의원께서 올리신 거요. 지금 민주당은 누가 전임 대통령과 가까운지, 누가 현재 대통령과 교감하는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고 의원님은 뭐 누가 뭐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뭔가 좀 친문을 멀리하는 좀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등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0: 아유, 왜 자꾸들 그렇게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변인은 저 말고도 여러 계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친문이라는 자격을 주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봐주신다면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저 그냥 고민 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말들이 뭐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니까 문전 대통령의 의중이 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에 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저도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
1: 그러니까 고 의원님 말씀대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군가가 좀 다독거리고 중재하고 통합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0: 같아요.
1: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당원로인 박지원 의원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만 원로인 박지원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을 또 회고를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으니 노무현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자 이런 제안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증축 또는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재건축 이런 논란을 접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뭐 절반은 동의하는데요. 뭐냐면 그 단일 대우가 저는 반드시 민주적 단일 대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냥 어떤 의견도 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하나로만 가야 돼. 이것은 우리 민주정부가 요구하고 또 가야 할그 형태의 단일 대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도 보면 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초반부터 있었고 뭐 그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민간인 사적 채용이라든지 여러 부정부패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윤석열에게 제대로 조언을 안 했든지 혹은 입을 다물었던지 뭐 결국 그것 때문에 정권 자체가 이제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발목 잡는 것은 그건 여당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긴 가되 민주적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1: 혹시라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현님 이게 뭐 댓글에도 이제 나와서 지금 출연해 주셔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 때 관여됐거나 이른바 뭐 친문으로 이게 분류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저도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검사를 임명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0: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고 아쉬움들도 있죠. 워낙 가까웠던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뭐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했을지 여부는 뭐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해서 뭐라고 단언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하시는 인사에 대해서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수 있죠. 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외의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뭐 아쉬움이든 서운함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조차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별로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겠죠.
1: 인사는 존중하지만 의견은 또그 의견에 대한 귀는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상당히 이 민주당 내에서 뜨겁게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이한 뉴스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5월에 제안했었다. 그런데 그때 당

0: 본인이 거부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 민주당 지도부에선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 누구에게 제안을 했고 누가 거부를 했느냐. 이건 왜 이런 겁니까?
1: 저야말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은
0: 예.
1: 이 진실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0: 네.
1: 한 사람 말이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저희야말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당내에서도 오리무중이군요.
1: 예.
0: 자,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본인 스스로를 돌쇠라고 지칭하면서 박선은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니, 고민정 의원님도 좀 욕심을 낼 법한데, 이번
1: 네.
0: 전당대회 뭐 당대표가 됐건 최고위원이 됐건 도전하십니까?
1: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당이 보여줘야 할 미래의 가치가 뭘까?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제 한번 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 혹은 당원들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정치라는 게 결국 이 선택의 미학일 수밖에 없어서 조만간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0: 당대표 쪽이십니까? 아니면 최고위원 쪽이십니까?
1: 전 연임은 국회의원으로 족합니다.
0: 고민정 의원님께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 구성을 뭐 이렇게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서영교 의원이 올라가셨고요.
1: 예.
0: 7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는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왜 법사위원장을 주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아, 그냥 너무 뻔한 스토리라 사실은 별로 감동도 없고 놀라움도 없습니다. 그 이제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땡깡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제 의지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들어오셔서 이 상임위를 좀 열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교육위원인데요. 교육위가 구성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엊그제인가요? 배재고 야구부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 안에서의 그런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해결할 거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 있기 때문에 교육위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제 국민들의 민생과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좀 상임위를 구성해 주십사하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0: 의원님 끝으로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광진구가 지역구시잖아요. 7월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한강벨트와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다. 지금 광진구도 강남구 바로 또 위에 있는 지역이라 상당히 또 보유세 인상이 민감할 수 있는데 고 의원님 끝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1: 그냥 단순하게 보유세를 인상하냐 마냐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늘상 종부세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동산 세금들이 목적세 성격을 강하게 띄어야 그 세금 저항이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세팅이 됐는가? 그리고 현재 보유세는 이제 공시지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뭐 취득가액에 연동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팔때 어떻게 그동안에 내지 못했던 세금을 뭐낼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의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하게 보유세를 인상하냐 마냐, 아마 이재명 정부, 우리 민주정부도 그렇게 단순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아직 정부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뭐라고 다 이렇게 확신하게 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0: 예. 아, 전당대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 과연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 어떤 연설을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때 한번 뭐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YTN이 모실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의원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스넥이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이번에는 오는 6일 윤리위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징계 내용이 해석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광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요즘 뭐 최고위원 회의할 때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던데요.
3: 그런가요?
0: 예.
3: 저는 뭐 평소하고 다름이 없는데.
0: 네.
3: 그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0: 예.
3: 이게 그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0: 아.
3: 바람이 깃발을 흔들리게 보인다. 뭐 이런 그런 예. 깃발이라는 아마 시가 있을 거예요.
0: 아.
3: 그러니까 그 어떤 시선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0: 예.
3: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은 그 실체적 중심.
0: 예.
3: 그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이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또 최고위원이시잖아요.
3: 예.
0: 조 의원님.
3: 예.
0: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장애 복심이다.
3: 예.
0: 이런 분석까지도 하는데 이걸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시선으로 어떤 깃발의 움직임으로 보는지 봐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3: 예.
0: 지금 이른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에 나섰다. 징계 정치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게는 거의 한 3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 징계 정치라고 하면은
0: 네.
3: 그 또 할 말은 없을 수 있지만 다른데 예를 들면 지방선거 전에 징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갈등이 더 증폭이 될 수 있죠. 선거에 예민한 선거에 예민한 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방선거 전에도 그렇고 지방선거 과정에도 그렇고 지방선거 후에도 수많은 그 징계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든 또는 원외 당협 위원장이든 뭐 예. 이렇게 여러 그 그룹에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징계를 해달라. 이 사안은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되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그냥 그
0: 넘어갈 수는
3: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이제 그 사안이 딱 있으면은 어떤 당사자 한 사람이 담당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0: 예.
3: 이제 리스트업을 쭉 할 거 아니겠어요. 1, 2, 3, 4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요약본이 나오겠죠. 1번은 누구 징계사안이고 이런 거다. 2번은 뭐다. 이렇게 쭉.
0: 예.
3: 그래서 리스트업을 쭉 하면 위원회가 그 사안을 가지고 에이, 이거는 그냥 저기 그 덮읍시다. 아니, 이제 이거는 뭐 그 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해 봅시다. 이런 부분은 저희 그 정식 회의에 올려가지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봅시다. 뭐 이런 안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0: 예.
3: 그 절차를 안 할 수는 없죠.
0: 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은
3: 네.
0: 뭐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대체로 다

0: 장동혁 대표의 또이좀 반발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이른바 이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강명구 의원의 이 텔레그램인가요? 그 문자에서도 나왔었는데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주로 친한계 의원들이거나 친한계 이 구성원들인데 이들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뭐
1: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에 해당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가 있잖아요.
0: 예.
1: 국민의힘에서 그 선출된 정식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든가, 거기서 인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가이드라인 정해줬잖아요. 본인은 치킨도 안 먹었고 뭐 부산도 안 갔다 뭐 이렇게.
0: 예.
1: 그러니까 부산 가서 치킨 먹은 사람은 징계 대상 아니냐라고 상대적으로 무의식 중에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원 당규를 어느 정도의 그 수위로 위반을 했는지
0: 예.
1: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는 그 이를테면 그 디스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럴 수
0: 예.
1: 있죠. 그것이 징계 사유라고 저는 생각하진
0: 아,
1: 않아요.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꼭 징계 사유는 아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지라고 하면 혹시 내가 무언 중에 뭔가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실책을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과 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0: 예.
1: 이를테면 내가 뭐그 떳떳하고 뭐 이렇게 흠 잡을 데 없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뭐 소집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저도 그냥 듣기만 했어요.
0: 6일
1: 그리고
0: 날로 예정되어 있다고
1: 뭐
0: 합니다.
1: 예, 저는 확인한 바도 없어요.
0: 예.
1: 왜냐면 뭐제 업무도 아닌데 제가 뭐 누구야 삼총장이나 사무총장한테 그런 일 있어요? 뭐 이런
0: 예.
1: 물어보는 것도 뭐 그렇게 적절한 일 같지는 않고 다만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서 전에 듣는 걸로는
0: 네.
1: 6일날 수집이 된다. 그러면 쭉 이제 그동안 제소된 건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 뭐 이렇게 나오지
0: 알겠습니다.
1: 않겠어요?
0: 위원님,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 박상수 변호사, 이번에 뭐
1: 예.
0: 징계 대상에 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민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징계를 하겠다는 게 민심 역행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오히려 축하해줬다. 이런 징계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값은 더 올라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뭐 그거야 뭐 본인이 뭐그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예.
1: 이것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한 얘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또아 이건 공감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셨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모셨으니까 그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죄를 물으면 안 되죠. 그런 논리라면 그것도 민심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근데 이제 당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된다. 또 최고위원 중한 분이시죠.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가 불러올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신중론이 나오네요.
1: 아니 저도 김재원 최고하고 의견은 같아요.
0: 예.
1: 저도 김재원 최고님하고는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다음에 경험을 높이 평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원래 그 성품이 차분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그 성품상 그런 발언을 조심스럽게

0: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1: 예.
0: 또 다른 주장과 또 다른 그 쏟아지는 엄청난 요구는 이래가지고 당의 기강이 서겠냐. 다소의 혼선과 또 이렇게 그 소음이 있을지라도
1: 예.
0: 이번에 당헌 당규 위반자만큼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기강을 좀 잡아야 된다.
1: 예.
0: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1: 이런 윤리위나 또 징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군요.
0: 그렇죠.
1: 위원님,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0: 네.
1: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이고 또 병원에서 돌아온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당을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0: 최고위원회의에서
1: 예.
0: 논의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공식적 논의보다는 최고위원들끼리의 그 3355 논의는 할수 있는 거라고 봐요.
1: 예.
0: 다만 이제 우리 당이 너무 이 막말 대행진이 그 계속 그 이어져 왔고 또 당의 기강 회의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뭐 우리 국회 부의장 그 선출과 관련해서도 해당자 중에 한 분이 굉장한 저기 그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중론이에요. 전 그렇게
1: 예.
0: 전해 들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하기는 뭐다 아실 테니까
1: 예.
0: 굉장한 당의 해악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분들을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지금 그렇지만 이제 여론상으로는 선거 이후에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지방선거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리고 재선거나 중앙선관위 사태에 집중해야 된다. 당의 지지율도 올라갔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있고 또 이전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릴 때와는 이번에는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친한계가 구심점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로 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이 반발이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0: 아니
1: 보십니까?
0: 구심점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뭐
1: 예.
0: 그분은 뭐늘 구심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워낙 그분하고는 그 인간적 결이 다르기 때문에
1: 예.
0: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제 평가절하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공격도 많이 받는데
1: 예.
0: 저는 뭐 가까이서 접해본 결과 그분은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게제 36년 정치 경험입니다. 그거는 뭐제 판단이니까요.
1: 예.
0: 그리고 여론 그러는데 그 여론이 이를테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애써 축소하고 또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거나 장동혁 대표에게 좀 이렇게 해가 될것 같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증폭시키고 그런 부분을 그 레거시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뭐 그쪽에서 보면은 피해의식이다. 우리는 공정하게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1: 네.
0: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이라는 그 가공할 무기를 그 지나치게 그 불균형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특정의 의도를 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1: 네.
0: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이라고 볼수 없겠죠.
1: 방금 전에 이제 이 조광한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0: 예.
1: 조광한 위원께서는 한동훈 의원의 이 복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0: 그건 뭐 불가능한 거죠.
1: 네.
0: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원인 행위자예요. 국민의힘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1: 예.
0: 장본인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어렵게 만든 거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런데 한동훈 그전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0: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창당 사상,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거로 보면
1: 예.
0: 최악의 패배를 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그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일련의 과정들을
1: 예.
0: 거치면서 당내 온갖 그 불협화음과 그 분란을 야기시켰거든요.
1: 예.
0: 그분을 통해서 뭔가 좀 화합하고 좀 이렇게 그 좀 분위기 좋게 만들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소란과 그 이 소란스러움, 그다음에 시끄러움, 그다음에 혼란스러움의 중심에 있던 분 아닌가요?
1: 예.
0: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늘 뭐 시끄러웠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런 한동훈 의원이 여하튼 친한계라고 하는 또 의원 조직과 또 팬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도 절대 요즘에는 이 장동익 대표와 관련돼서 관련 발언을 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홍명보 축구 감독과 비슷하다 이런 이제 글도 올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장동익 대표를 홍명보 이 월드컵 축구 감독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0: 글쎄 이제 그분이 그런 식의 레토릭 내지 말장난으로 세상의 관심을 이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걸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종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화제의 중심에 서서 자기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약간 좀 그 망상에 사로잡히신 분이라는 게 제 그
1: 예.
0: 판단이에요. 그리고 워낙 말장난을 그 잘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장난만 있었지 사실은 그 국가의 그 운영과 국가의 미래, 국가의 장래 그리고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염려하고 걱정해서 국가적 상황을 저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1: 예.
0: 국민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할 줄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디스하는 것만 주로 했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법무장관 시절에는 민주당을 그렇게 저기 그 이제 말장난을 했고
1: 예.
0: 그다음에 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는 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걸로 그냥 그 밤낮을 지새웠고 또 이제 그 전당대회 때 뭐 뒷전으로 물러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거에만
1: 예.
0: 몰두했고 그분이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초대받아 들어온 외교안보포럼 의원 단체방에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 바로 퇴장을 해버렸다. 이게 상당히 또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굳이
0: 예. 저도 그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1: 퇴장을 할 이유가 뭐 그냥 있어서 저도 그렇게 했긴 하거든요.
0: 전에 듣기로는
1: 네.
0: 그건 뭐 한 2년 동안 활동을 안 했던 거래요.
1: 아.
0: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동안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1: 예.
0: 그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묻혀져 있던 계정이었대요.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글쎄 이 무소속 윤재욱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1: 예.
0: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또 더군다나 당내 불협 화음에 그 이 불씨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뭐 그러니까 뭐 나가셨나? 뭐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1: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 못마땅해서 나간 건 아니다.
0: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여하튼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되는 길에 장동혁 또 한동훈 의원 물론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또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끝으로 이제 조광은 최고위원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당 운영 방향에도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넓은 외연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도 협력을 하고 또 좀 더 본인 스스로도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더 좀 더 만들어 나가고 이른바 파격적인 포용 행보 또 혁신적인 변화 행보에 대한 주문도 있는 건데 이런 주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필요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1: 예.
0: 그런데 그거를 제가 월요일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당이 10년 동안 당의 간판이 28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비대위가 섰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임기를 채운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1: 한 명도 없어요.

0: 있습니까?
1: 예, 여섯 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한 분도 없으세요. 14개월 하신 분이 최대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끊임없이 비대위를 만들고 끊임없이 흔들고 그랬는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이 당대표 자꾸 사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예.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가 정치적으로 미숙한 철없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그 직을 내려놓으려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0: 예,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1: 선거에 대패를 했거나 이번 선거는 참패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통령과의 관계가 최악이거나
0: 예.
1: 세 번째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 어느 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예. 맞다나 그냥 앵무새 같은 발언을 똑같이 반복하는
0: 맞습니다.
1: 겁니다.
0: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대추도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0: 상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5: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밀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목요일인 내일도 하늘 표정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많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 서울은 31도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쭉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암사대교 까지 차량도 많습니다. 내부순환도 따라 성산 쪽으로는 종암과 기름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고장차 지금 견인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는 홍지문 터널 중심으로 각방향 오고 가는 차량들 많아서 정상속도 안 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만 많이 밀리는데요. 군자교를 중심으로 중랑교,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3: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폐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4: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새해배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런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6: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2: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여식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고 한 총리도 열심히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1: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첫 출근길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대격변 시기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했다며 정부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첨단 산업 투자는 더욱 과감히 추진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적극 나서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또 청년들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당장 이번 달부터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 환전 주문

0: 가능해집니다.
1: 또 다음 달에는 일주일 단위의 단기 육아 휴직도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 이번 달부터 1월 1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뺀 평일에는 은행 간 외환 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열립니다. 수출입 업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 건데,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경우 앞으로는 급한 이슈가 터져도 한차선 방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납입 역시 지금의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 한도로 전환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대상 기업도 지금의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한 달 이상 사용해야 받던 육아휴직급여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써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지금의 3개월에서 최종 6월분으로 바뀝니다. KTX와 SRT 등 모든 철도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도 다음 달 출시됩니다. 이와 함께 LTE 이용자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하고, 나에게 맞는 행정 업무가 뭔지를 대신 찾아주는 AI 정부 24 서비스도 하반기에 본격 제공합니다. 또 오는 9월까지 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고,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 이용자에게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적용하는 것도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원달러 환율이 1,555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549.8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 속에 오전 한때 1,559.2원을 기록하며 1,560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출업체의 달러와 매도 물량과 당국 미세 조정 경계감으로 1,55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전날보다 5.5원 오른 1,554.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권의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면서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며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그리고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맞는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0: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608억 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1,37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615조 1,456억 원으로 5월에 비해 1조 7,576억 원이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1: 네,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고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일은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은 주 후반부터 다시 북상하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만 반복하다 다음 주 월요일쯤 정체 전선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0: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 1년 가까이 지난해 지금 이 도로나 시설물 등은 많이 복구가 됐지만 아직 일부 피해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앞둔 주민들의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지난해 경기 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가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 저기는 뭐 차가 8대가 떠내려가고 또 저기 저 우리 사돈 집께는 또 그 도로가 또 툭툭 떨어져 나가고 다리

0: 산사태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캠핑장 역시 사실상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근에 무너진 하천둑에는 포대에 흙을 채워 임시재방을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주민들 걱정도 큽니다.
1: 아직까지 복구하는 데가 있어서 다시 비가 폭우가 많이 오면 그게 다시 손실될 게비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걱정들을 하지도 임시 해놨으니까는 그게 도로 떠나갈까 봐.
0: 가평군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경기도 김포 경인 아랍뱃길 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인 아랍뱃길 수로에서 30대에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서울 강서경찰서가 오늘 새벽 1시 반쯤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인근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을 훔쳐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서 오수관을 청소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오수관 내부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여권 내부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6: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7: 예, 우선 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던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6: 이번에 그 광주 행사
8: 보고 정말 뭐
6: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5: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10: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5: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0: 인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번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3: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4: 당의 통합, 또 연대,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의 기초에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6: 정청래 것. 민주당
5: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3: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징계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졌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7: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8: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7: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9: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1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9: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7: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11: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7: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12: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0: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이 조롱성 구호를 외쳤던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구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3: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입니다.
3: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2: 그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5: 무조건 죄송합니다.
6: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5: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2: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7: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4: 광주일고 야구부 감독입니다.
7: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직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구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당초 오늘 광주를 찾으려 했지만 광주일고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사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두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재구와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은 오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서 최근 불거진 이 배재구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구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타이완 통일과 강군 건설을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에 내부 결속을 촉구하며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8: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정세의 위험과 도전, 풍랑을 부각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9: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입니다.
8: 지난 105년을 찬란한 역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시 주석은 강국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8월 건군 100주년 목표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인류 군대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원로들의 버금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9: 타이완 독립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조국 통일 대업을 굳건히 추진해야 합니다.

0: 조국통일大业.
1: 그러나 군부 숙청에 따른 사령부 와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강군 건설과 타이완 통일 모두 당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4연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 2% 하락하면서 8,30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 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종료에 증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뭐 수출이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호조도 있었고 뉴욕 증시도 강세를 이틀째 보였거든요. 근데 네. 왜 이제 코스피 내렸을까요?
4: 최근 한 달간 놓고 보면 국내 증시가 왜 오르고 왜 내리느냐 특별한 재료적인 측면은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S7이라고 말하는 7개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네. 여기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중간지주회사 SK스퀘어. 이 일곱 개 종목이 크게 오르면 그냥 증시가 크게 오르고요. 이 일곱 개 종목, 그중에 삼전닉스가 역시 대장이겠죠. 여기가 하락하면 또 크게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좀 맹목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법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일곱 개 종목 중에서 뭐 올랐던 종목도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고 그러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는가. 여기도 어떤 재료적인 어떤 것들은 없었고요.
2: 네.
4: 외국인 투자자가요. 올해만 178조를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거의 150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상당수 거의 조 단위의 뭐 주식을 팔았고 이걸 개인이 받았는데
2: 네.
4: 개인이 받는 와중에서 잘 못 받은 거죠. 뭐 이렇게까지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지수도 빠지는 이런 형국이고요. 당장 내일의 전망으로도 해보자. 만에 하나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막 개인들이 가가지고 일곱 개 종목, S7, 아니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리면
3: 예.
4: 또 내일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적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 없거든요.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역대급일 텐데, 물론 약간 잡음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뭐 100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삼성전자 성과급을 주잖아요. 아마 그걸 제외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기는 한데 실은 이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알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적인 요인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3: 그 국민연금 이제 7월이 되면서 리밸런싱에 나설 것이다. 오늘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망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50조에서 60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 네.
3: 국민연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이제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매도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4: 네.
3: 오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4: 저는 거의 영향 없었다고 봅니다.
3: 네.
4: 국민연금이 일단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주말부터 국민연금이 직접 등판해서 강력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매도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들이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이 불이익이 갈 일은 없게 하겠다. 국민이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아니라 이 정도로 상당 부분 자기들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라는 책임을 받을까 봐 이제 전전긍긍했던 모습이었었는데요. 국민연금도 과거에 리밸런싱하는 모습을 좀 보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뭐 열흘을 판다든가 2천억에서 뭐 하는 걸로 뭐 5일을 뭐 아니면 20일을 판다든가 하는 방식인데 오늘도 보니까 한 2,100억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2: 네.
4: 국민연금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100억 여러분 크게 느끼신 겁니까? 지난 주말 보면 하루에 7조 8조 외국인이 팔았고요. 이거를 개인이 또 7조 8조원어치 샀어요. 7조 8조 판 외국인과 오늘 2천억 판 연기금. 연기금이 무슨 뭐 국민연금이 역할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50조 매도 아니면 70조 매도도 얘기합니다. 현재 8천대로 만약에 이제 가정해서 리밸런싱을 하면 팔아야 될 뭐 주식 규모가 50조, 9천으로

0: 코스피가 오히려 올라가면 7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나온 국민연금의 반응을 놓고 보면 제가 보건데 그 기간을 상당히 늘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시장에 충격이 없게 할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거의 역할도 없고요. 국민연금이 자기들도 스스로 만약에 어떤 자기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까 봐 고민을 하는 이것도 좀 웃기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열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 코스피가 이제 두 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4,200대에서 8,400선까지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0: 저는 좀 쉬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은 줄 알았지만 네. 막상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날 때 엄청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흥분 상태 등과 함께 되면서 돈들이 쏠렸고요. 또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오면서 전 국민이 이제 삼전 닉스에만 올인한 현상이 나왔고 그러다가 못해 아까 말한 7개 종목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다 땡겨 올라서요. 그 아까 말한 그 7개 종목이 거의 시총 10위 안에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들이 거의 전체 코스피의 70%를 차지하니까 이들이 올라가서 결국 4천이었던 것이 이제 9천까지 가게 된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아마 실적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뒤통수를 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나와야 현재 투자자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탄력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느 전망치를 비트하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면 저는 상반기만큼의 뜨거운 반응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예.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월 수출액을 보면 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로 넘었다고 네. 하는데 이 수치가 이제 세계 네 번째라는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이 반도체 생산이 전월보다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0: 그렇죠. 이 두 개의 좀 상반된 지표이기는 한데요. 월 천억 달러의 수출이라는 건 꿈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쭉 천억 달러 하면은 1조 2천억 달러. 그럼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도 1조 달러 수출을 돌파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1조 2천억 달러를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천억 달러 중에 거의 47% 정도가 반도체가 이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경제의 절반 그리고 뭐 연관 효과까지 하면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책임지는 그런 거를 확인했었던 그런 수출 지표였었는데 앵커가 말씀하셨던 이 산업 생산 자료는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반도체 산업 생산 5월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4월에 비해서 10%가 감소한 걸로 나온 거예요. 아 이것은 액수는 상당하다고 쳐도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 3월보다는 4월. 당연히 6월은 5월보다도 더 늘어났겠고 뭐 7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훨씬 더 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공급 부족
0: 주가도 상태니까. 그걸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데 5월에 산업 생산 특히 반도체 생산이 10%가 줄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저효과라고 해서 3월과 4월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4월이 4월 5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조업일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게 반도체는요 24시간 돌아가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뭐 조업일수가 5월달에 쉬는 날이 많아서 빠져서 생산이 줄었다라는 거는 좀 터무니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왜 빠졌나 전 수급을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유를 하나 좀 붙이자면
2: 예.
0: 저는 뭐 어제 나왔었던 이 산업 생산이 5월에 왜 10%가 줄었지 이걸 좀 보면서 만에 하나 이제 다음 달이 되면 6월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까지 또 한 번의 이런 감소세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는 계속해서 수급 막 불균형하고는 있지만 아, 그런데도 이게 전월 대비 생산폭 감소가 뜨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럴 대목도 있어서요. 뭐 5월 거는 넘어갔다 쳐더라도 다음 달에 나오게 될 6월 산업 생산 중에서 반도체 이 생산 지표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면 1560원 선 턱밑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매일 연일 뭐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0: 그 원인을 이제 찾으려고 거의 1년 반 이상 뭐 저마다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떠나갔었던 전 한국은행 총재 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서학개 때문이다라고 말해서 논란도 나오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요.
1: 네.
0: 현재 놓고 보면 왜 저렇게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느냐. 저 1550원이라는 때 레벨은요. 앵커도 이야기했지만은 2009년 1월 정말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엄혹했던 시절에 보였던 게 1550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현재는 위기도 아닌데 세계 금융위기급보다도 더 높은 환율입니다. 장중엔 1559원도 찍었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현재 추론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같습니다. 왜 이런 추론을 하냐면 지금 약세가 저렇게 초약세가 나오고 있는 통화 두 개가 우리 원화하고 엔화거든요. 근데 엔화도 일본의 금리도 최근에 1%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미국과 많이 벌어져 있고요.
1: 네.
0: 우리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가 너무 커서 나오는 시장에 대한 발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모두 역대급의 아주 대미 투자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고 뭐 우리는 발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두 개가 좀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개로 압축이 된다면 하나 정도는 없을 수가 있죠. 바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7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매파적 발언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인상도 해야 되겠고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환율이 좀 무서운 게 우리 외환 보유가 아주 튼튼합니다. 여기에 서학개미 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달러 자산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외환 당국자들 또 정부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이게 어떤 임계점으로 말하는 1560원 나아가서 1600이라는 레벨을 찍게 되면 실질적으로 없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뭐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환투기 세력에 대한 진입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는 환율 안정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7: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8mm입니다. YTN 뉴스 FM.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0: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1: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0: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4: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5: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4: 어,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5: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3: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3: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4: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0: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1: 뭐라고? 11조?
2: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2: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3: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11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11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3: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또한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2: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0: 결론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11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게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11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1: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0: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0: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들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 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0: 협의형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리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성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간 소송, 뭐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결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0: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1: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왔는데요. 목요일인 내일도 하늘 표정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요란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내일 서울은 22도로 시작하겠고요. 서울과 대전, 광주와 부산은 30도까지 오릅니다. 이번에 내리는 소나기 양 제법 많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그래도 8시를 가까이 하면서 차들이 많이 부쩍 줄었는데요. 내부순환로 위로 양방향 이제는 큰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나 의정부로 갈 수 있는 동일로 위로도 교통량만 꾸준할 뿐 이제는 크게 정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가정길 신당역 쪽으로 사가정역 가까이 하면서 짧은 지체 보여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가양 대교까지 속도 줄이고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지납니다. 노들로 따라 성산대교 가는 길은 여의도권 내내 정상 속도 못 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5: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6: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7: 괜찮습니다.
4: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8: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6: 문재인 전 대통령의
8: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4: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9: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4: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10: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선처해 비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4: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11: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3: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14: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6: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4: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2: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2: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15: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필요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12: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6: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7: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맡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18: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17: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17: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9: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20: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2: 조선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입니다.
20: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0: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0: 현장은 폐문 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없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전 장관과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합특검이 정치 탄압과 공소창작을 한다며 법 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종합특검이 정권의 위기를 덮고 꼬리를 흔들기 위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하다 참다 못한 내란 특검에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만약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제주도에는 시작부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정체 전선이 닿지 않아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장마권에서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제주도에 걸쳤던 비구름이 점차 남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새벽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상 범위도 넓어지면서 남부에는 어젯밤부터 중부에는 오늘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 정체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5: 홍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확대됐고 이에 따라 중부 지방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3: 올해 장마 시작은 관측일에 세 번째로 늦었지만 중부 지방만 놓고 보면 7월 장마는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첫 장맛비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쪽이 장맛비로 흠뻑 젖은 것과 달리 수도권은 다른 풍경입니다.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충청까지만 북상하고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맛비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 다시 북상할 걸로 보여 수도권에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로나 시설물은 많이 복구됐지만 아직 일부 피해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앞둔 주민들 걱정도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지난해 경기 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가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7: 작은 노는 뭐 차가 8대가 떠내려가고 또 저기 저 우리 사둔 집께는 또 그 도로가 또 툭툭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넘고.
6: 호사로 가득했던 도로는 말끔해졌고 콩두리째 뽑혀나갔던 전봇대도 다시 설치되는 등 많은 부분이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피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8: 당시 폭우로 인해 이렇게 다리의 난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현재는 안전을 위해 다시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창문이 부서지고 집안이 무너진 주택은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겨진 채 폐허가 됐습니다.
9: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6: 지난해 산사태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캠핑장 역시 사실상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근에 무너진 하천둑에는 포대에 흙을 채워 임시 제방을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같은 피해

0: 피해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주민들 걱정도 큽니다.
1: 아직까지 복구하는 데가 있어서 다시 비가 폭우가 많이 오면 그게 다시 손실될 겸이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걱정들을 하지도 임시 해놨으니까는 그게 도로 떠나갈까 봐.
0: 가평군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인근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새벽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4: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전주시 송천동 아파트에서 오수관을 청소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오수관 내부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해가스 중독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한때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3: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돼서 3시간 동안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도로 위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H빔으로 불리는 건축 자재인데 아침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위에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자재 가운데 하나는 승용차와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 인근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돼 3시간 정도 수습 작업이 이어졌고 그 사이 인근을 지나는 차들은 일반 도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를 뒤늦게 확인한 화물차 운전자가 급히 갓길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에서는 9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옥상 냉각탑을 해체하는 용접 작업 과정에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

0: 실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7월 1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데니보이 데니고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7월 1일 수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이게 데니 데니인데 데니 보이를 데니 구씨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0: 재밌네요. 네. 곡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같기 때문인지 데니 군은 이 곡을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곡을 직접 부른 음원도 발매한 바가 있죠.
1: 아, 뭔가 근데 인테라는 노래도 있을 만한데.
0: 인테.
1: 왜냐면은
0: 있을 수 있죠.
1: 그 너의 아내 이런 이탈리아 뜻이니까 있을 만도 한데.
0: 인테가 부른 인테.
1: 너의 소개. 다.
0: 데니 군은 올해로 한국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2일 대구부터 시작해 어제 6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까지 전국을 도는 10주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곡을 보니까 1부에서는 현대음악가 막스 리히터가 새롭게 편곡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등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가 합류해서 클로드 볼링의 이 바이올린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조지 거슈인의 거슈인 모음곡을 연주했고요.
0: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구성이었는데요. 평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데니구의 모습을 이 연주에서도 보여준 것이죠. 데니구는 지난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과 재즈, OST,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 예, 흔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여러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니 군은 클래식 연주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라는 것.
0: 심지어 그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대중음악 뮤지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죠.
1: 어떻게 보면 정통 클래식 연주자라기보다 대중음악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 의외로 또 이런 활동 중에서도 정통 클래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
0: 그의 연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Just You, 데니 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 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Just to You, 데니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데니구는 사실 클래식 전공을 결심한 시기가 무척이나 늦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자랐고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참가한 어느 캠프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0: 의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바이올린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1: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다행히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요. 이후 엄청난 연습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그는 비올라 연주자 리처드 용재원이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서 디토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국에 정착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클래식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0: 예, 그의 정통 클래식 연주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샤콘느,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전 남편은 건설자재 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4살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에게 풀었습니다. 수시로 폭언을 했고 갈수록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 역시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는 협의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3교대를 돌면서 저 혼자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사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빚이 많은 걸 고려해서 제가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죠. 그 대가로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교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예,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느닷없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9년치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무시하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이런 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면서 양육비 문제 다 매듭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9년이 지나서 갑자기 소장을 받으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갑작스럽게 9년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재산분할 포기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를 연계한 경우라도 네.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의 포기와 규모, 양육비 미청구 합의의 내용, 네.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양육비 각각 별개인 거여서 뭐 물론 이제 뭐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니까 양육비 없는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합의서에 문구를 썼으면 모르지만 네, 재산분할 포기하 다고 해가지고 양육비 뭐 이후에 청구 못하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에 예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 걸로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작성해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는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 네.
2: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혼할 때는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양육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해 준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조서니까 어쨌거나 법원의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위한 어떤 금액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양육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대방이 청구를 해왔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멸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9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 없는 걸까요?
2: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도 하고요.
1: 네.
2: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또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7년이 지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이제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2: 자녀가 4살 때 이혼을 했고 이후 17년이 경과했다면
1: 네,
2: 자녀는
1: 네.
2: 현재 21세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입니다.
1: 네.
2: 그렇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1: 네.
2: 현재 성년으로부터 네.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산분할 포기랑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그 효력이 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만약에 양육비 부담 조서 따라서 작성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조서의 효력은 생깁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육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의 양육비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양육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최근 온라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녀가 6개월 전부터 큰맘 먹고 예약해둔 해외여행을 취소할 처지에 놓였다는 건데요. 교수 개인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하필 기말고사 날짜와 여행 일정이 딱 겹치게 된 겁니다. A씨는 우리 아이 잘못도 아니고 교수 사정 때문 아니냐면서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수수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수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대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시험 방식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재량권과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 영역에 속합니다. 교수가 고의로 학생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일정을 바꾼 게 아니라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만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거부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여행을 갈지 기말고사를 볼지는 성인인 학생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니냐, 학부모가 대학까지 개입하는 건 과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대학생은 법적으로 엄연한 성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무엇을 우선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임까지 감당해내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에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낮에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모레부터 다시 북상해 제주에 비를 뿌리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밀리는 구간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동부간선도로도 이제는 여유가 많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남산터널 1, 2, 3호 터널 지나는데 강남 쪽으로 가기 수월하고요. 지금 태계로 따라 서울역 쪽으로는 태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 그리고 서울역 사거리 쪽으로는 신호대기에서 속도가 약간 줄어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지나는 서울역 방향으로 광희동 사거리에서 태계로 5가까지도 비교적 원활하고요. 동으로는 동호대교 북단 가는 길 장충체육관에서 약수역까지 차 간격 잠시 줄이고 있고요. 금호역에서 약수역 쪽으로는 간간히 서행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전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 하루 사이의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4: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3: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5: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3: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음바페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며 프랑스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2: 메시와 득점 공동 1위에 오르면서 지난 대회에 이어서 치열한 득점 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6: 음바페의 득점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스웨덴과의 32강전, 개인기로 전반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엔 동료가 찔러준 공을 밀어넣어 프랑스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3경기 연속 멀티골이자 이번 월드컵에서만 여섯 번째 골입니다.
7: 음바페가 골을 넣으려고 거기 있었고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팀을 승리로 이끄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훌륭한 팀워크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축구팬입니다.
6: 음바페는 여섯 골을 먼저 기록한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만 9경기 10골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고 메시가 보유한 통산 최다 골과의 격차도 한 골로 좁혔습니다.
7: 저는 메시가 앞으로도 계속 골을 넣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게 될 팀들과 우리의 목표인 결승 진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만 집중했습니다.
6: 지난 대회에서도 1위를 다퉜던 메시와 음바페가 득점 경쟁에 불을 붙인 가운데 노르웨이 홀란도 5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홀란은 코트 디부아르와의 32강전 1대1 동점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노르웨이를 16강 무대에 올려놨습니다.
7: 모든 건 혼란의 공입니다. 누구와도 그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골잡이입니다. 솔바켄 노르웨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6: 멕시코도 퀴뇨네스와 히메네스의 골로 에콰도르를 2대0으로 물리치고 8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는 여야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2: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물론 여야는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9: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0: 민건영 더불어민주당
9: 내놓은
0: 의원입니다.
9: 자료도 엉망이에요.
10: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0: 주재호 국민의힘 내용을 의원입니다.
10: 그런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8: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1: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의원입니다.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2: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8: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13: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모르십니까?
14: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5: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0: 것이라면
15: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6: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8: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내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데 대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윤상현 특위위원장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 CCTV에는 피해 남성이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막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7: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 막아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8: 난장판이 되어 있고 재떨이가 소요돼가지고
0: 인근 상인입니다.
18: 탁자 의자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17: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9: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0: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금년도 1조 볼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2: 강원찬
1: 발표 때
2: 산업통상부
1: 오다미스트 당시에는 가졌다.
2: 무역투자실장입니다.
1: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0: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치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3: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 9기에 달라진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5: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6: 대전 서울청 세정과 주무관입니다.
5: 당일에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4: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등 민선 9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여름 휴가철 자차로 인천공항에 갔다가 주차에 애먹었던 적 있으신가요? 직원 주차 특혜로 주차난이 심해졌다는 사실이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자 인천공항은 오늘부터 직원 정기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 절반만 다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8: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9: 인천공항 이용객입니다.
8: 한 세네 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7: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공항 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10: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7: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0: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1: 걸어서 한 20,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근무 그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흔히 열매, 결실과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계절을 물어보면 가을을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나고 있는 이 계절, 여름도 그런 계절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뜻의 순우리말 열음이 변해서 지금의 여름이 된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 힘을 다해 초록을 키워내고 결국엔 그 귀한 결실을 보는 계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까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에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2026년 이 여름, 내 인생 가계부 위에는 과연 어떤 소중한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알찬 열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여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재무 과수원 제대로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그렇죠. 흔히 인생을 계절의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자, 두 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체감상으로는 좀 가을 정도 돼가지고 뭔가들 이렇게 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서 뭔가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아직 씨 뿌리는
1: 네,
0: 시기다.
1: 맞습니다.
2: 한 평생 뿌리기만 하고 계시고 있고요. 내가 1년 12달 4계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변함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저희는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따뜻한 봄날을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0: 매일 돈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재무 설계하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거두어들인다라는 이 만족감을 참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조금씩 비축을 해가다 보면은 현명한 겨울나기가 가능하겠죠. 오늘도 두 분에게 풍족한 노후 대비를 위한 알찬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실 거죠?
1: 네.
0: 좋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점검, 재무 점검, 보험 상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민들 적어주시면 전문가 도움 도와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650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보장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고민입니다. 무작정 기존에 들어뒀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제 보험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기존의 것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자, 굿모닝 굿나이프의 재무설계 명장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1: 사실 올해로 제가 19년째 이제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이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와 어떤 상담을 하냐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험을 조정이나 해지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지금도 아마 많은 고민을 갖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험 해지하기 전에 보험 리모델링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2: 네,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100% 찾진 못할 거예요.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은 보험 해지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보험의 유지 기간을 체크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 조정이 필요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근에 2년에서 3년 사이 가입한 보험하고요. 한 13년 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 납입기 한 7년밖에 안 남은 보험. 이 둘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은 보험은 조금 더 해지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거죠. 한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은 10만 원짜리 보험을 해지하고 추가로 5만 원짜리 보험을 30년 납부를 가입을 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긴 했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이상으로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당시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리나 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나 아니면 향후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까지 계산을 좀 하셔야 하고요. 납입이 오래된 보험을 굳이 해서 손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뭐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주계약을 감액을 해서 보험료 자체를 줄여서 좋은 보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0: 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겠죠.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나 아니면 중복된 보장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입원일당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특약만 조정을 한다면 좋은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의 해지가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가입한 지 얼마 안된한 2, 3년 정도밖에 안된 보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지를 결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지가 오래된 그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손해도 막심할 수 있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귀한 특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두분 팀장님이 이거 짚어주셨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 암 진단비랑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다.
0: 맞아요.
1: 그 시기가
2: 맞습니다.
1: 언젠 거죠?
2: 대략 2019년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9월 정도까지, 그 사이에는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거의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한 7년 전 정도에 가입이 가능했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보험이 내가 가입한 좋은 특약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보험료 조금 부담되고 아니면 새로 나온 게더 좋다라는 권유에 덜컥 해지하고 가입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꼭 해지 전에 전문가의 상담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험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더 효과적인 보장이 있는지를 파악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 보험의 암 진단비 그리고 급성신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한 3천만 원씩 있어요. 근데 여기 암 진단비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유지 기간이나 보험료 등을 따져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런 진단감을 일부러 감액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는 이제 보완의 의미로 보장의 범위를 넓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지 하고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때는 기존 보험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이 암, 뇌출혈, 신경색인데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또 암, 뇌출혈, 급성신경세.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증액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전체 내역들을 좀 따져보고 보험을 정말 해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군들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상품군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내 입장에서 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해지를 결정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세 번째는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상품군을 결정할 때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품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에 대한 설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꼭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2: 최근에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과거에 건강할 때 가입한 보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상담하느냐에 따르겠지만 그 상담하는 분께서 이 보장의 범위가 또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리를 권유받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비싼 또 간편보험으로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는 건데 물론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이유는 그 사이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의 혈관계 기저 질환이 안 좋아져서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도 아니고 뇌졸중 정도면 뇌경색과 뇌출혈 합쳐진 그래도 중간 정도의 보장이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좀 저렴하게 가입했지만 보장의 범위가 뇌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정리를 해서 또 보험료가 비싼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래서 보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장

특약의 범위를 그 특약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체크해 볼 수도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소비자가 혼자 판단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험 해지 전에는 보험에 유지 기간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유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무작정 해지가 아니라 남은 기간 감액이나 특약 삭제를 통해 그동안 냈던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자. 다음은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 상담 후에 꼭 따져봐야 된다. 끝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내 건강 상태, 그동안 내가 작은 질병, 질환으로라도 병원을 다닌 바가 있다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은 훨씬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고민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어떤 분께 어떤 내용으로 써주신 사연일까요?
1: 네, 제가 서두에 보험은 어떤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40대 여성 청취자분은 올해 초에 지인으로부터 재무 상담이나 보험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일부 정리를 하셨고 신규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는데요. 지난달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당시 보험의 리모델링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행했던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는지가 되게 궁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뭔가 더블 체크를 하고 싶으셨나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더블 체크. 네. 과거에 진행을 했지만 현재도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재 청취자님은 이혼 후에 자녀 한 분과 생활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합계 보험료는 매월 62만 원으로 현재 청취자님의 수입의 한 20% 정도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험료는 소득의 한 10에서 12, 3% 정도를 권해드리는데 일정 부분 좀 많이 넘어간 상태고요. 보험료로 따지면 일단은 4건에 43만 원이었고요. 고등학생 자녀분의 보험료는 3건에 19만 원이나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2건의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암통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는데 아무래도 남편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족력에 따른 암보장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암종신보험 그리고 암통원비, 암입원입당 등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고 아직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기까지는 좀 그렇죠. 시간이 걸릴 테니까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대비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이유도 납득이 되고요. 암 가족력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암 치료받고 생존해 있을 때 충분하게 생활비도 쓰고 치료비도 쓸 수 있게끔 가입하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소득 대비 지금 보험료가 높아요. 한 20% 이상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두 분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1: 이번 청취자님 상담을 통해서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과 공감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암과 이 가장의 사망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암보장을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에 가입한 보험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기존 유지 중인 보험 중에 80세까지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0: 효과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암 종신보험을 통해서 4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제 19만 원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종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암 보장도 종신을 받지만 그 외에 사망 보장까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담을 할때 이제 그 당시에 암 진단 시 통원이나 입원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로 가입한 암 통원비, 암 입원비에 대한 보험이 매월 5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발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상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보험들에 되게 혹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더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사실상 암이 발병됐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암으로 통원도 하고 입원도 한다. 그러니까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암 통원, 암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암 집중적인 치료로 입원 이당으로 25만 원. 그리고 암 직접적인 치료로 통원 이당 5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A보험사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3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당시 설계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암 진단 후에 한 10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일단 25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암 진단받고 나서 통원을 한 10회만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네 하고 선택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아니, 저도 내용을
0: 맞아요.
2: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보험료 저렴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입원이나 통원할 때 보상 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청취자님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보험 해지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0: 맞아요. 우리가 앞서도 알아봤지요. 보험을 변경을 해야 될때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종의 복습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네.
0: 주관식으로 이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1: 아,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다이렉트로 공부를 잘 하셨는지.
2: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보험 해지할 때꼭 기억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유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가 많다면 납입 기간 얼마 안 남았으면 일단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셔라. 두 번째, 요거 대체 가능한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끝에가 뭐였죠? 내 건강 상태 체크해봐라. 아, 지금 좀 살짝 컨닝해봤어요. 어쨌든 요것까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수장 양수진 아나운서의 정확한
2: 아,
0: 답변이었습니다.
2: 당당하진 못했어요.
0: 살짝 컨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자, 한 가지씩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선 신규로 가입한 지 6개월 정도로 된이 보험은 보장 기간이 좀 짧고 납입해야 할 기간이 길죠. 두 번째, 이 보험을 대체해서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암통원비 특약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해서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현재 대학병원의 암 진단 후에 평균 입원 기간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짧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더라고요.
2: 되게 짧게 입원하네요.
0: 그렇죠. 그럼 암에 대한 입원비 1일당 25만 원은 최대로 만 10일 정도를 했을 때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죠. 그죠? 반대로 암 주요 치료비는 1,000만 원을 동일 기준 40세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비갱신형으로 90세까지 보장안을 만들었을 때 A보험사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가 2만 3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상욱은 저희 청취자님께 이암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1: 네, 굿모닝구나 대표 코너 속의 코너, 자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정확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 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선 뭐 특약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이 진단받고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 등을 연관 1회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암 수술까지 했다면 암 수술비 1천만 원에 항암 치료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암 통원에 대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갱신형이었다면 이번에 이 새로 해드린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암 통원이나 암 입원비는 이 횟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암 주요 치료비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시 각각 진단금을 연간 1회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저 김충남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정상욱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아, 든든합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한 보장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뭐 암 진단받고 평균 입원 기간이 매우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써야 되는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로 각각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가 훨씬 더 대체 가능한 좋은 보장안이라는 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그것도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줄이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진짜 중요한 팁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0: 네.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너무 좋은 치료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핵심 기술 중 한 가지는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복강경 로봇 수술은 다빈치와 레보아이 로봇 시스템입니다. 정말 신경, 그러니까 정밀한 신경 보존이나 그 다음에 좀 흉터나 회복 시간 등 통증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한번 수술할 때 비용이 700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레보아이 로봇 수술 비용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 비해서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는 비율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이 아니고 다빈치만 적혀져 있다면 레보아이 수술을 했을 때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요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복잡한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2: 보죠, 보죠.
1: 네, 코너 속의 코너 우리의 선택은 자 바로 앞서 소개한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이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다 안 가리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2: 네.
1: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암 치료비 중에서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비급여 로봇 수술이나 표적 항암 등 이런 비급여 항암 약물의 보험료로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암 진단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완할 때 이런 주요 치료비로 보완한다면 암에 관련해서 가족력이라든지 신규 보완을 하는 분들은 지금 꼭 기억해 주셔서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같은 것들을 하나만 특약 단독 가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분처럼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일부 또 추가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 청취자님 그 고교생 자녀 때문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청취자님 총 종신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월

0: 168만 원의 보험료를 6개월 동안 한 168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향후 6,500만 원 이상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보험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우선 청취자님의 사망보험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청취자님이 70세가 되는 시점, 자녀분 나이로 30세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순수 소멸성 보험으로 정기보험 형태로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매월 보험료가 2만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총 480만 원의 비용을 쓰고 1억 원의 사망 보장을 7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망 보장은 이걸로 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가족력을 통한 이 암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3천만 원과 추가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고가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드렸습니다.
1: 네, 추가적으로는 자녀분 보험도 기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아쉽게도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과 암통원 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좀 보험료를 줄여서 청취자님과 동일하게 보장안을 구성했음에도 총 보험료는 12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국은 청취자분과 자녀분 기존 62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매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드렸고 소득원의 한 10% 정도로 적정한 보험료까지 맞춰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의 내용은 종신 사망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까지 더 높은 사망 보장이 정기보험으로 보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생존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건강보험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드렸습니다.
2: 좋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통해서 보험의 디테일을 살린 개선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30만 원 가지고 청취자님이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2: 와이텐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보험 점검 통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지출 아낄 수 있던 청취자분 보험료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또 풍성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요?
0: 청취자님은 이번 상담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19년 이상을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나가야 할 보험료 대신 이 기간 동안에 청취자님의 노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님도 일부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매월 30만 원과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준비 자금으로 15만 원의 추가 저축까지 잘 하고 계시고 최근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 변경되는 현금 흐름에 조금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서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아마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가성비 떨어지던 보험 막 그냥 꾸역꾸역 유지만 하시다가 전문가 만나서 보험료 낮추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상담까지 싹 해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요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보험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차이로 몇십 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는 가장 넓게, 보장의 기간은 가장 길게.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으면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상품들이 우리 가정의 오늘의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본조비의 Alway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에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낮에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모레부터 다시 북상해서 제주에 비가 뿌리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성수대교 성수분기점 쪽으로 갈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 위로는 크게 밀림이 없습니다. 정상속도 내고 있고요. 같이 가는 동일로도 성수 쪽으로 가는 길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는 교통량만 많은 정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위로도 수월하고요. 국회대로 따라 안양천길 쪽으로는 목동 운동장 위에서 반대쪽으로는 화곡 고가 위에서 주춤거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진원 기자입니다.
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11: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12: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13: 건강 괜찮습니다.
10: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11: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12: 문재인 전 대통령의
11: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10: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14: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10: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15: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에 빚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10: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6: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맡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17: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18: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16: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16: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9: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검증한다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0: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고
21: 민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0: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22: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21: 주진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2: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19: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2: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3: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4: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5: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2: 김정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0: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6: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7: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2: 영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0: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내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2: 강한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11: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세계 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치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차 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9: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3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2: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

0: 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서도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에게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3: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팬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2: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5: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저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1: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7: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8: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9: 정명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6: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선은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10: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0: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1: 이 조항만이 아니고
2: 준성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홍보위원입니다.
1: 규정과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3: 무조건 죄송합니다.
2: 권우영 배재구 야구부 감독입니다.
3: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0: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4: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2: 주윤재 광주일구 야구부 감독입니다.
4: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0: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제주도에는 시작부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장마권에서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제주도에 걸쳤던 비구름이 점차 남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새벽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상 범위도 넓어지면서 남부에는 어젯밤부터 중부에는 오늘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비구름 때가
2: 확대됐고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중부지방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6: 올해 장마 시작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었지만 중부지방만 놓고 보면 7월 장마는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첫 장맛비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쪽이 장맛비로 흠뻑 젖은 것과 달리 수도권은 다른 풍경입니다.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충청까지만 북상하고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맛비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 다시 북상할 걸로 보여 수도권에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하는 건 전혀 뭐 새로운 일이 아닌데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시간표상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3: 이재명 정부에서
2: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3: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뭐 국민 통합입니다. 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주요 세력이 됐는데.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이 대통령하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0: 단독으로 회동을 하는 거는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분위기는 좋았죠. 저는 이제 두 분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아 탈이 참 좋다.
0: 탈이 좋, 탈이 좋다고요?
2: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 얼굴 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한테 탈이 좋다라는 게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표정과 제스처를 잘 취하는 거 이게 이제 탈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두 분이 뭐 좋은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있었어요.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서로 약간의 감정 섞인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 그 캠프에서는 뭐 문준용 취업 특혜 막 이런 거 막 뭐 제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게 막 쌓여가지고 예전에 이제 경기지사 문재인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경기지사만 빼고 안 데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막 이런 약간의 앙금들과 최근에 이제 갈등까지 있는데 엄청 포옹하고 악수하고 또 걸으면서 뭐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예. 물론 뭐 다정함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넘지 말자. 이게 뭐 지지자들끼리도 너무 이제 멸칭 쓰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두 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반가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탈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지금 과열되는 상황이라 더 주목이 됐는데 뭘 드셨을까 궁금했는데 일단 비빔밥하고 민어탕을 드셨다고 그러네요.
3: 그래서 뭐 식성에 맞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황이나 메시지에
2: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3: 식성에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뭐 여러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웃고 뭐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는 평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개파 당내 개파 수장 두 분이 그런 지위에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0: 개파 수장끼리
3: 그렇죠.
0: 만났다?
3: 그러니까 마치 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이제 출마 예정인 분들 또 출마 선언한 분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꾸로 이제 응원 세력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자막에도 보니까 이제 명문대전 이렇게 돼 있던데 실제 두 분이 만나서 주고받은 말 내용을 보면 웃고 일단 명분삼아 던진 말 속에도 상당히 뼈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그 공개 만남을 보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바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화합을 위한 뭐 미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갈등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한 예. 그런 결과를 끌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일단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 이걸 이제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서 구조적 다수를 향한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미묘한 좀 차이도 느껴지고요.
1: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단합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민주당이 단합하고 예. 그 위에 민주 진보 세력이 또 단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빛의 혁명 세력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극복한 다수 그 이제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합을 하고 그러려면은 소위 말하는 코어가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어를 좀 중심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 하지만 방점은 어디 찍혀 있었냐? 구조적 다수 확장하고 뭐 이미 예. 구조적 다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쓰자면은 이제 뭐 예. 증축 내지는 이제 재건축 이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한쪽은 코어에 좀 더 방점을 찍었고 한쪽에서는 확장에 좀 더 방점을 찍었고 예.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단합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가 저는 드러났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서로 배척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가 됐든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지금은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일치를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일단 두 분이 그 이제 한 분은 사실 나라의 지도자시고 한 분은 이제 원로시잖아요. 그런데 대화 내용 공개된 대화 내용만 보면 실제 상당히 진영 내 문제 위주의 대화가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이제 두 분이 비공개에서 그런 대화들은 하시고 공개에서는 전 국민이 화자라는 전제하에 상당히 그 명분론적 대화를 하실 텐데 예. 이번에는 그냥 드러내놓고 진영 내 어떤 문제를 주된 화제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이례적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화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하고 좀 달라졌어요.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대세론을 갖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는 이제 쫓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지 시장은 사실은 이제 선명성을 되게 강조했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좀 두루두루 같이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 측에 성남시장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기득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지금 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영 내에 어떤 다수를 점하기 위한 프레임 싸움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점잖게 말씀들을 주고받으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통합을 당내 통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군가 통합을 해치는 이 주된 세력이 있다라고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네, 전 해봤어요.
0: 그렇게 들으셨군요. 자 그리고 오늘 문 전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이제 그게 지금 주로 얘기가 되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네.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그러게요. 뜨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지금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알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꼭 뭐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뭐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살짝 우려를 표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전에 윤기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당내에 분란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예,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나는데 비빔밥을 먹는 걸 처음 봤어요. 비빔밥은 보통 야당 대표랑 먹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합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뭐 예. 그래서 이렇게 메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한 거를 공개를 한 거는 외빈이 오거나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야당 대표가 오거나 했을 때 하지 자당의 전직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메뉴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갈등을 숨길 생각이 없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말해요.
0: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이제 계속 주장하던 터라 문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3: 저는 약간 달리 봤는데 이제 대통령께 얘기를 한 거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세심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정리됐었던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 발표는 없었지만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거는 일단 그 안 폐지안으로 내가지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정부 입법안을 안 내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입법안을 만들어서 원래 국회에 넣으면 국회가 이걸 심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프로세스였는데 이렇게 안 할 테니까 폐지로 결론을 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그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를 대통령께 준비해 달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폐지와 관련된 기조와 관련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왜 당신들이 해야지 이걸 왜 국회에 떠넘겼느냐. 한편 보면 정청래 대표의 그런 프로세스가 약간의 맞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행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문제를 왜 국회에 떠넘겼느냐. 뭐 이런 정도로 좀 메시지를 들었어요.
0: 예. 자,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가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4: 정 대표

0: 대통령께서 애쓰셨고요.
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0: 또 이루신 것도 있고. 그런데 첫째는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과제와 숙제가 이제는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돼야 될 때가 됐다.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네.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안으로는 대통합을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2: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자, 김민석 전 총리,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당대표를 굳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 진짜 직격했네요.
4: 그러니까 그동안 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이제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고 저격하는 일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적통 논쟁.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상가에도 안 왔다라고 하다가 아 미안해 다음 날 왔었네 내가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한미 FTA에도 반대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레슬링에서 이제 태그 매치잖아요. 이제 바톤 터치를 딱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총리직에 있고 어쨌든 임기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송영길 대표가 나서주고 이제는 이제 뗀 거잖아요. 이제 총리직을 딱 떼니까 바로 이제 직격을 하는 모습. 왜 두 번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당정 갈등 그렇게 일으키고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 있으면은 본인 얘기만 해가지고 뉴스 다 가리고 이랬던 거 정청래 당신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주 점잖게 왜 두 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주 우아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3: 이 얘기를 하니까 친청 최민희 의원은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목으로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김 전 총리를 직격한 거죠.
5: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컨대 이제 정청래 대표는 사실 2년 임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이재명 대통령의 전임 대표 시절에 자녀 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임이라는 표현이 다소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총선에서의 승리와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를 했는데 굳이 당대표를 왜 하느냐 이 말은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서 과연 총리 출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공동 책임 있는 분이 당대표를 와가지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총선이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유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와서 당대표를 맡게 되면 그 짐을 그 공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세를 보면 짐일 가능성이 큰데 당신이 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의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의 관심사에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저렇게 선문답같이 던졌지만 저 부분이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공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3: 예,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였는데 한번 보시죠.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먼저 보시면요.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 김용민 3.5. 이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1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였습니다.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김용민 3.4. 어떻게 보면은 당심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오히려 앞설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반대로 나온 그런 결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4: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다른 여론조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나와요. 지금 여러 한국갤럽 조사도 있었고 여러 개가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좀 더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가 정청래 대표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3: 예.
4: 실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일종의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양당의 대표들이 상대당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는 기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3: 예.
4: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장동혁만한 대표가 없다. 계속 영원히 좀 야당 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동혁 화이팅.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0: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 아니 그 정청래 대표를 높게 쳐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1: 예.
0: 그래서 이런 식의 역선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이제 당심이 70이고 민심이 30이잖아요 그 민심 30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니까 이 지금 조사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쳐서 지금 이번에 이거를 따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결과에 좀더 여론조사는 가까울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아예 당심이라고 하는 진짜 그 권리당원의 표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더 매운맛이죠. 어느 양당이 모두가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훨씬 더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에서도 민주당도 권리당원은 김민석 총리 지지 이 당심에 나온 이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정청래 대표를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당심 대 민심 비율이 70대 3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역선택 결과가 반영이 된게 아니냐 그렇게 보셨고요.
2: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심이라는 저 표현보다는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조금 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어떤 등가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와 저세분 간의 이 경쟁 구도를 보면 실제 어느 한 분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상정해놓고 생각을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저 표심이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다 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앞으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분 중에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표심이 움직일지. 지금 많은 분들은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송영길 대표와 어찌 사실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표심이라는 것은 이 후보자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로 갈수 없는 표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의 정치 행보나 행로에 비춰볼 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굴곡져서 갈 것인지도 앞으로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전북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제 전북이 제외된 거를 언급했는데 피지컬 AI 관련 투자가 전북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0: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간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0: 이원택 지사 뭐 취임식이 됐든 뭐 지난번에 그 이제 대통령 순방 갈때 환송 행사에 이제 못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쨌든 안 갔잖아요.
1: 예.
0: 그때도 이원택 지사
1: 그랬죠.
0: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 그때는
0: 이거는
1: 당선인
0: 예, 당선인
1: 신문이었을 때.
0: 신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원택은 내가 공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려는 거고, 지금 이 전북에서도 약간 일종의 소지역주의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광주, 전남 중심으로만 지금 이 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파고드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때. 호남보다는.
0: 예,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삼성은 일단은 광주 쪽에 짓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언급이 됐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장성 언급이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북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대표가 되면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거를 좀 파고드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5: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 친한계하고 개혁 성향 의원 한 2, 30명 정도가 지금 징계 요청서

0: 이제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당초 예상보다 징계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지금 들리네요.
1: 일단 윤리위에서 이제 사전 심사 대상이 늘어난 거죠.
2: 김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1: 징계 회부 요청서가 접수가 되면 윤리위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이게 징계 개시될 사안 그렇지 않고 그냥 종결될 사안 이렇게 나눠요. 근데 아마 지금
0: 요청서만 한 20~30명이
1: 그렇죠.
0: 대상이군요.
1: 이제 그거는 뭐 당원들이나 여타 분들이 징계 회부 요청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했거나 당대표 노선 변경을 촉구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과하게 뭔가 해석되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좀 부적절한 언급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고, 저는 다만 한동훈 의원의 이 선거 때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국회의원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뭔가 징계 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얼토당토하게 이 몇십 명이 징계 개시됐다 그러면 이제 김재섭 의원 말처럼 윤리가 마치 그런 곳이냐 이렇게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시 여부에 대해서 윤리의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저 말처럼 연명하기 위한 조치다, 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에서 무소속 의원을,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나 갈등 문제하고 달리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저 나가서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분들 그냥 둬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매듭 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일단 강명구 조직부총장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제 그 노출이 됐었는데 그때 거기에도 뭐 배현진, 진종호,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등 해서 이제 친한계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원한 사람. 한쪽은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뭐 이제 막말을 뭐 했다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한 게 한 50명 된다는 건데, 그 김재섭 의원도 아까 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 방송 CBS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빨리 징계하라 이렇게 해요. 제가 국민의힘 분들 여기 지금 언급된 분들 꽤 다수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이요. 예? 친한계잖아요. 예.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다음에 등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졌어? 내가 친한 게 핵심인데 왜 나를 징계를 안 하고 이런다고 해? 예. 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있다. 나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0: 박정은 의원의 줄서라고 그랬잖아요.
3: 예예. 예. 그래서 아무도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나 좀 징계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땅에 실추된 리더십이 그럼 다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때 지방선거를 지면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4명의 후보들이 다 같이 오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서울하고 부산 여기서 선거 지면은 내가 정치생명 걸겠다. 당대표 사퇴하겠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아무리 징계를 한다고 해도 생길 수도 없고, 이거를 징계를 진짜 세게 때리면은 그 순간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목숨줄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1: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 있죠. 그 책임의 형태나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내 총회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는 문제하고 당의 입장에서 당의 해당 행위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과하다, 정치적 해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희화해가지고 왜 나는 징계 안 하냐? 아니 그분들 행위가 떳떳합니까? 저는 떳떳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보수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행위가 떳떳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거는 열리는 거고, 그 당시 시점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지 뭐 장난하고 있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의원이 된 것은 당의 도움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중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부분은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적, 물적, 뭐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도우신 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죠.
3: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거 아닌데 진짜 궁금한데, 그럼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가서 치킨을 먹었잖아요. 치킨을 먹으면 징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를테면 유세 차량에 올라가지고 한동훈을 뭐 지원해 주십시오, 한동훈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암묵지의 형.

0: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은 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치킨 먹은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뭐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은 기강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징계는 기강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거가 있으면은 뭐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그 정도의 수위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 문자가 보여준 거는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다 징계할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협박으로 느끼지 않으니 그거는 실패한 협박 정치다.
1: 그럼 일부러 노출이 됐다고 저는 했다고 무슨 이런 거예요?
0: 저거 저런 거는 한 80%는
2: 근데 이제 이게 문제 경우가 많죠. 잘못 알고 계신데 실제 제가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역할 하신 분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리를 같이 활보한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무소속 기호단 옷을 입고 그분들은 입지 않았지만 같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치킨 먹었다. 이것도 시화예요. 치킨 먹은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거리를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선거운동을 같이 했다라고 볼 분들도 볼 여지도 있는 예. 거죠.
1: 알겠습니다. 정점심 원내대표가 이제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차기 보수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예, 한동훈 의원이 23%로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오세훈 시장 18%, 그 다음 안철수, 이진숙, 이준석 의원이 4%로 동률, 그 다음이 장동혁, 김문수 3%, 나경원 의원 1%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의 보수 진영 내 입지가 조금 약해지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조금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예, 저 조사가 원래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이런 큰 선거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사후 조사를 하는 거고 웹 조사를 한 건데 시점이 6월 9일에서 10일이에요. 6.3 지방선거를 하고 이제 공개가 이 된 게 지금 기사가 공개가 된 게 최근이라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참 받던 시기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지금 조사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더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미 보수 진영 내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리더십이 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차기 주자로 조금 많이 경쟁력이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진숙 의원도 있잖아요. 지금 예. 이진숙 의원도 지금 큰 차이로 이겼잖아요.
1: 대구에서 이제
0: 예, 네. 예. 그러 대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보다 이진숙 의원이 더 높아요. 사실은 캐릭터와 겹치거든요. 상당히 좀 긴장감을 느끼겠다. 이쪽에서 강성 보수 뭐 혹은 극우 뭐 이쪽에 그거를 포션을 가져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감을 느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그 당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2: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서 이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이나 이 스킨십에 대해서 좀 습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처럼 어떤 뭐 말로써 구도를 나누거나 하는 식의 이런 그 민심 얻기가 아니고 실제 접촉해서 시장 다니면서 그게 하루하루 느껴지거든요. 만약 그런 식의 정치력을 당내에서도 보여준다면 저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수층 입장에서 물론 저거는 이제 전 국민 대상 그 어떤 지지층을 제한하지 않은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대로 본다면 보수층에서는 주자 두 분이 어쨌든 쓴 것이다. 오세훈과 한동훈, 한동훈과 오세훈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다음 대선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희망 어린 정치 지도자 두 명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런 조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 경영 성적은 어땠을까요? 외형은 삼성, 수익성은 SK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0: 일자리를 주고받으며 AI 시대 대표 기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경영 성적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은 432조 원을 기록한 매출과 순이익, 국내 고용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K는 영업이익 50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13개 경영 지표로 보면 삼성은 매출과 순이익, 고용 등 4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SK는 영업이익과 성장률, 수익성, 생산성 등 9개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1: 매출을 비롯한 체력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지만
2: 우일선 한국 CXO 연구소장입니다.
1: 체력 부분에서는 SK 성장세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AI와 관련해 SK 하이닉스가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0: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투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두 그룹은 모두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2040년까지 2,655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은 물론 광주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3: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2: 이재용 삼성그룹 바이오 회장입니다.
3: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0: 반면 SK는 2,10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와 HBM 생산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동시에 키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2: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4: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 같은 AI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삼성은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에 SK는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2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1호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58.65% 증가했습니다. 이들 18개 연접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15%였던 서울과 경기도 전체 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6: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에 선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합동 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품질 유통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5: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어제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오늘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한국 선박은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남우호를 포함해 두 척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인 선원은 외국인 선박에 승선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35명이 남아 있습니다.
6: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5: 민선 9기의 달라진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8: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2: 지정현

0: 대전 서구청 세정과 주무관입니다.
1: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2: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등 민선 9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5: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보장하려 한 것은
0: 형사 21부 부장
5: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김건희 씨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고 이는 구매 대응의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시계 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7: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6: 특검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뒀던 원 전 장관이 돌연 백지화로 입장을 선회한 데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장관에게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0: 당사자가 없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정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정 전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직원과 휴양지인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해당 출장은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이었고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이런 정 전 구청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2: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우선 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던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3: 이번에 그 광주 행사
4: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3: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0: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6: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7: 홍익표
6: 문재인 전
7: 대통령입니다.
6: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0: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9: 당의 통합, 또 연대,
10: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9: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8: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1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1: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

0: 가야 할 길이라고.
1: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2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4: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5: 국민의힘
4: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3: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6: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다.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3: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7: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8: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며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0: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11: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5: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1: 생태를 쓰는 것이다.

0: 법사위 현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1: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0: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재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한때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불편이 컸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도로 위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H빔으로 불리는 건축 자재인데 아침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위에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자재 가운데 하나는 승용차와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 인근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돼 3시간 정도 수습 작업이 이어졌고 그 사이 인근을 지나는 차들은 일반 도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를 뒤늦게 확인한 화물차 운전자가 급히 갓길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에서는 9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옥상 냉각탑을 해체하는 용접 작업 과정에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CTV에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 막아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6: 있고,
7: 인근 상인입니다.
6: 의자 이런 데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5: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경기도 김포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3,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달리는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그제 밤 9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이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자차로 인천 공

0: 관광에 가신 분들은 주차가 힘들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 직원들의 주차 특혜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던 사실이 앞서 국토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오늘부터 직원 정기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 절반 이내로 줄여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2: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 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1: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공항 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3: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1: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4: 걸어서 한 20, 30분 정도 걸리는
5: 인천공항 지역 지부 관계자입니다.
4: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언 CNI에 의뢰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차기 보수 지도자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카카오톡 URL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10: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11: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10: 어,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11: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9: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1: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12: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9: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10: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12: 뭐라고? 11조?
9: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9: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3: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13: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9: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3: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11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11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 주시죠.
13: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또한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9: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0: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황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 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11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게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11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0: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된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0: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1: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0: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눌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0: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리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간소송, 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0: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문제는 어느덧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요. 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28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16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세에서 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과 부처 간 이견 등을 수렴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0: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해나갈 방침인데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 수행 등 성범죄와 집단 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1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데니보이 데니고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7월 1일 수요일 듀엣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이게 데니데니 거의 데니데니인데 데니보이를 데니구씨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0: 재밌네요. 네. 곡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같기 때문인지 데니구는 이 곡을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곡을 직접 부른 음원도 발매한 바가 있죠.
1: 아 뭔가 근데 인테라는 노래도 있을 만한데.
0: 인테.
1: 왜냐면은
0: 있을 수 있죠.
1: 그 너의 아내 이런 이탈리아 뜻이니까 있을 만도 한데.
0: 인테가 부른 인테.
1: 너의 소개.
0: 데니구는 올해로 한국 데뷔 10주년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까지 전국을 도는 10주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곡을 보니까 1부에서는 현대음악가 막스 리히터가 새롭게 편곡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등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가 합류해서 클로드 볼링의 이 바이올린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조지 거슈인의 거슈인 모음곡을 연주했고요.
0: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구성이었는데요. 평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데니구의 모습을 이 연주에서도 보여준 것이죠. 데니구는 지난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과 재즈, OST,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 예, 흔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여러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니구는 클래식 연주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라는 것.
0: 심지어 그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대중음악 뮤지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죠.
1: 어떻게 보면 정통 클래식 연주자라기보다 대중음악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 의외로 또 이런 활동 중에서도 정통 클래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
0: 그의 연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Just You, 데니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Just You, 데니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데니구는 사실 클래식 전공을 결심한 시기가 무척이나 늦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자랐고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0: 있다고 합니다.
1: 의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바이올린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2: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다행히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요. 이후 엄청난 연습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그는 비올라 연주자 리처드 용재원이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서 디토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국에 정착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클래식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1: 예, 그의 정통 클래식 연주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샤콘느,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2: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네,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

0: 뭐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3: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1: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4: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5: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6: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7: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8: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보십니까?
1: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0: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무더기 수의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현재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주 의원으로부터 부패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선관위 직원이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8,3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고 개장 30주년에 맞은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0원 턱 밑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주간 거래 종가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12: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찼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11: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0: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4: 금년도 1조 볼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5: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에게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17: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8: 대표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6: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후반 초

0: 후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3: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4: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5: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4: 크게 벗어났죠.
3: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긴급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고 배재고의 성적은 몰수표로 기록됩니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

0: 방문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재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 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3: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6: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의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여권 내부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7: 우리 대통령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8: 예, 우선 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던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8: 이번에 그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잘
9: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6: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10: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6: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1: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2: 당의 통합, 또 연대, 그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3: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6: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4: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15: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14: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16: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4: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17: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4: 하지만 또 다른

0: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1: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자료마저 거짓인 만큼 위원장이 해당 사안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조특위에 출석하지 않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인 것 같다며 뒤늦게 도착한 자료를 확인하려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 시간이 지났다는 자동응답 소리만 돌아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특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을 점검하고 개표소로 사용된 뒤 한 달 가까이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국의 달라진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일업 기자입니다.
3: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4: 뭐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당일에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3: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등 민선 국의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국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6: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5: 특검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뒀던 원 전 장관이 돌연 백지화로 입장을 선

0: 지휘관 화상 회의를 소집해 합동 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측 변호인은 그제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씨의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 등 금품 물수 추징금 6,4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와셔룸 콘스타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고 이는 구매 대행의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시계 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3: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웨어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4: 무조건 죄송합니다.
5: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4: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2: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6: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남은 청룡기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는 오늘 서울 신월 야구장에서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 경기를 비롯해 청룡기 잔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2,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탓에 기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왔지만 자숙의 의미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집에서 소라를 피우다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 남성이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맞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0: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마가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 난장판이 되어 있고 재떨이가 쏟아져가지고 탁자 의자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0: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처가 많아 사랑이 식어버린 그대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불맛을 입혀줘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7: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하셨나?
8: 건강 괜찮습니다. 네.
6: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7: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6: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9: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6: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10: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6: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11: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한선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2: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맡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13: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12: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12: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며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4: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15: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0: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6: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17: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0: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스피가 8,3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고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0원 턱 밑끝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주간 거래 종가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8: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19: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찼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18: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2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20: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치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5: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에 선제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고 가격이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2: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3: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0: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3: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4: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5: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2: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행안부는 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약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행안부가 나섰다면 자칫 부정선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됐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8: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9: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10: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9: 크게 벗어났죠.
8: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선은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7: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고 배재구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지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은 어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귀국 대화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5: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4: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6: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4: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3: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 캡틴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대표팀의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8: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그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7: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9: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7: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0: 그렇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학축구협회장 등이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습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3: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웨어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4: 무조건 죄송합니다.
5: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4: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2: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6: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직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구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재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구 야구부가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쳤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두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혐오, 조롱이 뿌리 깊게 침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성세대, 어른,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 퍼지는 동안 정치가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인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권에선 배재구 출전 정지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도 많이 있는데 배재구 야구부 전체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린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삼겠다는 심보냐며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어린 학생들이라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며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9: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10: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8: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1: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8: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12: 연어회술파티 의혹부터 공소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8: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3: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의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0: 지금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2: 당의 통합, 또 연대, 그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의 기초에서 국민 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1: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5: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4: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6: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4: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7: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4: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굴 날렸습니다.
8: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4: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 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7: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하십니다.
8: 건강 괜찮습니다.
6: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9: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6: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10: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6: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11: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6: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12: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 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5: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3: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4: 당의 통합, 또 연대, 그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의 기초에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3: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5: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13: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

0: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선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맡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4: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3: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3: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6: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7: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8: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9: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10: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1: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2: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5: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3: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14: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16: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15: 특검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뒀던 원전 장관이 돌연 백지화로 입장을 선회한 데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장관에게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없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전 장관과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부하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은 어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는 달리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는데요.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3: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그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2: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4: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2: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작합니다.
1: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0: 2년째 이어져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3: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4: 뭐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5: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2: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0: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7: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6: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8: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6: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0: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10: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11: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용
1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9: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를
0: 민주당 의원입니다.
1: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3: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4: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0: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5: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 신동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이번에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
4: 양분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0: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행안부는 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약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행안부가 나섰다면 자칫 부정선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됐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이뤄진 해외 출장 3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투표소 근무자들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선관위의 선거당일 행적 등을 재구성하고 나면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7: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9: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10: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4: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입니다.
10: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11: 무조건 죄송합니다.
12: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11: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4: 배재고 야구부 감독입니다.
9: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13: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대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좀
4: 광주일고 야구부 감독입니다.
13: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9: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7: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남은 청룡기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는 오늘 서울 신월 야구장에서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를 비롯해 청룡기 잔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2,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기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왔지만 자숙의 의미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재고와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 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4: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재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구호를

0: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1: 네, 청년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1고 선수들을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걸 두고 야권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도 많이 있는데 배재구 야구부 전체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라며 협회 측에 출전 정지 조치를 제고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린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냐며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어린 학생들이라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0: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함께해야 하는데 멸칭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두 사람이 나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찬에서 해당 멸칭이나 특정 인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정 정책과 나눠먹기식 태양광 사업 덕에 호남의 반도체 산업이 들어섰다고 주장하는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3: 한병도 모든 민주당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4: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3: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4: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사실상 법사위

0: 이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0: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총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3: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2: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7: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한 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1: 사업장 내부 관계자입니다.
7: 하나 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6: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7: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수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면 지체포 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하나 쪽에 이렇게 부진을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6: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3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의 흔적을 수습합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추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몬 3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골프 연습장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창고 집기 등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해선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하행선에서 변압기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5: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제 천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던 피의자들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코스피 상장사 DI 동의를 주가 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천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재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 간 특례로 처벌할 수 없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 지방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국에 달라진 행정체계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0: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11: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12: 대전서구청 재정과 주무관입니다.
11: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10: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등 민선 국의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최근 AI 반도체 투자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9: 그렇다면 그룹 경영 성적은 어땠을까요? 외형은 삼성, 수익성은 SK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며 AI 시대 대표 기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경영 성적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은 432조 원을 기록한 매출과 순이익, 국내 고용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K는 영업이익 50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13개 경영 지표로 보면 삼성은 매출과 순이익, 고용 등 4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SK는 영업이익과 성장률, 수익성, 생산성 등 9개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14: 매출을 비롯한 체력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지만 영업 내실 등 체력
12: 우위성 한국 CXO 연구소장입니다.
14: 가파른데 여기에는 AI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13: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투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두 그룹은 모두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2040년까지 2655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은 물론 광주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5: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13: 반면 SK는 210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와 HBM 생산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동시에 키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6: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12: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6: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 같은 AI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삼성은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에 SK는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발 훈풍으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가 이어졌는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 커졌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또다시 확대됐을지도 관심입니다.
9: 국가 데이터처가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던 5월에 이어 3%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대형마트들이 여름철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마트는 내일까지 수박을 9,500원에 판매하며 한우, 삼겹살, 보양식 등 식탁 필수 먹거리도 알뜰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오늘부터 손질 민물 장어, 자포니카를 행사 카드 결제 고객에게 100g당 2,980원 특가에 판매하는 등 보양 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9: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학계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거점 AI 생태계 조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는 이영희 서울상위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 배영 포스텍 교수의 AI CT를 활용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정착 발표가 이어집니다.
5: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 로봇 국제대회인 로보컵 2016 인천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합니다. 로보컵은 전 세계 로봇 공학자와 연구기관이 참가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겨루는 AI 로봇 국제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45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9: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 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는 1만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0: 발표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의 센티널-1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약 5만 8,870채의 건물이 손상됐거나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흘간 그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회담은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0: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이란 종전 실무 협상단이 중재국들과의 회담을 끝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실무 협상단을 이끈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1일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카타르 도하 회담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대표단은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면담한 데 이어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 대표단과 두 차례에 걸쳐 합동회의 형태로 회담했다며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타르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별도로 면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규모만 4,7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보죠. 메가 프로젝트는 AI 중심의 산업 재편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세 축으로 한국형 AI 생태계를 지역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남권에는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키우고 동남권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농업 용수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서남권에 있는 기존 인프라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동남권에 대한 계획은 신규 투자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어 특정 지역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7월 2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악 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야닉 네제 세갱의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야닉 네제 세갱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지휘자죠.
1: 네, 2012년부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 2018년부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 감독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과 빈필을 정기적으로 지휘하고 있는데, 올해 빈필의 신년 음악회를 바로 이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했습니다.
0: 이 음반은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1: 네,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는 따로 상임 지휘자나 음악 감독을 두지 않는 악단입니다. 지금의 야닉 네제 세갱이 이끈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야닉 네제 세갱은 최근 몇년 동안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해서 여러 음반을 녹음했죠. 베토벤 교향곡 전집, 브람스 교향곡 전집을 발표했고요. 모차르트 오페라 음반 프로젝트도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나온 음반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 의외로 요즘에는 정상급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자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예전에는 칼뱀, 카레얀, 번슈타인, 솔티 같은 지휘자들이 이 곡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시대악기 연주가 유행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이 곡을 다루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먼 레틀이나 구스타보 두다멜 같은 지휘자는 그렇게 많은 곡을 음반으로 남겼으면서도 이 곡은 녹음하지 않았죠.
1: 그런 면에서 야닉 네제 세갱의 이 음반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와는 달리 무겁고 장중한 예전 해석과 비슷한 연주를 들려주니까요.
0: 그가 이 곡에서 어떤 해석을 들려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콤프타티스, 악인들을 정죄하사,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아멘.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레퀴엠 부속가 중에서 악인들을 정죄하사 그리고 눈물의 날 아멘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와 리아스 베를린 실내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확실히 요즘 시대악기 연주를 하는 다른 지휘자들의 해석과는 다른 느낌이죠.
0: 야닉 네제 세갱은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잖아요.
1: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두 곳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두 곳 모두 그가 오기 직전 즈음에는 잠시 주춤했던 상황이었는데 야닉 네제 세갱이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다시 세계 최정상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메트와 필라델피아를 살려낸 지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면 이 오케스트라도 축구랑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가 훌륭해도 감독이 별로면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또 내니까요.
1: 특히 야닉 네제 세갱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동안 잊혀졌던 미국 작곡가들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특히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흑인 여성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전집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0: 그럼 이 곡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교향곡 1번 중 1악장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았죠. 이 만남에 관심이 쏠렸던 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다툼이 계파 간의 극한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황을 주시해야겠습니다.
3: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그 외화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50원마저 넘어 장중 1,560원까지 위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건데요. 연내 1,600원을 넘어설 가능성

0: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잠실개표소 봉쇄시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들은 한 달 가까이 투표함이 그대로 보관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합니다.
0: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1: 30대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0: 2년째 이어져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종무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3: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4: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3: 크게 벗어났죠.
2: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선은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이번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 뒤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요. 반대로 캡틴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0: 같은 대표팀의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였을지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6: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그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7: 불근악마 운영위원장입니다.
6: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5: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8: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5: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대로 고조됐죠.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9: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조심하십니다.
10: 건강 괜찮습니다.
7: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9: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11: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9: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7: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12: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7: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13: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7: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14: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도 전현직 대통령의 단합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0: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6: 당의 통합, 또 연대,
1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6: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의 기초에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7: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11: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5: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번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통합을 앞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징계 정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0: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졌는데요.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8: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19: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와
1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20: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1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20: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8: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21: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8: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22: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1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8: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에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0: 선관위는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3: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4: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11: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24: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25: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11: 주진우 국민의힘
25: 의원입니다. 실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23: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25: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2: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의원입니다. 드는데
3: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3: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

0: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일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2,300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 유엔은 지진 피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식량이 조율 없이 공급되면서 상당량은 부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희 특파원, 사망자가 계속 빠르게 늘고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만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El apartamento de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2: 네, 지진의 후폭풍도 상당히 클 텐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구아리아 지역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3: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도 구호시설은 이제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 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0: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도하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1: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는데 회담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서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3: 상선 운항이
2: commercial traffic
3: 원활하게
2: really
3: 이루어지도록
2: does.
3: 하는 게
2: It's already
3: 핵심입니다.
2: started in
3: 물
2: an
3: 놀라울
2: amazing
3: 정도로 좋은
2: direction, and really
3: 방향으로
2: just ensuring
3: 진전되고
2: that we continue
3: 있습니다.
2: to make the progress
3: 중요한 건
2: on
3: 이런
2: that.
3: 진전을
2: And
3: 계속 이어가는
2: that's what they're
3: 것이며,
2: focused
3: 지금
2: on.
3: 협상팀도 바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부통령입니다.
1: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4: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3: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정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1: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5: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이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3: 이란의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회담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흘 밤 동안 그들을 매우
1: 트럼프
3: 강하게
1: 대통령은 이란과의
3: 타격했습니다.
1: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그들을 강하게 타격했다면서 그들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일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어제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인 해당 선박은 목적지가 한국이고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측에 있는 한국 선박은 두바이 향해서 수리 중인 HMM 남우호를 포함해 두 척으로 줄었습니다.
5: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3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의 최대 고민은 역시 원달러 환율인데요. 주간 거래 종가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8: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찼기 때문에
3: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8: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7: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 관련 쏠림 현상을 이유로 우리를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처럼 친중국 증시가 소수의 AI 관련 대형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분산돼 있더라도 같은 공급망에 연결된 경우 특정 산업의 위험이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0: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게임 촉진 프로그램, 일명 GVP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해외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이 18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5: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두 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9: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 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10: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3: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홍보위원입니다.
10: 규정과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11: 무조건 죄송합니다.
12: 지금 학생들은
3: 배재구 야구부 감독입니다.
11: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9: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13: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3: 광주일구 야구부 감독입니다.
13: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직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9: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4: 어디까지 가시나요?
15: 살아서 장까지요.
14: 혹시 닥터 캡슐 천?
1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6: 닥터 캡슐.
1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1: 코리아 트렌치.
20: 코리아 트렌치.

0: 축제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0: 늘 함께합니다.
1: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2: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2: 택배입니다. 과일 배달하신 거 갖고 왔어요.
1: 과일이요? 내가 시킨 게 있었나? 아들이 시켰나?
3: 과일 배달이란 말에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1: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4: 당신 아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1: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4: 야, 가만두지 않겠어!
3: 남성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이른바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을 하나의 예외적 케이스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5: 도대체 왜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4: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서 저에게 살을 날린 거였어요. 그놈의 부적.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괴롭히고.
3: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가해자에겐 너무나 확신에 찬 현실이었고 그 확신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 범행의 이유가 됐을 때 법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3: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인데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6: 네, 참 끔찍한 일인데요. A씨는 올해 1월경에 B씨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0: 당시에 B씨는 없었고 B씨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그대로 B씨의 어머니를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B씨를 기다렸고 귀가하던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동기를 그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1: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런 경우 흥신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0: 네, 요즘 흥신소, 탐정 뭐 이런 업종이 합법화됐다라는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의 탐정이 합법인 거고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행동도 불법이고요. 실제로 송파에서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 A씨와 같은 살인의 공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A씨는 범죄 동기를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허위였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하면서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게 A씨의 범행 동기가 허위냐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데 A씨가 작정하고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요. 네. 모든 범죄 행위도 전부 다 인정했었습니다. 즉 망상을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재판부에서도 A씨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한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A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1: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은 징역 12년과 치료감옥이 선고됐더라고요. 앞선 사건은 징역 30년이었는데 이 사건은 망상으로 똑같이 살해했음에도 12년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고 형량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0: 네,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망상을 해서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형량이겠죠. 앞에 A씨는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기는 한데 변별력이나 뭐 행동 통제력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정신질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감형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형이 다 감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형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그게 자아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비난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주식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요. 죽여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었다. 나는 그 환청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통제력이 A씨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치료 감호가 같이 붙었고요.
1: 네,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뭐 물체가 악마인 줄 알고 내가 처단을 했다. 라고 하면은 악마를 처단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가만히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한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징역 4년 그리고 치료감호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에서 치료감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고 치료감호는 또 뭔지 징역형이랑 같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0: 네, 사실 크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치료감호라는 게 이제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인 피고인한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1: 치료감으로 받다 보면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본인이 이 약물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약 안 먹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환자가 뭐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감호는 징역형처럼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서 치료 감호 중에 종료 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기는 한데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기는 하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넘겨서 치료 감호 기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을 수도 있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 정신질환이나 망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 내렸던 건지 비교 한번 해주시죠.
0: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A씨 사례를 일단 들 수 있겠죠. 정신질환을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선고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주택가에서 이웃이 평소 자신을 욕한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자폐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이런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현역 제대를 했었고 지능지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1: 네.
0: 네, 또 경남에서 자신에게 저주부적 네, 또 경남에서는 이제 나에게 저주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무속의 저주의 일인 무속의 저주인 살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날렸다고 생각되는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여기서도 조현병과 같은 망상적 사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까지 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행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고 끝나고 사건을 수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신소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그러다가 범행 당시에만 갑자기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도 이런 식이고요. 대부분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1: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정신 질환이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망상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감형되거나 무죄돼가지고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무죄가 돼서 나온 케이스, 이거 몇 번 있죠?
0: 네, 2017년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딸을 살해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죽였던 애완견의 악귀가 자신의 딸에게 옮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1: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사례죠.
0: 네, 맞습니다. 네.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정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마를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력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기는 한데요. 치료 감호, 정신병원 감금이 같이 선고됐었습니다.
1: 네.
0: 네, 반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LSD라고 하는 이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쯤 강력한 마약 물질이 있어요. 그걸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해서 존속 살해, 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다만 이제 LSD를 먹었으니까요. 마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 감호가 선고됐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실무적인 실무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망상범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격리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칠 것이고요. 이제 비슷한 이 비유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심신미약의 판정,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격리 수용소에 유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면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0: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심신미약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거든요.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분노가 정확히 그 가해자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0: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춘천 등 중부지방 일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곳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정체 늘고 있어서 이동 중에 도착 시간 늦어질 수 있는데요. 여유 시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기흥 동탄까지 빗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강서와 여의도, 동북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장안교까지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대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함께해야 하는데 멸칭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두 사람이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찬에서 해당 멸칭이나 특정 인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회동 직후 단합 확장 성과라는 두 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그동안 우려하던 일들을 해소하는 두 분 대통령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는 외연 확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당내 단합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회동을 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 당권 재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쇼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비롯한 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걸 두고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하는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배제할 때만 윤리위를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정작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일정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과 7일 두 차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1차 현장 조사에서는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투표와 개표 현장을 조사하고 검증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3% 내린 52,305.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0.2% 내린 7,483.2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6% 내린 26,040.0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반기 첫날을 맞아 기관 투자자들과 펀드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0.57%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 관련 쏠림 현상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처럼 신흥국 증시가 소수 AI 관련 대형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9도, 습도는 84%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금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1: 교통안전 1분 턱.
1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통합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손을 잡고 웃으면서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먼저 화합해야 한다. 이런 좋은 말로 잘 얘기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당내 주자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잘 듣고 적어도 앞에서는 안 싸울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에 초대된 여당 원내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 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톡, 그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영화배우 같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1: 동의하세요?
2: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뉴스 뭡니까?
2: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입니다.
1: 예, 전현직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네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2시간가량 오찬 및 산책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1: 네, 뭔 대화를 나눴대요?
2: 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단합과 국민통합의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 멸칭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진영 내 단합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한 뉴 이재명 등 외연 확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 미묘하게 좀 달라요.
2: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아, 참. 아, 그런 거를 찝어내는 기자님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1: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고 하죠?
2: 네, 문 전 대통령이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 잘 이끌어줘 감사하다라고 칭찬하자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놓은 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1: 네. 탈원전 때문에 네. 전력이 그렇게 네. 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2: 네, 야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 있죠. 네, 개혁에 대한 조언은 뭐가 있었어요?
2: 네, 두 사람 대화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1: 네.
2: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로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개혁과제가 국가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달라라는 당부도 내놨습니다.
1: 네.
2: 이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맞닿아 있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범여당의 강경파들이 강조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여러 해석을 또 낳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죠?
2: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과제 입법 속도는 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나 강조한 바가 있어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단에게도 다시금 부탁을 하면서 이제 좀 속도를 내달라는 것을 네.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잠시 후 만찬에 참석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 최근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 단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2: 일단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권주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 네.
2: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 또 찾아간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1: 그러니까요.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선관위 국정조사 자료 제출 부실에 여야 한 목소리 질타입니다.
1: 네.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죠?
0: 네. 어제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직무대행, 중앙선관위원 전원,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자료 제출 부실을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렸다. 제출도 늦고 자료도 거치시고 엉망이라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가 거짓 답변을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중앙선관위원 다수는 이제 사전투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좀 했는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투표용지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위철한 직무대행도 사전투표가 참정권 행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1: 아니 이런 거 잘 관리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지.
0: 그렇죠.
1: 이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0: 참. 네, 맞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다시 가하고 있었죠?
0: 네. 위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 사전보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1: 네.
0: 또 이제 위 대행이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대통령이 지명한 중앙선관위 유일한 상임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위 대행은 무책임한 결정, 사퇴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겨 국민의 죄송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사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1: 노태학 전 위원장도 선관위 위원장 재직 시절에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불거졌었잖아요.
0: 네, 노 전 위원장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매번 배우자를 동행하고
1: 네.
0: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이제 비용 처리를 이제 나라 돈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배우자 관련 비용이 항공료만 지금 알려진 게 3,300만 원 수준이고 체재비, 식비 등은 아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노 전 위원장은 도덕적, 정치적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출장 비용을 바로 국고로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올림픽공원 집회도 이제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집회로 인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송파구 개표소에 이제 투표용지 247만 장이 이제 26일째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조특위에 선거소청과 연계해서 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림픽공원 등에 대한 첫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 조사 및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과 7일 총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이후에 국조특위는 14일과 22일에 1차와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의 진상 규명이나 개혁 대책 마련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가이지 논란 배제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입니다.
1: 배제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지난 6월 29일 광주제일고와의 청룡기 경기 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를 외쳐서 이제 지역 비하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1: 네.
0: 배제고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또 착수를 했는데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제고 교직원,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은 이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도 즉각 중징계를 결정했네요.
0: 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배제고

0: 제고 야구부에 대해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구가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출전 정지는 어제부터 바로 적용돼 배재구는 오늘 예정된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 처리됐습니다.
1: 네.
0: 또 나아가서 이제 협회는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면밀히 조사 후 조사를 거쳐서 이제 6개월 내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대회 경기 시작 전에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잘못은 당연히 했는데,
0: 네.
1: 과연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출전 정지, 이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러한 너무 가혹한 징계가 아니냐,
0: 네.
1: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0: 뭐 프로를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롱에 동조하지는 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배재구 야구부 전체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과도하다.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청소년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나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0: 김재섭 의원도 배재구 선수들의 행동은 저열하고 면죄부를 줄수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 배재구 선수들을 마녀사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징계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죠 지금은
1: 네.
0: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 바 있어서 이게 좀 이율배반적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1: 근데 징계가 좀 너무 가혹하고 과한
0: 네.
1: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0: 네.
1: 좀 협회나 관련 단체들이 귀 기울여 봐야 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운동선수들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말씀하셨듯이 프로 야구
0: 네.
1: 단에서
0: 네.
1: 지명을 안할 거예요. 이렇게
0: 그렇죠.
1: 되면.
0: 워낙에 야구계에서 이제
1: 네.
0: 광주일고가 가지고 있는 위상도 또 높고
1: 그런 것도
0: 해서요.
1: 있고 뭐
0: 네.
1: 프로야구 팀에서는 학폭 문제가 있는
0: 그렇죠.
1: 학생은 지명 자체를 그냥 배제해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냥 꿈을 완전히 앗아가는 것은 또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자님이 직접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 소개해 주세요.
0: 네, 마지막 뉴스 역시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정몽규, 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의혹,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충격 탈락 여파인가요?
0: 네, 경찰은 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종로경찰서에서 맡아왔는데
1: 네.
0: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청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1: 고발 내용이 뭡니까?
0: 네, 국가대표팀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1: 네.
0: 종로선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1: 벌써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건이긴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찰은 법리 검토만 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1: 네.
0: 심지어 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지난 4월 행정재판 1심 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됐는데도 구체적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정처분과 이제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건데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각 기관을 방해한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이제 감사원 등에 따르면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유식 기간이 60일이고 지능범죄도 평균 100일 남짓인 걸 보면은 이제 수사가 너무나도 지체된 게 아닌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0: 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역시 이제 그간의 수사 기록을 먼저 살펴본 뒤에 정
1: 네.
0: 회장 등 피고 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1: 네.
0: 다만 이제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사의를 표하는 등 이제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것도 그러네요.
0: 네, 맞습니다.
1: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여러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냈다. 대한민국의 축구에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글에는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 코치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 네. 불편한 마음을 좀 네. 드러낸 걸로 보여지네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루신문 민은기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9: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어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점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까지 종일 손님 맞이로 바빴는데요. 어제 저녁 이 자리에 직접 다녀오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 의원입니다.
0: 네, 인터뷰
1: 반갑습니다.
0: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의원님 어제 청와대 처음 가신 건가요?
1: 아,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그 전에도 종종 가긴 했었는데요.
0: 네.
1: 이렇게 그 저희 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과 네. 함께 간 것은 처음이죠. 저희 네.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요.
0: 네. 무슨 음식 드셨어요? 또 비빔밥 드셨어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뭐 드셨어요? 궁금해가지고.
1: 아, 예, 뭐 일반적인 네. 예, 일반적인 한식 종류였고요.
0: 예.
1: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예. 뭐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술도 예. 한 잔씩 뭐 하셨어요? 뭐
1: 아.
0: 막걸리나 뭐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술은 예. 안 드셨어요?
1: 네, 네.
0: 몇 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1: 예,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만찬이었고요.
0: 예.
1: 네, 네. 그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몇 시간 만난 것도 뭐 얘기를 못 해주세요. 뭐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것도 없는데.
1: 네. 네, 네, 그냥 일반적인 네. 저녁 시간 정도로 네. 식사를 했습니다.
0: 대통령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의원분들 얘기도 대통령께서 많이 들으셨어요?
1: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 우리 또 한병독 예.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식에 말씀도 하셨고요.
0: 네.
1: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참석한 우리 원내대표단들도 좀 이러저러하게 골고루
0: 네.
1: 말씀을 나눴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취지는 하나로 모아졌던 것 같아요.
0: 어떤요?
1: 네. 네, 일단 서로 정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차를 넘어서서 2년 차에 들어서는 시기인 만큼
0: 네.
1: 정부와 여당이 정말 더 단단히 단합하자.
0: 네.
1: 예, 그리고 1년 차의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자. 예, 그런 의지를 좀 충분히 다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저희 원내대표단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셨거든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하시고 출범도 축하해 주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국회 산적해 있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뭐 일단 계류된 것만 해도 100여 개가 넘고
0: 네.
1: 또 추가로 입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그 국정과제 관련한 입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바짝 올려달라 이런 주문을 특별히 또 하셨습니다.
0: 네. 어제 네네. 서면 브리핑한 거는 다 봤는데
1: 네.
0: 뭐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1: 예, 뭐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예, 서로 또 덕담과 정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 대통령께서 약간 뭐 섭섭해하는 듯한 뭐 이러한
1: 아유 그런 뉘앙스에... 것은 전혀 네. 없었습니다.
0: 없었어요?
1: 네. 네, 네.
0: 배석자는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이런 분들 배석하셨나요?
1: 예, 뭐 청와대에 계셨던
0: 네.
1: 예, 주요 그 핵심 이제 비서실 관련 분들이 계셨고요.
0: 네,
1: 네, 네.
0: 뭐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
0: 네.
1: 우리 기자님 다른 기자님들께서
0: 네.
1: 제가 방송에서 또 다른 말을 하면 많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예, 네 특별히 네.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일반적인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0: 네.
1: 그리고 덕담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선물은 뭐 받으셨어요?
1: 네. 그건 노코멘트입니다.
0: 받으셨다는 예. 얘기네. 알겠습니다.
1: 예.
0: 곤란해지네요.
1: 예.
0: 그제 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11곳을 선출했잖아요.
1: 네.
0: 이게 뭐 7개는 야당 몫으로 뭐 남겨두긴 했지만 핵심인 법사위나 경제 관련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 막 이런 비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원내대변인으로서 원내대표단 입장은 어떠세요?
1: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국회가 한달 이상 멈춰져 있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서 이렇게 국회가 멈춰 있는 것 자체가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고, 실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 이제 의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국회가 지금 다시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 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11개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그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그 무려 이제 17차례 이상의 그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실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이 쟁점이기는 했지만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또는 원하시는 그런 상임위를 저희가 남겨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7개 남은 상임위가 결코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할 거부할 그런 상임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국토위나 산자위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임위들인데요. 예, 그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상임위들도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국민의힘 쪽에서 좀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의원이 이제
1: 네.
0: 임명이 됐는데 검찰개혁이나 뭐 조작기소 특검, 형소법 개정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저희들 판단해도 될까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그냥 강행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
1: 아, 네. 그뭐 그런 모습 자체가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그 서영교 우리 법사위원장님 개인의 성향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난번 조작기소 저희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졌던 여러 내용들은 정말로 그 자체로 위법한 뭐더 나아가서는 위헌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때 그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했던 이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러한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뭐 가령 그 얼마 전에 바로 비단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관련 또 1심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이 공소권 남용이다. 출판지 관련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목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고 또 일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지금 인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 뭐 누구를 위해서 뭐 개인의 또 어떤 정치적인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시비비도 엄격하게 가려져야 돼야 될 것이 이 형사소송 절차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특히 그 기소의 과정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조작기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재판에 불려다니거나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법개혁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향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교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물론 이제 목소리도 크시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0: 점들을 정확한 시기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좀 소임을 맡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네. 의원님께서요, 형소법 개정안에 앞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 절차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준비된
0: 아,
1: 수사
0: 제가 아니라
1: 절차.
0: 아마 우리 원내 대표님이실
1: 아,
0: 겁니다.
1: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수사 절차법 뭐 준비된 것들이 좀 있어요?
0: 어차피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가 막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그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직 저희 원내에서 뭐 이렇다 할 어떤 로드맵을 뭐 가지고 상임위에 이런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마 상임위원들께서 사실 또 이제 이미 이제 공소청 중소청 이제 나뉘는 그 수사기소 분리 과정을 겪으면서 또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바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법사위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그 법안들을 놓고 방안들을 놓고 충분히 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의원님, 지금 민주당 뭐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긍정 평가율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곳 그냥 마음대로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좀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따라가라. 막 그래도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 이 숙의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야당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 네, 저 당연히 그런 그 비판을 하시는 국민들 계시는 것을 또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매우 좀그 유의해서 주의해서 지금까지 좀 보고 있고요. 또그 말씀도 다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과 지금 저희가 어떤 대화도 없이 어떤 그 타협의 의지도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미 그 지난 뭐두달 전부터 국민의힘 측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요청을 드렸고 뭐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그런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또 저희의 마음을 당연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뭐 17 제가 이제 그 17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전화로 소통하시고 또 우리 수석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서로 간의 대화는 당연히 있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의사들이 좀 이제 드러났고 그러나 이각 당의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또 누가 어떤 상임위를 맡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그렇게 많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빨리 그 민생입법들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또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건 열을 야를 떠나서 정말로 심각한 직무유기인 것이고요. 저희는 이 사태를 반드시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은 6월 이후로는 갈수 없다. 이것이 이 대의가 저희에게는 가장 컸다, 중요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그 11대 7이라는 것도 지금 국회 여야의 의석 비율입니다. 의석 비율대로 11개 상임위는 우리 여당이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야당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사실 이제 국회가 멈춰서 하지 않는 것도 사실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또 법에 따른 중재에 요청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논의했다. 이좀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1: 알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계속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같은 논리라면 조금 더 대화 나눠보다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개 상임위는 저희가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개 상임위 중에서도 우리 민주당

0: 더 가져오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자 하는 상임위는 이미 결정을 한 것이고요. 11개로. 남은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상임위원장을 내부에 논의하셔서 명단도 제출하시고 저희에게 의지를 좀 보여달라. 네,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달라.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공은 국민의힘 쪽에 간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 결단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상임위원장도 추천 안할 거야. 그리고 상임위원들도 다 그냥 뭐다안할 거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0: 네.
1: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 가지가실 그럴 계획과 생각도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0: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1: 네.
0: 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7개 나쁘지 않으니 받자라는 의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1: 네.
0: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야당이 원하셨던 상임위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1: 네.
0: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1: 알겠습니다.
0: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1: 네.
0: 다시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또 충분히 가장 또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함께 했잖아요. 두분 포옹하고
0: 네.
1: 손잡고 서로 건강 챙기시라고 하고 시종일관 화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계파 간의 갈등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0: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개된 부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1: 오.
0: 진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느낌을 보면서 참 가졌는데요.
1: 네.
0: 완전히 당장 어떤 그 갈등이 봉합되거나 사라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저는 저희 그 당원분들께 큰 울림을 주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책임진 그 절체절명의 역할을 맡아본 분들이지 않습니까?
1: 네.
0: 두 분이.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런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정말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동안 서로 상처를 입었던 그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1: 근데 다시
0: 그리고 예.
1: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어제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아니, 그러한 리더십 가지고 연임을 하는 게 맞아? 이건 안 맞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가가지고 아우 전북 소외당하지 않게 제 당대표 되면 제가 잘할게요. 저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로 날카롭게 이제 공격은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 때 출마하실 그두 분, 두 분이 각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는 과감 없이 이제 후보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표출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고 또 당연하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 당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선의의 경쟁 과정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저는 그두 분의 행보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1: 네.
0: 당원들의 갈라진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의 갈등일 텐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충분히 표현이 되었고 또그 진심이 이미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어제 그 짧은 시간에도 좀 진행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이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특히나 아주 공통적으로 단합과 통합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다고 보고요.
1: 네. 아,
0: 우리
1: 말을 안
0: 민주당
1: 듣잖아요, 근데 후보들이 지금.
0: 속도가
1: 네.
0: 더디냐 빠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1: 네.
0: 저는 충분히 어제 이제 식사하셨던 그 비빔밥처럼
1: 네.
0: 통큰 통합을
1: 알겠습니다.
0: 기반으로 해서
1: 네.
0: 이 단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과와 또 외연 확장 이것으로 나아가자는 건 이거는
1: 네.
0: 너무나 분명한 우리 집권 여당이 나가야 될 바다 이 메시지는 정말
1: 알겠습니다.
0: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1: 아유,

0: 너무 아름답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1: 네.
0: 어제 만찬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어요? 이건 진짜
1: 개인적으로,
0: 맛있다. 막 이렇게
1: 네.
0: 설명하시는 거.
1: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마셨던, 네, 허브차가 참 좋았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상
1: 네.
0: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깐이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잠시 후에 찐철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과 춘천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올 텐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5에서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곳곳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구리 시계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 구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푸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최최 측근 요즘 어려운 곳에서 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중앙일보 강창훈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위원님,
1: 네.
0: 풀렸어요? 괜찮아요?
1: 어떤 거요?
0: 중앙일보. 네.
1: 아유, 저그 중앙일보의 사고에 다 상황을 우리 독자들과 국민께 상세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네. 사고에 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충실하고요. 네. 또 지면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문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0: 정답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어제 저녁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2: 아, 그럼요.
0: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2: 저는 장성철의 사랑이 맛있었습니다. 찐철파니까.
0: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세 번 만나는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예, 장성철 진행자와 굳이 비빔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김준일입니다.
0: 아, 오늘 우리 두 번 만나는구나.
3: 네.
0: 한 번 없어졌구나.
1: 야, 이거 뭐라고 하나 이거? 회전문 출연인가? 뭐 둘이 함께 있다가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0: 아니, 측근들만 네. 여기 찐철파에 네. 오는 거예요. 강찬호 의원님.
1: 네.
0: 배재고 야구부 네.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뭐 징계 네. 6개월. 네. 뭐 출전 정지 6개월.
1: 아니, 저는 그것뿐이죠. 저는 뭐죠? 이계호 의원인가요?
0: 네.
1: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뭐 아예 해체를 지금 뭐 검토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야구부를 해체해라.
1: 저는 놀랐어. 정말 좀 네. 저는 뭐
0: 잘못한 건 맞잖아요.
1: 잘못한 거 분명히 맞고요. 네. 꾸중 들으면 상응하는 또 벌의 정도도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상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죄 지었는데 가벼운 벌을 주면은 그건 안 되듯이 또 어느 정도의 벌을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과하다는 벌을 주면
0: 네.
1: 또 그것 역시 그 또 다른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그 생리입니다. 그런데
0: 네.
1: 전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인식을 다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네. 그런데 이걸 갖고 정말 그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이제 그 야구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생 본인 커리어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6개월이라는 이런 장기간 사실 고교와 대학 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수로서의 미래가 사실 결정되는 짧은 승부가 상당히 그 거기에 관행이 된 야구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이것은 과한 물론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근데 그거 좀 벌이 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0: 네.
1: 특히 해체까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다는 건 저는 그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서영주 소장님.
2: 네, 해체를 거론하는 건 좀 과하고요. 네. 그건 감정적인 발언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배재고 학생들이 물론 이제 좀 부적절한 언행들을 했죠.
0: 네.
2: 그것도 스포츠 경기 중에
0: 그래요?
2: 저는 어른들이 문제예요.
0: 네.
2: 그 안에 감독 코치들이 있으면 그걸 제재하고
0: 네.
2: 즉시로 좀 어떤 사과의 유감 표명을 광주일보 떠가워서 보냈다면 이런 일까지 왔을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치도 그렇고 지금 각종 사회에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문제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하고 싶고
0: 네.
2: 두 번째는 이제 이 6개월 정지에 대해서 과하다. 이거는 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0: 아, 그래요?
2: 사실 이게 IOC 같은 경우 좀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는 정치적 시위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에 있어서는요. 자격 박탈에 준하는 아주 정치적 시위를 강하게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스포츠에는 정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과하다 아니다 이 논쟁으로 또 가면 이 자체가 또 사실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는 스포츠의 장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0: 근데 6개월 출전 정지면 아마 의무 출전 규정에 좀 저촉이 돼가지고 앞으로 야구 인생이 끝날 수도
2: 그러니까.
0: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라든지 프로야구단 지명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 정도까지
2: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평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0: 네.
2: 사실 부적절한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 결과에 도출된 게 안타깝다 정도로
0: 네.
1: 과하다고는 얘기하시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2: 아니 뭐 아니다. 저는 그냥 뭐 그 저도 체육을 오랫동안 네. 했던 사람인데 이 체육계에서 저도 올림픽을 쭉 이 역대 보면서 정치적 표현하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0: 네.
2: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했더니 그 선수들 자격 박탈해버리고 출전정지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좀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스포츠가 정치적 중립을 시키는 것들 그런 기준을 세우는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그게 과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학생들의
1: 맞아,
2: 그런 야구 인생에 따라서는 좀 안타까움이 크죠 저도.
3: 네. 제가 이제 해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고 구체적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뭐 이런 류의 혐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스포츠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고교야구에서는 그렇게 단체로 뭔가 응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해요. 그리고 뭐 상대 팀에 대해서 하는 것, 자기네 팀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상대 팀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스포츠맨십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고교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0: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져라 이거.
3: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2021년에는 영국 포츠머스 유소년

0: 선수들이 메신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흑인 선수들이 있는데 얘들 좀 이상하다 조롱을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고 얘가 유출이 됐어요. 이 유소년 선수 3명이 즉시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교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두 팀이 한 팀은 백인 중심 팀이고 한쪽은 이제 히스패닉이 좀 많았어요. 근데 백인 중심 그 팀에서 그 멕시코 빵 토르티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우승했는데 우승이 박탈됐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관중에 대해서도 이제 무관용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이 있었는데 엘살바도르 팬이 수리남 선수를 향해서 원숭이 소리를 냈어요. 니들 원숭이야라고 했으니까 이때 협회가 이제 제재금 6만 달러와 함께 홈 경기 관중 입장석 15%를 폐쇄해라 너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근래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1차전 했을 때 그때 멕시코 맞아요. 한국 유튜버가 촬영하고 있는데 멕시코 관중이 눈 찢는 거 했잖아요. 그게 무슨 뭐 토목 엔지니어 협회장인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그 협회장 사퇴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들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징계는 징계대로 훈육은 훈육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다 이건 정말 인정하죠.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도 논했을 뿐이고 그걸 전제합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민주당과 정권 스타벅스 불매운동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탱크로 뭐 그거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지금 그 탱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중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민주당 정권 이런 분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 있나요?
2: 최욱.
1: 네, 최욱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리고 그 같은 탱크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탱크로 사람을 밀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 진보 진영에 가까운 스피커가 그런 소리를 한 거에 대하여 그 전혀 그 정권에서는 문제도 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그저 같은 잣대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잠깐만, 그러니까 저는 최욱이나 정준일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
1: 이게 지금 대표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0: 스포츠 협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과 정권이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1: 아니죠,
0: 그러니까
1: 왜 연관이 되죠?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만 나오면 또 탱크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데 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루 좀 보자는 거예요.
0: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않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징계는 징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거기서 언급 안 하신 건 제가 언급한다는 얘기입니다.
2: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코치 감독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지 말라고 자제하고 바로 그냥 광주 제1고 가서 그렇죠. 사과하고 고개 숙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이렇게 좀 사건의 파장이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된
3: 거예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게 사실 그냥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이 있을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이런 지금 배제고 광주일구 논란 이후에 광주의 5.18 거리 팻말에 군화를 걸어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우리가 한다는데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는 기준과 물론 정치권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 안 세우려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그냥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짧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박사 공부를 했잖아요. 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뿡 지나가면서 뭐가 휙 날라와. 그래서 뭐라고 막 하고 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된 백인애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인형을 나한테 던지더라고. 근데 이제 도망간 거예요. 걸리면은 걔 학교 잘리거든요. 네. 그런 거 잘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종차별하고 뭐 혐오하고 이런 애들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도 있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과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계속 호남 조롱하고 싶고 광주 조롱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그거는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징계는 강력하게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거를 더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징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알겠습니다. 네. 뭐 요사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얘기하시죠.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윤주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어요.
3: 네.
2: 민주당의 갈등과 분란 잦아들 것 같습니까? 없어집니까?
3: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잦아드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직 전직 대통령이 만나서 네. 통합의 방점을 찍었고 네. 당내가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데 있어서 일성을 했기 때문에
2: 네.
3: 일단은 지지자들의 그 조금 과열된 갈등 양상은 좀 수습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조금 끌어들여서 본연의 전당대회에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그 당내 갈등 양상들이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은 거기에 선을 그은 거잖아요.
2: 네.
3: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우리 당내의 진영들이 조금은 거친 언사들을 줄일 것이고.
2: 진짜요?
3: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2: 그래요.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유시민 작가랑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조금 속상할 거다.
2: 왜요?
3: 좀 고립. 되는 듯한 우리 진영 내에서
2: 그래요.
3: 그렇죠.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뭐 중축을 하랬더니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주변에 있는 진보 진영 내에 뭐 평론가들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나를 세웠는데 대통령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연 확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축 그거는 유시민 작가 당신 주장이야. 그런 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우리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정천의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유시민 작가와 비슷하게 우리 안에 있어서의 당원들을 추동하고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을 끌어들여서 이번 전당대회 활용하려고 하는데
2: 네.
3: 어제 좀 면을 구겼잖아요.
2: 네.
3: 전북 가서 뭐 전북 소회론을 네. 꺼내들어서 뭔가 또 이 당원들과 전북의 이 당원들을 추동하려고 그랬는데 네. 못쓰게졌다.
2: 못쓰게졌어요?
3: 못쓰게졌다고 봐요. 벌써 욕먹어요.
2: 그래요?
3: 네.
2: 강찬호 의원님.
4: 네.
2: 잦아들어요 이제.
1: 일단은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 그렇게
1: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면서 네. 1차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제 이른바 문조 털레요가 정말 어떻게 딱 그 대표 그만두고 이제 다음 차기 전당대회 출사표 던지면서
2: 네.
1: 처음 상징적으로 만난 행보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상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야 이제 문조 톨레이우 연합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 전국 시작되면서 가동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기 충분하잖아요. 그러는 마당인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7월 1일 회동 점심 먹는다 나오니까 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다른 건 뭐 좀 상황이 달라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벌써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시지만 이른바 문조 털레우 연합한테는 이게 문이 빠져나가는 문이 빠지고 나머지 네 명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듯한 어감이 좀 안 좋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네.
1: 그러나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회동 그 초반에 공개된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을 놓고서 벌써 약간 좀 그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내가 보니까 친명과 친문 강경파들은
2: 네.
1: 벌써 그 상대방에게 불만을 내쏟더라고요.
2: 어떤 불만?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2: 네.
1: 뭐 당내 화합이 우선이다 뭐 이런 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조국을 응원하는 그러한 그 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본인 스스로가 해당 행위를 해놓고
2: 네.
1: 이제 와서는 당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자가당착이고 네. 기가 막힌다. 결국은 지금 정청래 이재명 번갈아 만나면서 자기 몸값 그 자기 위신 높이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제가 친명 관계자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 김준우 평론가님 단합을 네. 대단히 강조 많이 했고 화합의 상징 비빔밥 먹고 이런 것들이 진짜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 개파 간의 갈등과 분란이 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과 메시지와 뭐 신호를 주면 이 강경한 이 강한 지지층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수위가 좀 낮아질까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0: 때릴 때만 때리고 싸우는 거 반칙은 하지 말자. 이 정도의 선을 그었다라고 봐요.
1: 아니 예, 예. 저런 모습을 보고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이 그래 내가 정말 너무 지난 금요일에 심한 말 했구나. 나는 더 이상은 안 말 안 해야지. 난 이번 전당대회 빠져야지. 이럴까요?
0: 저는 약간의 그 억제 효과는 있다고 봐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물론 한 번도 참전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본인이 아니 저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얘기하는 거를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봐요.
1: 네.
0: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본인만 옳고 저쪽은 다 뭐 본인은 공격을 받아서 좀 긁혀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저쪽은 이제 촉법이니 용역이니 하면서 완전 멸시하는 거잖아요. 급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 잭나이프 청와대 이름 박힌 잭나이프 들고 와가지고 막 찌르고 다닌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 그런 말들은 안 할 거다.
0: 그런 말들은 하지 네. 말고 만약에 좀 하더라도 이제 엄청 더 욕먹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다 하지 말라는데 너 뭔데 이렇게 네.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자제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당권 주자들은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해라. 지 얘기를 좀 해라. 아니, 남 얘기 좀 하지 말고.
1: 아니야. 안 돼.
0: 안 돼?
1: 네거티브하고 서로 공격하고.
0: 물론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뭐 저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왜 두 번 당대표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적용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1: 직공이야,
0: 어쨌든
1: 직공.
0: 내가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에이.
0: 근데 뭐 지금은 막 이제 하도 멸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 그 근데 네. 저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격한 발언 자제하자 그랬는데
1: 네.
2: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요. 과거에 민주당 네네. 경선 때 그 비문 저 후보들한테 네. 막 저 열성 지지자들이 막 그 격한 아주 그냥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니까
1: 네.
2: 그 이제 언론에서 이거 만약 욕설이 지나치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1: 양념.
2: 양념으로 좀 생각해 주자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편한 지금 상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어? 그건 저는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이 말이죠. 과거를 좀 성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앞으로 나에게 부메랑이 될지 정말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그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 과거가 지금 소환되면서 조롱을 당하는 이거에서 좀 깨닫기 바랍니다.
1: 네. 서 소장님.
3: 근데 애시당 좀 문조털려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거기에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의도가 조금 불순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확대하면 조국 전 대표도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1: 네.
3: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내민어예요. 내민어. 지금 민어 처리인가?
1: 네.
3: 네 민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플레이어잖아요.
1: 네.
3: 그다음에 민 유시민 김어준 이게 민어철이니까 민어인데 거기에 내민어 그 정도 세 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이쪽 그 팀 김어준이다. 나머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빠지는 게 맞았고 네. 조국 전 대표도 관련성은 있을지언정 그건 우리의 상상력과 정치적 구도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현상에서 지금 뛰는 플레이어는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1: 선수장님.
2: 그러니까 민어도 있지만 잠깐. 청어도 있네. 청어.
3: 그러니까. 그렇죠. 청어 민어.
2: 정청래, 김어준 연합. 네. 네.
3: 청어 민어예요.
2: 네. 청어 민어.
1: 선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프랑스 가가지고 음식점 오픈하고 거기서 오늘은 제가 주문받습니다. 서빙도 보고 뭐 주문도 받고 이런 모습 네. 보였단 말이에요.
3: 네.
1: 이게 그냥 정말 그 프랑스 음식점 개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곤란한데 여러 가지로 좀 나 좀
2: 약간 잠깐, 피해있죠.
3: 한 발 빼는 거라고 봐요.
1: 그래요?
3: 예. 김어준 씨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본인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1: 네.
3: 이득이 안 되면은 급선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네.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출연에 판을 깔아줄 때도 그 김어준 씨가 받아칠 때
2: 네.
3: 반 농담식이지만
1: 네.
3: 아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유시민 TV 파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 농담식으로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1: 네.
3: 정청래 그 전 대표나 유시민 작가가 제가 점점 고립될 거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김어준 씨가 이 따지면 이 난장판에서 본인이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레스토랑 개업한다고 거기 가서 서빙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아 머리 아파 나 잠깐 빠질래 이런 거고 프랑스 레스토랑에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3: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하지 당신들 삶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좀 신호 아닌가.
1: 그래요.
3: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요즘에 한번 그 거친 멸칭들을 이 진보 진영에 던져놓고 잠깐 쉬고 있잖아요.
1: 네. 김준우 평론가님 예. 저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면서 유시민

0: 전 장관 약간 좀 몸조심하고 김어준 씨는 야 이건 내가 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해외로 지금 약간 도피성 음식점 개업하러 갔고 총청래 대표 차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1: 그 쉽지 않은 지금 이게 돌아가는 판이
0: 네.
1: 예, 정청래 대표가 손발이다 묶였다 혹은 잘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0: 그렇게 봐도 돼요?
1: 예, 왜
0: 해석해도 돼요?
1: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검찰개혁 선명성 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승부를 걸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대통령이 숙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해서 그랬는데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막 이렇게 막 치고 나갔는데 뭐 김민석 총리도 나도 폐지야 당해서 해 이렇게 된 거에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그럼 이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부 보기도 어렵지.
0: 그러네.
1: 그리고 이제 적통 논쟁. 본인은 이제 나는 적통에 지읒자도 안 꺼냈다 뭐 억울해하는데 막 본인 줄줄 읊었잖아요. 이제 족보 꺼내가지고 뭐 김대중 노무현 꺼냈는데 막 이제 노이즈가 너무 끼니까 다 욕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
0: 그렇죠.
1: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적통 논쟁하기도 어려워요.
0: 그러네.
1: 그것도 어렵지. 게다가 이제 우군들 이제 스피커들도 지금 조용 좀 잠잠해지고 있지. 그러면 뭘로 이제 할 거냐. 거기에
0: 몰라요,
1: 당대표
0: 진짜.
1: 왜 이런 식으로 두번 하려고 하냐. 본인 정치만 하려고 하냐. 이런 공격 들어오지. 이게 일종의 이제 태그매치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레슬링에서 송영길 이제 딱 싸우다가 이제 딱 치고 이제 김민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링에. 그래서 메시지 내고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 정청래 견제하고 막 이런 지금 판이에요. 되게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0: 출마를 안할 수도 있을까요? 출마
1: 저는
0: 포기?
1: 지금은 이제 낙장불입이 돼버렸어요. 지금 안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0: 아니
1: 것
0: 김어준
1: 같고.
0: 총수 나좀 도와줘 빨리 좀뭐 화력 좀 쏴. 막 이런데 아니 잠깐만 나 지금 프랑스 여기 음식점 여기가 더 중요해요.
1: 금방 올
0: 나중에
1: 거예요.
0: 봐.
1: 김어준이 뭐 그거를 지나칠 사람은 아니고 뭐 좋겠다 그냥 김어준은 개인적으로
0: 왜요?
1: 아니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프랑스에 가서 식당도 내고 뭐 450억
0: 그러니까요.
1: 매출액 지금 연간 매출액이다 인당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해요
0: 아,
1: 그쪽은
0: 김어준 씨 방송?
1: 김어준 씨의 그 딴지일보 그 그룹이 이제 그
0: 진짜
1: 공개된 걸
0: 그룹이네요.
1: 보면은 450억 54억인가 그래요 매출액 연간
0: 와.
1: 매출액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우리 어준이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지 부럽다
2: 또한
1: 이는
2: 또 하나
1: 똑똑한
2: 무지 그렇죠.
1: 장사꾼이다
2: 예, 그리고 무지 하나 언론 자유를 누리잖아요. 사실
0: 그러네요.
2: 보수 언론에서 말입니다. 지금 그 친명 핵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거래를 시도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뭐
0: 맞아
2: 기자가
0: 맞아
2: 아니라 기고라도 해가지고 어떤 뭐 외부인의 기고를 맨, 그맨 밑에 이거는 우리 편집 방향과 뭐 일치하는 건 아니 못한 그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보수 언론이 살아났겠어요? 아무리 우리는 그 보수 언론 강변했겠죠. 아 이거 우리 신문의 입장이 아니라 기고자 입장이다. 그게 통합니까? 그 보수 언론 뭐 작살 났을 겁니다. 뭐 불매니 뭐니 그리고 이제 각종 제재 근데. 저 그걸 한 정치 저 김어준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그건 나 출연자가 한 거다. 사실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럼 자기가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는 맞장구 쳐놓고 뒤늦게 그거 제재 뭐그 사람 출연자 얘기든 내 얘기 아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정부가 뭐 제재 하나를 더 놀란 거는 그 이후에 친명 중에 핵심 친명이라는 하정우. 뭐 이재명 픽 하정우 그다음에 대통령 비정책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0: 그러니까요.
2: 계속해요. 이거는 우리 언론이 오래 몸담아온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0: 불편한
2: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매체가 그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제한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정말 매체다.
0: 그 얘기는 불편한 기억이나. 얘기도 가서 하세요.
2: 네.
3: 그런데 저도 좀
1: 불편해, 불편해.
3: 좀 불편한 그 말에 동조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아까 최욱 씨 얘기도 했잖아요. 땡크데이 부분에 대해서. 탱크를 밀어버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방송에서 진행자가 있잖아요. 바로 하차합니다.
2: 그럼요.
3: 그러지 않을까요?
2: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미디어가 자율성을 누리면 자율성을 누린 만큼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발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섬세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선동적이고 너무 구독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좀 과한 것 같다.
0: 그 김준일 평론가님,
1: 예.
0: 이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온 날 전당대회 준비해서 의결한 시도당 순회 경선 일정 이거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야? 뭐 고향인 충청도 먼저 하고 약간 좀 뭐 문제 있고 공격당하는 호남은 좀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할 만하다고 보세요?
1: 그냥 신경전이죠.
0: 신경전이에요?
1: 뭐 어디를 먼저 하든 이길 사람은 이기고
0: 그래요?
1: 질 사람은 지고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후보도 뭐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호남에서 확 일어나가지고 대세론이 또 이제 뒤집히면서 이겼잖아요. 뭐 충청도에서 먼저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표를 받을 것이냐. 네. 이 경선 과정은 길기 때문에 신경전은 네. 할 수 있다. 뭐 저는 보는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다고.
0: 의도된 건 아니에요, 서수장님?
3: 아니 의도된 거라고 오해를 받을 만해요.
0: 아니 위원장 없이 부위원장이 막 거기서 그냥 결정해버리고.
3: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이 또 따지고 보면 정청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조금 더 고심하는 흔적을 남겼어야 되는데 이 전대 일정을 마무리할 때 아니 충청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대전에서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주당 전대를 서울 경기에서 그러네. 했는데 왜 또 마무리를 대전에서 하지? 그러면은 지금 후보 중에 세 명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충청도 출신,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신, 네.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 여러 개 나누는데 하필이면 또 충청도 출신인 정청래 전 대표에 맞춰서 시작과 끝을 충청도에서 마무리한다. 이거는 별건 아닐 수 있어도 오해는 있을 수 있다.
0: 한반도의 중심.
3: 그러니까 오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전준이가 아 이거 정청래 전 대표를 위해서 고민했나라는 거. 두 그렇지. 번째 룰도 그래요. 7대 3으로 그래요? 했잖아요. 네. 1인 1표제가 됐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면 대의원도 1인 1표예요. 네. 굳이 그거를 나눠서 7대 3으로 이제 대의원 포션과 당원 권리당원 포션과 국민의 여론 조사 이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인 1표제면 사실 저는 5대5로 가는 고민도 했어야 된다.
2: 아, 5대5가 맞아요.
3: 당신과 네. 민심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잡혀서 전국 정당으로서 우리가 1인 1표제를 당원에게 권한을 준 만큼 또 국민들에게 또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좀 전준이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 7대 3 좋네. 1인 1표제. 자 아, 이제 대의원도 한 표니까.
1: 민심은 정청래가 높아 지금.
2: 그런데 아니 저는요. 네. 정말 민심이 그렇게 정청래 높은 더 그야말로 5대5를 정청래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저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래 민주당의 아저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힘이 17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권리당원은 아시다시피 6개월 1,000원, 6,000원만 내 6개월 시간 기다리고 6,000원만 내면은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게 없고 어떤 좀 뭐 다른 건 안 그렇겠지만 그냥 내 친구가 거기 민주당 이번에 뭐 공천이니 선거 나가니까 너 친구가 부탁하니까 내가 그냥 이건 명의 그냥 내준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당원은 정확히 말하면 그 충성도나 당에 대한 숙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대의원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대의원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그렇지. 또 둘째 민주당이 얼마나 호남에 편중돼 있습니까? 그 영남 이런 분들의 영남 이런 사람들 쪽에는 좀 가중치 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의원 제도의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거에 무슨 그냥 이거를 그냥 무슨 선거의 그냥 제일 원칙 1인 1표 이거 그냥 내세워 가지고 이런 당내 속사정 이런 건 고려를 안 하고 밀어붙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성원 대표한테 유리한 그러한 지금 선거제 정선 제도를 만드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당에 여기다가 그 당원을 세상에 70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1만 명 대 1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17만 대 100으로 이제 싸웠는데 네. 이제 1만 대 100으로 싸우게 100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권리당원 쪽에 지금 친청표가 훨씬 많다는 것이 네. 정설입니다.
0: 이거
2: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 상당히 이번엔 이 룰과 지금 말한 대로 경선 일정 그 순서 저는 과거 노무현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주도, 울산 등 그 민주당이 과거에 그 좀 저 뭐냐 소외됐던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 올라오는 드라마도 나왔었고 노무현 네.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네. 너무 판에 박힌 딱 정무적 고려가 딱 느껴지는 이런 일정. 정말 그냥 국민 일반이 봐도 조금 속연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0: 네. 알았어요.
2: 속연치 않습니다.
0: 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유튜브 댓글로 왕터프가이님이 장성철 당수님 매일 유튜브 재방 봤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처음 봅니다. 목디스크는 좀 어떠시나요?
3: 오래됐는데.
0: 전 목디스크 시술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장성철 짱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주사 열나 아파요. 주사 잘 맞으시고 빨리 네, 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

0: 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좋아요가 1000개 넘기를, 방송 중에 넘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우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네, 수십 명의 의원을 징계하겠다. 50명?
1: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0: 110명 중에 50명을 징계해요.
1: 저는 이걸 볼 때는 그 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에 뭐 지금 수천조 원을 지금 하겠다. 이건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부지 선정 들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정말 그 공장 설립될 때까지 뭐. 그게 시간은 오래오래 걸릴 거라는 거는 그건 우리 공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0: 강훈식 비서실장이 4년 안에 끝난다고 아이고, 그랬는데.
1: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4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속도가 없게 추진해온 각종 다른 정책에 비하면 긴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좀 시일도 걸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50명이라는 숫자도 네. 이것이 과연 정말 어디까지 믿을 만한 것인지
0: 그래요?
1: 또 그다음에 징계 수위도 또 네. 이게 뭐 제명 뭐 징계하면 보통은 제명 내지 뭐 당원권 뭐 1년 정지해가지고 공천에 악영향 미칠 정도 네.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뭐 주의 경고 또 이거 저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 제가 어제 몇 명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0: 아이고 무서워. 네. 아이고 날 징계한다고 나 무서워 진짜. 나
1: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진짜 웃음만 아니 다들
0: 웃음만
1: 무서워?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사퇴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선 돌리기용으로 징계를 꺼낸 것이다.
0: 아.
1: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장동 사퇴 문제는 쏙 들어가고 네. 징계 몇 명 받나 징계 수위는
0: 정치를 되게 잘하네.
1: 그런 거지. 그런 거지.
0: 사퇴하라고 하면 네. 재선거 딱 꺼내고 네.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네. 병원에 입원해
1: 그러니까
0: 버리고.
1: 주로 몸빵이 많았어요. 그러면 단식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분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트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화재의 8박 10일 미국 매유가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병원 입원이 있었어요. 이 네 개는 주로 본인의 몸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징계라는 또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0: 정치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정치력 그걸 좋게 말하면 정치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몸까지 본인의 몸까지 희생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꼼수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시선 돌리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계속 이 얘기만 해주는 이제 며칠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다음 네.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겠네요.
1: 네, 다음 주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50명이니 뭐니 일단 해놓으면 이게 엄청 기니까는 좀 더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네. 재밌는 게 이거에 제 가장 공식적으로 나를 세운 게 미래 대한과 미래잖아요. 네. 그 대한과 미래 분들도 근데 그래요.
0: 뭐라.
1: 일단 운만 띄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네. 더 이상의 반응은 유보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선 돌리기 네. 국면 전환은 네. 성공했으나 네. 이걸 갖고 계속 가기는 어렵겠죠. 지금 점점점 저는 시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기국회 전에는 이분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을 끌고 그래도 적어도 뭐 이걸 어떻게 한 달을 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가 나온다면은 그 나오는 순간에 근데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거치적으로 정말 고명되는 사람이 진종호 이런 사람인데 네. 정말 그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제가 강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 의원님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면 네. 최장 몇 분까지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1: 저번에 김준일 우리 평론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이렇게 재본 게 있는데 뭐 3분 무호흡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0: 아 10분 이상 그냥 얘기할 수
1: 근데
0: 있죠.
1: 근데 어떻게든 말을 끊고 싶으셔서 지금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저 자제하고요.
0: 눈치도 빨라.
1: 그 제가 찐철파로서 네. 그 대표의 저 심기를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김재원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은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요즘에 장동혁을 지켜달라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2: 아니 그 지금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네. 민주당 권리 당원화했다. 뭐 이런 생각이
0: 무슨
2: 들어요.
0: 무슨 말이에요?
2: 문자 폭탄을 엄청 보낸대요 지금.
0: 아~
2: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저는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마비가 될 정도로
1: 네.
2: 그게 이제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었는데 이제 국힘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뭐 당원 주권주의 양당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문자 폭탄에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정점식 원내대표 그리고 뭐 친한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윤재옥 의원도 네. 문자 폭탄을 엄청 받았대요.
0: 그래요?
1: 네.
0: 네가 왜 한동훈하고 같이 막
1: 외교안보 포럼 왜 한동훈
2: 포럼 왜 한동훈 초대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냐 그러면서 윤재호 의원 막 받았다고 하지 막 인가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아마 당내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죠, 많더라. 맞아요.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게 대세의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강경파들이 강경한 당원들이 장독에 편들어줘야지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2: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도 그렇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면은 네. 더 다수예요.
0: 높아요?
2: 더 다수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더 짠물이잖아요. 네. 그럼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 때 들어온 이제 당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친장동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 장기화다 제가 보기에는
0: 장기화.
2: 대하 막장사극이다. 네. 대하 막장사극.
0: 9월 전. 장기화.
2: 장기화 장기화.
0: 내년 9월 전.
1: 내년 9월 아니고 내년 2월이겠네.
0: 6월.
2: 자, 근데 그러니까 하나만 근데 좀 말씀드리면은
1: 여러 개 말씀하시죠.
2: 저는 장도혁 대표가 진짜 해당 행위를 한다.
0: 어떤
2: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봐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하고 있죠.
0: 네.
2: 그래서 대여투쟁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관위 네. 국정조사 있죠.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로 지금
1: 그렇죠.
2: 원내대표단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법사위 가져와야 된다. 뭐 여기에 막 힘 실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3대 국힘 입장에서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거 지금
0: 그렇죠.
2: 송곳 검증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부동산 문제 민생 현안도 지금 다 검증해야 되는데
0: 맞네.
2: 온통 그 징계. 신경은 지금 징계 얘기로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0: 그러네요.
2: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해당 행위 아닌가요 진짜?
1: 네. 그거는
2: 무책임하게 이럴 게 없다.
1: 늘 해온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가 예를 들어 트럼프가 무슨 뭐 성적 욕설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뉴스도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당 민주당 도와주는 행위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 안 된다. 물론 김진태 평론가 잘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다뤄야 될 주요 현안 예를 들어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반도체 몰빵 그다음에 선관위 문제와 더불어 장동영 문제도 국민의힘이 다뤄야 될 힘겨운 대여투쟁의 이런 수준의 지금 이슈가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 정기국회 전에는 이게 저는 사달이 날 것 같습니다.
0: 서 수장님
3: 네.
0: 정정식 원내대표는 의원들 징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막 약간 장동혁 대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3: 다른 말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0: 아 눈치를 본다.
3: 그럼요. 원내대표가
0: 아니 어제 또 재선 후 만나가지고
3: 네.
0: 장동혁 대표 체제와 관련해서 뭐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숨어서 해요.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0: 네.
3: 부적절하다.
0: 네, 잘못
3: 의원들
0: 하지
3: 징계하는
0: 마라.
3: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0: 네.
3: 왜 말을 못 하고 뭐 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거 눈치 보는 거거든요.
0: 네.
3: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0: 뭐예요?
3: 가장 큰 카드
0: 뭐.
3: 한동훈이에요.
0: 한동훈을
3: 일단은 물면은
0: 네.
3: 죽었던 몸이 소생되는 거예요.
0: 아
3: 그래요.
1: 네.
3: 결국에는 적대적공 생각에 있는 한동훈을 소환을 해야겠다. 결국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한동훈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장동혁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모여요. 벌써 고성국 씨 참전하잖아요.
0: 네.
3: 그 전에는 한동훈 그 의원이 없으니까 참전 안 하다가
0: 나부터 징계해라.
3: 나부터 징계해라 하면서 친한 게 이제 두들겨 패니까 이제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축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네. 형성이 된 거예요. 지방선거 책임론 그게 뭐예요? 잊어버려요 다.
0: 그러네.
3: 결국에는 한동훈과 장동혁의 싸움이 딱 이제 대립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장동혁의 임기는.
0: 네.
3: 2월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정정식 대표의 출구 전략이었어요. 장동혁에게도 좋고 나머지 그 반발하는 세력에게도 그 정도 선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는 나 다 내년까지 다 임기 채울 거야.
1: 근데 임기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나오기 어렵고 저는 2월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만약 저 시간이. 근데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민주당 패널 분들 만나면
0: 네.
1: 전원이 똑같아. 장동혁 임기 더 갈 거다. 전부 장동혁 보좌해 주느라고 진정한 찐 장파는 다 민주당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지금 편드는 의원이 한두 명 없다. 아예 없다 지금. 원외에 조강한 김민수 둘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국회 찐 장파가 161명이 이미 있다.
0: 민주당
1: 그러니까 지금 장동 대표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좀 전에 뭐 그 얘기 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재선까지 다 지금 만났 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다선을 다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다
0: 네.
1: 지금 사실 총의를 모아가서 언제든지 지금 한 방에 준비될 수 있다고 보고요.
0: 신동욱 김재원 최고를 불러다가 오늘 의견 이러니까
1: 근데 그거는 아니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근데 이제 징계를 만약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만약 나온다면 네. 그거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동욱이나 김재원한테 압박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박정은 의원이 지금 못 저 상을 당했는데 네, 네. 어저께 저녁에 그 병원에 그 한동훈 대표 의원이 갔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가니까 거기 문상 어떤 윤재혁 의원, 네. 그다음 이만희 의원, 네. 이인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테이블에 한동훈 의원과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네. 과거 지금 한동훈과 거리 두고 다 비판했던 사람들 네. 다 모여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네.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골프 치세요?
1: 네?
0: 골프.
1: 저는 못 칩니다.
0: 못 쳐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네. 골프 하시는 분은 서용주 네. 소장님인데 네. 조선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분들에게 골프를 제안했대요. 야당에 좀 얘기를 듣고 싶다고.
3: 좋은 제안이라는 것 같아요.
0: 끝이에요?
3: 뭐 골프라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골프 운동 특성상 뭐 테니스나 뭐 이런 탁구나 펜싱 살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배드민턴은 저쪽 그 네트 옆에서 하는데 얘기를 못하지만 골프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 4시간 다시 할 수 있어서
0: 같이 또 샤워도 하고
3: 샤워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서 식사도 하면 하시고. 이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저는 구조적 다수를 위한 그 또 어떤 이 외연확장의 그 제안이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진인 엔진을 장착하는 거라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게 잘 갈 수 없다는 걸 대통령은 아는 거죠.
0: 취재 보셨어요? 누구한테 했는지 뭐 이렇게 신성범 의원한테 뭐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안 친다고
1: 그런 얘기도 좀 들었다고 저는 그런 아주 집체로 구체적으로 취재는 못했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독점을 해버렸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화합 행보를 뭐 내세운 건 좋지만은 이게 좀 보면은 그 너무 그 국회에서의 그 독주와 민주당의 독주와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내미는 게 저 좀 결이 좀 안 맞 좀 악유가 안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0: 아니요 안 맞더라도 뭐 대통령은
1: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어쨌든 같은 정권이 당정이 그 사실 이번에 저는 그 보니까 어느 신문이 보니까 민주당 뭐 천년만년 지금 여당을 걸로 네, 생각하나 했는데 저는 참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제는 심지어 민주당의 원래 자랑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역사상 최장기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뭐 독재한 거였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내세운 소중한 의회에서의 그 어떤 그 야당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여당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도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린 수준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고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밤에 약속 있고 지방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또 거기 대학에서 안 앉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싫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오만이 도를 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다 할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겨놓고 그냥 골프 치자. 저는 그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성이 날 것 같아요.
0: 근데 강찬호 의원님과 좀 얘기를 나누면 놀랍습니다 항상.
1: 왜요?
0: 이 연관시키는 거 네. 골프 얘기를 물어봤는데 네. 필리버스터 얘기로 꼽아주시는 네. 거는 대단한
1: 억지 억지입니까?
0: 네. 아니요 너무 이제
1: 자연스럽게
0: 아, 이렇게 네. 연관시키는.
3: 아 근데 네. 집권 여당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야당과 협치가 잘 안 됐다는 부분들 아쉽죠. 근데 야당이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동윤 지도부로 봤지만 거기는 대화할 수 있는 아니, 수준이 안 된다고 여당에서는.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야.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지도부는 그거를 포기했어요.
1: 그렇죠.
3: 그러면
1: 그렇죠.
3: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네. 대통령이 야당에 골프 제안을 하듯이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보완시키자. 라는 신호를 저는 대통령이 먼저 번호 보여주는 게 전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1: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초청한 김에 저 여당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야당 좀 무시하지 말고 가급적 좀 야당 얘기를 들어줘라.
3: 그 여당이
1: 당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
0: 아니 여당에서 네. 여당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한테 대들고 들이받는데 뭘 뭘 얘기를 해.
1: 대표는 더 이상 지금 아니죠.
0: 네. 지금 바뀌어 그러니까 있죠.
2: 골프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신성범 의원하고 영남 중진 의원인데 개파색이 엷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용주 수장님도 얘기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0: 맞아요.
2: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 그러니까 보통은 다수 연합 아니면은 이제 뭐 중도 보수 포용 뭐 이런 거를 썼는데 이 구조적 다수가 한 두어 번 썼어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딱 꽂힌 게 뭐냐면은 일시적, 한시적 그게 아니라 구조적 체계적으로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제 이제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내 통합 얘기하고 당 통합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혁명들 비체 혁명 이거 통합해야 된다 이런 단계적 통합론을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그것도 좋지만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이제 재건축이나 아예 재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의지를 맞아요. 명확히 밝힌 재개발. 거예요. 거의 재개발 수준으로 네. 홍익표 정무수석의 표현도 재개발도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거다. 거기에 이제 그 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 툭툭 찔러보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보수들이 그러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진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0: 저한테도 작업들이. 최근에 뭔가 네. 연락이 왔어요.
1: 와 공개하시죠.
0: 안 돼요. 뭔가 연락이 왔어.
3: 안 돼.
1: 골프?
0: 어?
1: 골프?
0: 아니야. 또 뭔가 연락이 왔어. 궁금하지롱?
3: 아니요.
0: 안 궁금해요? 아 김준호
3: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 안 궁금해요 이래 얘기를
1: 하는 거야. 비서관 형.
0: 얘기해야 되나 막 있어.
1: 지금 비서관 형.
3: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0: 안 얘기할게요. 김준호 평론가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저 단톡방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한동훈 의원 초청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냥 휙 하니 나가버렸잖아요. 예. 뭐 어제부터 뭐 계속 화제가 됐는데 이 상황 설명과 좀 김준일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맞냐.
2: 일단은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 네. 그러니까 양측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장동혁 대표하고 그 이제 대변인 쪽 얘기하고
0: 김용은
2: 예, 예. 제가 어제 이제 한재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재하 의원도 이 단톡방에 있대요.
0: 네.
2: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있었던 거는 맞는데 단톡방을 텔레그램 방을 새로 만든 게 맞대요. 그러니까.
0: 최근에
2: 새로 만든. 왜냐하면

0: 는 빠진 사람들 뭐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1: 거예요.
0: 사람들이
1: 네.
0: 많으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 거고 한동훈 의원도 이제 거기에 들어온 초대받아서 들어온 것도 맞고 장도혁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맘대로 초대해가지고 이런 단톡방 만들어 나는 나갈래라고 한 거지 한동훈 때문에 나간 건 아니다라는 게 그쪽에 네. 이제 당 대변인의 주장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럼 아니 저는 이제 되게 의아한 게 물론 저도 이제 이상한 뭐 텔레그램 방이나 단톡방에 초대되는 경우에서 아 뭐 이제 투자 여기 하면 그런데 저도 나오죠. 근데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나온다고 거기서 그 위에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영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뭐 이거를 모르고
2: 퇴장하려면은 그냥
3: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2: 한동훈 대표 딱 들어오기 전에 이거 뭐야?
3: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그거예요. 네. 시점이 문제예요.
2: 끝.
3: 아니 얼마든지 그 전에 탈퇴할 시점이 있었는데.
2: 시간 끝. 진철파.
0: 애겠납니다.
2: 진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여기까지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4: 네, 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0: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지방도 오늘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중북부 지역에 5에서 60mm,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 3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한성 분기점에서 북진천나들목 구간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수서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아직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 등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3: I love YTN Radio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2: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의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 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걸 두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징계 절차가 예고됐을 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당내 우려에는 공감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로 지목된 김재섭 의원은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하는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며 정작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1구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고 배재구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